0: 8월 27일 목요일, 어느새 8월의 마감도 다가오고 있네요. 저는 살레쇼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첫 곡은요, 갑작스런 재난으로 지금 네팔에 계신 국민 여러분이 굉장히 고통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의미에서 신화의 I Pray For You 전해드렸습니다. 이 희생되신 분들, 사랑하는 가족을 얼마나 고통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사태와 홍수로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실종되고 또 희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인들도 실종된 분이 계시는데 안전한지 무사히 귀환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오늘 카드 결제일 맞나요? 이 카드값을 결제하려고 보면 통장이 가벼워지는데 어떤 거는 잘 썼다, 아니면 어떤 돈은 어디다 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그 돈의 진짜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삼촌가족 여러분은 최근에 이건 정말 잘 썼다? 라는 돈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CPBC방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7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햇빛 창가.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요리사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부터 하죠. 와, 집에서 매일 맛있는 요리 해먹겠다. 그런데 의외로 집에서는 요리를 잘하지 않는 셰프들이 많다고 하죠. 하루 종일 남의 밥을 만들어줬으니 집에 돌아와서까지 또 요리하고 싶지 않은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이라고 하잖아요. 매일 남의 밥을 만드는 사람일수록 정작 집에서는 누군가 차려주는 소박한 밥 한 끼가 더욱더 그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반전은 다른 직업에서도 종종 보게 되죠. 무대 위에서는 사람들을 웃기는 개그맨인데 무대 밖에서는 말수가 적고 조용하기도 하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는 가수나 배우 가운데도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분들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의 나,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의 혼자 있을 때의 나, 모두 나이지만 조금씩 다른 나입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남들이 알고 있는 나도 나의 전부는 아닐 테고요. 일 속에서의 나와 일 밖에서의 나는 꼭 같지 않은데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오늘입니다.

8766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울랄라 세션 굿바이 데이 들려드렸어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그럴 때 있잖아요. 아우 저분은 요리사니까 매일 맛있는 거 해먹겠다. 저분은 헤어 디자이너니까 늘 멋지게 머리 스타일을 바꾸겠다. 그리고 매일 웃기시는 분 있잖아요. 재밌는 개그가 넘치는 분. 아, 저 집은 얼마나 화기애애 할까.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는 모습은 일부인 것 같아요. 그 직업 안에서 발휘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집에서 발휘되는 능력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아, 내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모습이 있겠다라고 한쪽을 비워두는 것, 그것이 한 사람을 오래 바라보는 다정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오늘 카드 결제하는 날이 그런 분들이 좀 꽤 계신 것 같은데 돈을 어디다 쓰시나 궁금했는데 사연 올라왔네요. 2662님은 저는 얼마 전에 부가세 환급 받아서 엄마 용돈 드렸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엄마가 좋아하셔서 저도 참 좋았습니다. 아우 맞아요. 왠지 부가세 환급금은 공짜로 들어온 것 같잖아. 이런 돈은 정말 의미 있게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좋으시니 나도 기쁘죠. 행복하죠. 2517님은 저는요 이탈리아 성지순례 항공요금 결제 나가는 날이에요.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그 감동을 샀으니까요. 성지순례잖아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겠어요. 그 돈 참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드시나 봅니다. 6692님은 냉담하는 겨울을 위해서 묵주랑 묵주 주머니를 샀는데 그분이 오늘 생일이라 축하 메시지도 남기고 우편함에 넣어두었답니다. 아, 이런 돈도 참 의미 있는 돈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데 특별히 또 이 기도 성물, 기도할 수 있는 성물을 주는 것도 특별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쇼핑과 여행 경비로 그어낸 카드 결제가 걱정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의 키워드는 쇼핑입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쇼핑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지금부터 생각하시고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선물 드려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3호 이사님이 신청하셨네요.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

BMK 꽃피는 봄이 오면.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들 선물 소개해드려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은요, 성함, 주소를 사연과 함께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습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선물입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선물 원하시는 분 샵1053 성함 남겨주세요. 유럽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바순 연주자 이지연이 피아니스트 문정재와 함께 빌라 로보스, 슈베르트 등의 명곡을 연주하는 이지연 바순 리사이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는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 샵 1053 성함 남겨주시고요. 글머리 바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화 선물 있죠. 장자의 소유유 철학을 담은 새로운 개념의 웰다잉 창작 음악극입니다. 배우가 직접 연기와 노래, 악기 연주를 함께 맡는 액터 뮤직션 형식의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는요.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희망하는 날짜 기획사에서 직접 개별 연락을 하고 날짜를 조율해준다고 합니다. 9월 4일부터 9월 14일 대학로 스카이시어터 2관입니다. 대학로 스카이시어터 2관 원하시는 분 글머리 창작 음악극 하시고요. 성함 남겨주시면 당첨자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목요일이요. 목요일 오자 토크 다섯 글자 여러분 쇼핑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무엇일까요? 이제 9월 세계절을 앞두고 필요한 물건 쇼핑하게 되실 텐데요. 쇼핑하면 떠오르는 여러분만의 다섯 글자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당첨자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추억의 노래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죠. 두 곡 들려드립니다. 박혜영님이 신청하신 이지연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진미령 하얀 민들레 두 곡 듣고요. 오늘의 목요 오자 토크 함께합니다.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의 재치 만점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쇼핑입니다. 우리를 이상하게 마음 약하게 만드는 그 이름 쇼핑. 쇼핑에 대한 여러분의 재치 만점 다섯 글자 기다립니다. 당첨자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아이디어 넘치는 나만의 다섯 글자 목요 오후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쇼핑, 쇼핑입니다. 혹시 그동안에 그어댄 카드 이제 슬슬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할 때인가요? 이제 세계제를 앞두고 또 이것저것 사야 할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쇼핑에 약한 편이신가요? 강한 편이신가요? 아,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쇼핑에 대한 다섯 글자 궁금합니다. 사고 싶은 거 정말 많은데요. 아, 쇼핑하면 도대체 나는 어떤 다섯 글자가 떠오를까? 쇼핑 늘 약해져요. 도파민 폭발, 순간의 행복, 영원한 후회, 이런 다섯 글자가 떠오르시나요? 쇼핑에 대한 여러분의 다섯 글자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우리 3714님은요 저는요 쇼핑하면 가뭄의 담비, 가뭄의 담비 다시 직장 앞에 서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우, 쇼핑이 가뭄의 담비처럼 그렇게 달콤하군요. 김상은님은요 쇼핑하면 여보 긁었어. 4868님은 쇼핑하면 손가락 조심, 손가락 조심. 예전에 오프라인에서만 물건 구입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온라인 쇼핑이 대세라 항상 손가락을 조심해야 돼요 라고 하셨어요. 아우, 손가락이 무슨 죄예요. 어떡하죠. 그냥 나도 모르게 가는 거죠 손가락이. 2016님께서는요 카드 노 지참, 카드 노 지참. 카드가 없으면 쓰고 싶어도 못 쓰죠. 요즘 쇼핑 중독으로 가정에 파탄이 많아요. 아이 쇼핑만 하세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카드 가지고 다니지 않는 거. 그런데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701님은요. 쇼핑하면 살쪄서 못 사. 살쪄서 못 사. 유유. 큰 사이즈 옷은 자존심이 유유. 살 빼서 예쁜 옷 많이 사고 싶어요. 흑흑. 아이고 어떡하죠. 다이어트 이번 가을에 꼭 하셔야 되겠네요. 김지영님. 쇼핑하면 삶의 에너지. 삶의 에너지. 여행 가서 예쁜 인형 화장품 쇼핑하고 딸도 갖고 싶은 거 사주는 쇼핑은 추억도 만들어주고 삶의 기쁨도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집에 정리할 게 많아지니 지저분해져서 이젠 살 때 신중하자로 바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정리,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입고 한 번도 안 씻고 가지고 있는 옷이나 신발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살 때는 항상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9155님은요. 쇼핑하면 살짝만 설렘. 살짝만 설렘. 쇼핑은 마음에 들면 비싸서 고민되고 가격이 싸면 눈에 차지 않고 그래서 아이 쇼핑으로 마음 건너뛰기도 하죠. 이건 정말 많은 분들 공감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거 좋다 하면은 비싸요. 또 이거 가격 괜찮은데 하면 뭔가가 좀 미심쩍고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 쇼핑으로 살짝만 설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쇼핑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보내주세요.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 리센느 러브 어택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 목요 오후자 듣고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쇼핑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 넘치는 여러분만의 다섯 글자 만나봅니다. 2016님은 쇼핑하면 피로 불피로 본인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필요하지만 않은 물건을 반복해서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고 난 뒤 후회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쇼핑 취향보다는 충동 조절 문제가 있겠죠.

7122님은요, 쇼핑하면 통장 구멍나. 통장 구멍나입니다. 6692님은 쇼핑하면 명품의 유혹. 명품의 유혹. 아, 명품 유혹이 좀 심하게 찾아오는 것 같은 분들도 꽤 많습니다. 아, 명품 앞에 멈춰 서게 되죠. 4764님은요, 쇼핑하면 딸과의 시간. 딸과의 시간. 뇌병변 중증 장애 딸 휠체어 태우고 아이 쇼핑 자주 합니다. 아, 그것도 괜찮겠네요. 함께 아이 쇼핑하면서 왠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그 만남이 또 왠지 모르게 기분을 또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니까요. 산책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쇼핑장에 함께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148님은 쇼핑하면 힐링과 전환. 힐링과 전환. 계절에 한 벌 옷 사면 기분 전환이 되고 행복한 기분이 들어 우울한 마음이 없어집니다라고 하셨어요. 유영은님은 열을 세보자. 열을 세보자. 쇼핑 욕구도 욱 하는 마음과 비슷해서 마음이 동해도 가만히 진정하고 마음속으로 열을 세고 다시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될 때 하나, 둘, 천천히 세는 것도 이게 충동 구매를 또 억압해주는,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승철의 열을 세어보아요 들려드립니다.

이승철 열을 세워보아요. 오늘 목요오자 토크, 오늘은 쇼핑에 대한 키워드로 여러분의 다섯 글자 만나봤습니다. 6140님은 나의 표현법. 내가 필요한 걸 사지만 나의 취향이 나타나니 나를 표현하는 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쇼핑은요, 사실은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6140님처럼 내가 필요한 걸 사면서 나의 취향이 이거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것도 있고요. 또 왠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쇼핑을 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우리 청취자분이 얘기했지만 우울할 때, 공허할 때 물건이 나를 위로해주는 느낌? 그렇게 보이고, 또 어떤 데는 명품이라는 것도 결국은 나의 자존감을 보상해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왠지 그 주문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즐겁잖아요. 새로운 뭔가가 오는 느낌? 그리고 또 습관입니다. 습관. 이 뭔가가 내가 스트레스나 외로움이나 이런 것을 통한 보상에 의한 쇼핑은 잠깐의 만족을 주지만 다시 또 후회하고 또 다시 스트레스 받고 또 쇼핑하고 또 후회하고 이런 순환이 생기는 거죠. 결국 무엇보다도 이 쇼핑할 때 내가 정말 이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열을 세는 방법,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 많이 나왔어요. 우리 참조 가족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런 방법들도 좋을 것 같고요. 7277님은 쇼핑하면 나를 깨닫게, 처음엔 사들이다가 나중에 아 이게 아닌데라는 깨달음. 맞아요. 쇼핑을 통해서 또 나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난 다섯 글자, 정말 정당하고 필요한 쇼핑은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지만 지나치면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또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쇼핑하면서 우리는 늘 나 자신에게 돌아오죠. 정경화의 나에게를 초대해 끊고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0: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0: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5: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오래 살아요.
4: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특정한 가게를 정해놓고 늘 찾아오거나 거래하는 손님을 단골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몇 번쯤 찾아가야 단골이 되는 걸까요? 누군가는 서로 연락처를 알아야 하고 외상이 가능해야 하며 무엇보다 사장님이 먼저 알아봐야 진짜 단골이라고 말하는데요. 중요한 건 찾은 횟수보다 마음의 교류겠죠? 내 이야기를 꾸밈없이 꺼낼 수 있고 힘들거나 무료할 때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편안함. 그런 마음이 쌓일 때 비로소 단골이라는 이름도 생기는 게 아닐까요? 저도 최근에 단골이 생겼습니다. 오늘 제가 커피를 오면서 사려고 하는데 아 오늘도 콜드브루 드릴까요? 그래서 아니요. 뜨거운 아이스, 뜨거운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랬거든요. 단골인 것 같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도 여러분이 언제든 편안하게 찾아오는 음악 단골집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안토니오 바치니의 La Ronde des Lutons, 요정의 론도, 작품 25, 바이올린의 스베틀린 루세프, 피아노의 손여름의 연주입니다.

0: 안토니오 바치니의 La Ronde des Lutons, 요정의 론도 작품 25, 바이올린의 스비틀린 루세프, 피아노의 손여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상윤 씨 오셨고요. 김양희 씨 언제나 유클과 함께합니다. 아유,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강금석 씨도 유쾌한 클래식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재진 씨도 늘 명동에 가면 찾게 되는 그런 카페가 있다고요. 그러시면서 오늘 손여름 연주부터 들으니 그 음반 생각이 났어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엄계선 씨, 이 6년째 단골 입장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영국에서 오셨던 손님 가셔서 일하러 왔어요. K-POP 좋아한다는 12살 따님이 예쁜 한글로 후기 남기고 갔어요. 한국에서 살고 싶다네요. 오, 한글을 꽤 잘 쓰네요. 야,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윤은구 씨, 서너 번 들렀음에도 금세 친숙해지는 분이 있긴 했어요. 주인이 먼저 미소로 반겨주셨을 때 말이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반대로 손님이 미소로 그 주인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사 열심히 서로 하다 보면 아주 친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재진 씨도 역시 좋은 연주자에게는 좋은 반주가 필요하겠죠.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자, 익숙한 미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국제구조위원회 현대해상화재보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필립 글라스의 에코러스. 계속해서 이 에코가 들려오는 듯하죠. 바이올린의 다니엘 호프, 그리고 바이올린의 치에 피터스. 도이체스 카머 오케스트라 베를린, 베를린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또 감상하신 멋진 곡이었습니다. 이 미니멀리즘 음악의 아주 기수 필립 글라스의 음악이었고요. 자, 아까 그 첫 번째 곡 라옹 데 류똥, 요정의 론도 들으시고, 여러 발레리나가 떠오르는 작품이에요. 자카로바와 알리나 고조카루 등이요. 이렇게 윤은구 씨가 또 발레리나들을 연상해 주셨고요. 박정현 씨, 안녕하세요. 저도 유클 단골입니다. 예전엔 고블린의 춤이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고블린의 춤. 고블린이 이제 뭐 도깨비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이재진 씨, 네, 벌써 6년 맞네요. 우리는 필연 같았어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준 씨, 여기 있는 분들께 Mother Mary Pray for My Family, Peaceful Latin Hymn for Protection and Peace. 이 노래 유튜브에 있으니 들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은구 씨도 자카로바는 바짐 레핀의 바이올린 연주 직관으로 만났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되었죠. 황순자 씨, 안녕하세요. 유클 오늘도 함께합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유클 첫 시간 음악 공감, 그 이후 유쾌한 클래식으로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리 함께 그 공연 선물 저희가 드리는데요. 앙상블 벤의 콘서트 VEN입니다. 벤 콘서트 두 도시의 현, 차이콥스키와 피아졸라가 한 무대에서 만납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강남구 베가마투홀에서 열리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연 러시아의 거장 차이콥스키와 아르헨티노 탱고의 혁명가 아스톨 피아졸라를 한 무대에서 만나는데요. 1부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이 협연자로 나서서 피아졸라의 대표작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를 연주하게 되고, 2부에는 차이콥스키 대표적인 현악 합주곡 현을 위한 세레나데 시장조 작품 48을 연주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스크바와 부에노스아이레스 두 도시를 관통하는 어떤 음악적인 정서,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만나볼까요?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샨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디장조 작품 43, 1악장 알레그레토.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중에 가장 걸작으로 꼽히는, 그리고 그 걸작 작품에서도 가장 유명한 악장이죠. 자, 클라우스 마켈라가 지휘한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제기에는 그 핀란드 앞에 핀란드만 이 바다를 연상케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잔 시벨리우스의 심포니 2번 D장조 작품 43 1악장 알레그레토 클라우스 마켈라가 지휘한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이상숙 씨 너무 반갑고요. 안경근 씨도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의 늦은 인사드립니다. 잔뜩 흐린 날씨가 무덥네요. 오늘도 유쿨로 힐링합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명동백장님 평화를 빕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해드립니다. 조재혁 음반 발매 기념 리사이틀 모차르트 이센셜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서울예술의전당 IBK 기업은행 체인버홀에서 열리는 공연이 되겠고요. 이 공연은 이 단정한 피아노 모차르트 음악의 아름다움 너머에 있는 굉장히 그 모차르트가 오페라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오페라 아리아적이다. 그런 그 오페라적 면모에 주목을 해서 노래와 대화, 장면의 전환이 살아있는 오페라적 무대에 가깝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조재혁 씨가 연주할 곡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0번, 11번, 15번, 18번 요번에 연주하는데요. 이 공연 모두 샵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셉 볼로뉴, 슈발리에 드 상 조르주 이렇게 긴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조셉 볼로뉴는 1745년에 바일리프의 과들루프에서 태어나서 1799년에 세상을 떠난 프랑스의 이제 귀족이었는데 어머니가 그 흑인 노예였고 그 캐리비안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귀족으로 그 플랜트 농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프랑스로 건너오게 됩니다. 당연히 인종차별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굉장히 그 음악적으로 뛰어났습니다. 천재적이었고 펜싱도 너무 잘해서 군인으로서도 아주 성공을 거두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2022년에 영화 슈발리에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의 켈빈이라고 하는 켈빈 해리슨 주니어가 이제 그 조셉 볼로뉴 슈발리에 드 상 조르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슈발리에 드 상 조르주 하면 상 조르주 기사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 마리 앙투아네트의 아주 총애를 받기도 했었고 나중에는 또 혁명이 시작되자 또 굉장히 거기에 반기 혁명에 이제 그 함께 혁명대에서 이제 연주를 하면서 그 귀족들의 그 참상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하는 그런 음악회를 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 조셉 볼로뉴 슈발리에 드 상 조르주다. 요즘 굉장히 그 다양한 레퍼토리로 뭐 안네 조피 무터라든가 아우구스틴 하델리히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A장조 3악장 론도 감상하시겠습니다. 아, 그 제가 영화에서 기억나는 게 슈발리에 그 영화 속에 모차르트도 등장하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바이올린의 안네 조피 무터, 무터스 비르투오지의 연주입니다.

조셉 볼로뉴, 슈발리에 드 상조르주, 상조르주 기사, 조셉 볼로뉴의 곡, 바이올린 협주곡, 프랑스 혁명기에 또 이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혈 그 아티스트였고요. 백인과 흑인의 혼혈. 2번 A장조, 3악장 론도 들으셨습니다. 바이올린의 안네조핀 무터, 무터스 비르투오즈 연주였고요. 영화가 끝날 때 그 아프리카, 이 캐리비안의 그 흑인들이 그 파리 다리 밑에서 막 이렇게 같이 춤추면서 조셉 볼로뉴가 엄마랑 같이 막 연주해 주면서 이렇게 영화가 끝나던 그런 생각이 떠납니다. 자, 마침 여기 또 8196 쓰시는 분, 남편 요셉은 출장 가고 요셉이나는 시원한 그늘에서 음악 듣고 있어요. 하늘이 너무 예뻐요. 요셉의 연주를 듣고 있는데 요셉이 나오셨어요. 자, 9155 더위에 지쳐 조금 흐린 마음 유쾌한 클래식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 에너지 넘치게 소중한 오늘 속으로 아름답게 뛰어듭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리는데요.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 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문자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브 아체 또는 로고의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게 저 발사믹 식초는 그 이탈리아의 아주 건강에 좋은 식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올리브 오일, 이것도 뭐 건강 장수 식품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우리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만 드리고 있다. 요걸 또 아주 키포인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함께 예술가의 항구 맞이하실 차례고요.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예술가의 항구 주인공은 피아니스트 상송 팡수아입니다.

미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죠. 1959년 카네기홀에서 가진 독주에 대해서 뉴욕의 한 평론가는 자신이 본 공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콘서트 중 하나라고 평했고요. 이 공연의 성공으로 곧바로 미국 순회 공연 계약도 이어집니다. 특히 이 시기는 프랑스아가 본격적으로 수많은 음반을 남기기 시작한 때이기도 합니다. EMI 프랑스를 통해 쇼팽과 리스트, 슈만의 주요 작품을 녹음했고요. 1960년대에 들어서는 멘델손, 포레, 스크리아빈과 프라코피에프까지 레퍼토리를 더욱 넓혀갑니다. 특히 쇼팽과 라벨의 주요 피아노 작품을 폭넓게 녹음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을 남겼는데요. 자유로운 감각과 즉흥적인 표현, 그리고 순간순간 달라지는 색채는 상송 프랑스와의 연주를 누구의 연주와도 쉽게 혼동할 수 없게 만든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폴로네즈 A플랫 장조 작품 53 헤로이크 영웅입니다. 자, 피아니스트 상송 프랑스와의 연주입니다.

상송펑 수어의 음반 가운데 특히 오랫동안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쇼팽 연주입니다. 에뛰드와 폴로네스, 스케르초, 왈츠와 같은 쇼팽의 주요 피아노 작품에서 자신만의 강렬한 개성을 보여줬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그의 쇼팽이 흔히 생각하는 프랑스 피아니즘의 세련되고 절제된 연주가 아니라 호로비츠나 라흐마니노프를 떠올리게 하는 강렬하고 슬라브적인 색채를 드러낼 때가 많았다는 점이죠. 리스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 협주곡이나 헝가리 광시곡에서는 이 랩소디에서는 조르지 치프라를 연상시킬 만큼 화려한 기교와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줬는데요. 반면 라벨과 드뷔시를 연주할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명하고 건조하게 음의 윤곽을 드러내기보다는 풍부한 음색의 변화와 섬세한 페달링을 통해 다채로운 색채를 만들어냈는데요. 무엇보다 이런 표현이 미리 계산한 것처럼 들리지 않고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을 따라가듯 즉흥적이고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프랑스와는 스승 마그리트 롱과 이본 르페비르에게 뛰어난 피아노 테크닉을 배우고 알프레드 코르토에게 음색과 해석에 대한 감각을 익혔지만 결국 어느 스승도 닮지 않은 자신만의 연주를 만들어냈고요. 그의 연주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프랑수아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피아노 앞에 앉은 날이면 마치 마법

대가도 같은 순간이 펼쳐졌다고 회상합니다. 건반을 누르는 순간부터 풍성한 피아노의 울림으로 공연장 전체를 가득 채우고 청중을 자신의 음악 안으로 단숨에 끌어들이는 이 피아니스트의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3번 비단조 작품 58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피아니스트 상송 팡수아의 연주입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Chilton Price의 You Belong to Me, 보컬의 Carla Bruni였습니다. Carla Bruni 목소리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참 그 의상도 참 잘 입죠. 아주 옷을 멋있게 입고 또 그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 부인 사모님 Carla Bruni의 음성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저 결혼하기 전에도 아주 음반 많이 활동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파격적이고 인기 많았는데 하여튼 그 결혼한 다음에는 그 의상으로 상당히 그 순방할 때 괜찮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8월 27일 목요일 장인보의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 듣겠습니다. 4868 오늘 처음 듣는데 1부 첫 곡부터 상큼 발랄 기분이 업되었어요. 자주 탔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감사드려요. 계속 오세요. 432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직장인 소피아입니다. 최근 1년 넘게 시험관 시술과 강도 높은 회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야 진짜 힘드셨겠어요. 두 가지를 다 병행하시느라고. 좋아하는 클래식 공연 보면서 힐링하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이렇게 올려주셔서 공연 선물 드릴게요. 어떤 선물 가시고 싶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같은 날짜인데. 자,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그리고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이제 2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박정현 씨 이 앨범에서 상송 퐁스와 블레이즈 쇼팡 앨범에서 쇼팡의 피아노 소나타 2번, 3번 두 곡이 백미였어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와, 쇼팡 피아노 소나타 3번 비단주의 1악장 들려주시는군요. 기다렸습니다. 하고 또 박정현 씨 올려주셨고요. 자, 그리고 지난 일요일 부천아트센터의 벤자민 리게티의 파이프 오르간 연주에서요. 그분의 오르간 슈즈가 특별했어요. 바닥은 가죽이겠지만 발목까지 올라오는 부츠 스타일이었는데 한쪽은 빨간 한쪽은 또 검은색으로 아주 독특한 슈즈를 신고 연주하셨습니다. 그게 슈즈였군요. 어떤 분은 양말이라고 그러셨는데 연주 또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연주였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이제 장인범 유쾌한 클래식 2부 모빌코리아 윤활유 한국인상공사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신포니아 G단조 바흐작품 번호 797, 아코디언의 리샤르 갈리아노, 비브라폰의 게리 버튼, 더블 베이스의 조지 무라스, 드럼스 클라렌스 펜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아주 참 편곡도 훌륭하게 잘 되어 있네요. 슈발리에 드 상쇼르주, 이름도 어려운 작곡가의 바이올린 협주곡, 참 흥겹고 친숙하게 들립니다. 박정현 씨 올려주셨고요. 윤은구 씨가 조지혁 피아니스트님 공연 다녀온 지도 오래되었네요. 오래전 예당 테라로사에서 사인받던 기억이 나네요. 바로 그날 발레 프로그램에서 반주를 맡으셨거든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 그렇습니까? 자, 우리 또 초대석에 초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 1일에는 피아니스트 신창용 씨 함께하고 8월 8일에는 또 피아니스트 조재혁 씨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재혁 하면 늘 생각나는 예쁜 양말들, 유경남 씨 이렇게 또 올려주셨네요. 아, 당시에도 피아노 부분은 경쟁이 치열했던 듯합니다. 아마 상송프랑스와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 보죠, 윤은구 씨.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피아니스트들의 고뇌와 고충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르게이 라크마니노프 역시 피아니스트로서 뭐 20세기 초반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꼽혔던 그의 세르게이 라크마니노프의 두 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2번 작품 17 가운데서 4곡 타란테엘라, 이 나폴리의 민속춤을 바탕으로 한 타란테엘라, 피아노의 다니엘 트리포노프, 그리고 그의 스승인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바바얀, 클리블랜드 인스티튜트 오브 뮤직의 이 선생님과 제자이죠. 자, 두 분의 연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정말 두 분의 이 탁월이 엄청났습니다. 뭐 세르게이 바바얀이야 뭐 워낙에 또이 무심타법 굉장한 그 헤비한 그 무게감이 느껴지네 탁원에서 다니엘 트리포노프도 뭐 대단하죠. 그래서 이 스승과 제자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두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2번의 작품 17 4곡 타란텔라 피아노야 부서져라 이러면서 멋지게 연주를 해줬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네요. 아주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8월 8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유영훈 씨가 계속 놀리시는데 9월 1일에 신창용 우리 피아니스트 출연하고 9월 8일에 피아니스트 조제 역시 또 출연하고 이렇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피아니스트 특집으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쏙쏙 풀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용어부터 발음, 형식, 음반 추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문자나 앱을 통해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요. 오케스트라나 앙상블에서 악장과 리더라는 말을 쓰는데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청취자 5831 쓰시는 분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아주 적절한 질문인 것 같아서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케스트라의 악장은 콘서트 마스터라고도 부르는데요. 오케스트라의 제1 바이올린 수석 연주자를 가리킵니다. 우리말로는 악장, 영어권에서는 콘서트 마스터, 그리고 뭐 러시아에서는 콘체르트 메이스제르 뭐 이렇게 부르고요. 특히 영국에서는 리더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스팔라 도르케스트라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오케스트라의 어깨라는 뜻이죠. 그만큼 오케스트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는 의미입니다. 악장은 지휘자의 바로 옆, 제1 바이올린의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지휘자의 음악적 의도를 오케스트라에 전달하고 현악기군의 연주법과 활 쓰는 방향 등을 조율하며 전체 연주를 이끌어가는데요. 곡에 따라서는 바이올린 독주를 맡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지휘자를 대신해 오케스트라를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장에게는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 실력뿐 아니라 지휘자와 단원 사이를 연결하고 앙상블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 바이올리니스트가 악장을 맡을까요? 오케스트라에서 현악기는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그중 제일 바이올린은 높은 음역에서 주요 선율을 맡으며 음악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오케스트라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고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제일 바이올린 수석이 전체 연주를 이끄는 전통도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리더라는 말은 앙상블에서도 자주 사용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제일 바이올린 수석을 뜻하지는 않고요. 지휘자가 없는 실내 악단이나 바로크 앙상블에서는 전체적인 음악의 방향을 잡고 연주를 이끄는 사람을 리더라고 부르는데요. 바이올리니스트가 맡는 경우가 많지만 앙상블의 성격에 따라 다른 악기 연주자가 중심을 맡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오케스트라에서는 악장과 리더가 사실상 같은 직책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요. 앙상블에서 말하는 리더는 특정한 자리나 악기보다는 합주의 음악적 중심이 되어서 연주를 이끄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역할을 음악적으로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교향종 모음곡 쇠라자드입니다. 이 쇠라자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에서는 부르죠. 이 작품에서 콘서트 마스터는 아주 중요한 독주를 맡는데요. 술탄 이 샤리아르 왕에게 매일 밤 이야기를 들려주는 쇠라자다의 매혹적인 목소리를 솔로 바이올린이 표현합니다. 특히 1악장 도입부에서 낮고 무거운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위압적인 샤리아르 왕, 빰빰빰, 빠라밤빰빰빰 하는 이 테마고요. 그린 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하프의 잔잔한 반주 위로 콘서트 마스터의 바이올린이 등장합니다. 다라라라, 다라라라 하면서 다리라라라라 하는 테마죠. 유연하고 아름다운 세라자데의 주제를 들려줍니다. 오케스트라의 악장이 독주자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 되겠고요. 앙상블 리더의 역할은 바이올리니스트 파비오 비온디와 그가 이끄는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우로파 갈란테는 별도의 지휘자를 앞에 내세우기보다는 비욘디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앙상블을 이끄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는 연주와 몸짓, 호흡으로 빠르기와 프레이징, 음악의 흐름을 제시하고 다른 연주자들은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그 방향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휘봉 대신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음악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연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쉐라자다 작품 35 가운데 첫 곡 The Sea and Sinbad's Ship 바다와 신바드의 배 길을 건드라 신이 지휘한 로얄 콘서트바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그리고 안토니오 휘발디의 4개 레 꽈트로 스타지오니 바이올린 협주곡 3번 F장 조리온 번호 293 라우뚜노 가을 1악장 알레그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가을을 재촉해볼까요? 지휘와 바이올린의 파비오 비온디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로 1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오늘 안토니오 휘발디의 사계 레 꽈트로 스타지오니 바이올린 협주 3번 F장 조리온보노 293 라우뚜노 가을 가운데서 1악장 알레그로 들으셨습니다. 지휘와 바이올린 리더인 파비오 비온디 그리고 그가 이끄는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쉐라자다 작품 35 가운데에서 The Sea and Sinbad's Ship 바다와 신바드의 배, 기릴 간드라신이 주의한 로얄 콘서트바 오케스트라 연주로 이렇게 또 악장이 솔로를 하는 부분 함께 또 들려드렸습니다. 악장과 또 이 리더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함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만나봤습니다. 자, 그리고 악장과 리더의 정확한 포지션을 알게 됐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신 일범님 역시 최고

그리고 이제 펠릭스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1번 이 명곡 함께 또 들어볼 텐데요. 디단조 작품 49, 멘델스존 작품 번호 Q29,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트랑킬로. 이 천천히 그리고 아주 고요한 모드로 이런 뜻입니다. 모차르트 트리오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1번 디단조 작품 49 그중에서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트랑킬로 천천히 이 안단테가 걷는 템포잖아요. 그리고 콘 모토 트랑킬로 하면은 아주 고요한 템포로 모차르트 트리오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은 율리아나 9596 쓰시는 분 예수의 전당 연주 신청합니다. 그 조재혁 피아니스트 연주 티켓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친한 자매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싶어요. 늘 감사해요. 모차르트 곡으로 좀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네요. 너무나 또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와 아드리앙 발듀의 하프 협주곡 C장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아지타토 함께 감상해 보실 텐데요. 하프의 유타 조프 그리고 시크릿 쿠르츠가 지휘한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연주 이 곡 들으시면서 오늘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다음 내일을 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멋진 방송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또 내일 기쁜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 찬미,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뉴스 한국비드랩 KT 제공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3%로 인상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지역을 강타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60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의 연락이 두절됐고 10명은 고립된 채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홍수가 발생한 네팔에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회의를 주재하고 네팔 홍수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피해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3%로 인상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온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약 1년 7개월 만입니다. 근원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다 국제유가도 반등하며 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은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은은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0.6%로 지난 분기 1.8%에 이어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2분기 실질 국내 총소득은 지난 분기보다 3.6% 증가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과 같은 2.7%였습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지역을 강타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60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외신에 따르면 네팔 경찰은 중부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현재까지 최소 15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상자 41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며 수백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8시 37분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경찰과 관광당국은 외국인 341명을 포함해 403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의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 고립된 것으로 알려진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외국인 직원 200여 명과 함께 대피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홍수가 발생한 네팔에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임상우 제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를 포함해 외교부 4명, 경찰청 2명, 소방청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 오늘 네팔로 파견됐습니다. 대응팀은 오늘 오후 인천을 출발해 홍콩을 경유해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응팀은 네팔 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들을 수색하고 고립된 한국인들의 구조작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오늘 오전 4시 현재 네팔에서 157명, 중국 티베트 지룡현에서 3명 등 160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500명 이상의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은 28개국 466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예정됐던 수석 보좌관 회의를 미루고 네팔 홍수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피해 상황을 점검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서 예정됐던 수석 보좌관 회의

0: 회의를 수년하고 네팔 홍수와 관련한 우리 국민 피해 긴급점검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내일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오찬도 수년됐음을 알린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어제 네팔 라수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한국인 9명이 연락도절되고 10명이 고립됐으며 고립된 10명의 안전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실종된 국민들의 수색 상황과 고립 국민들의 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우리 국민 9명의 연락이 도절되고 10명이 고립된 것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에 국회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 가족 걱정에 잠 못 이룰 분들을 위해 모두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가용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민주당과 국회도 우리 국민이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모두 무사히 신속하게 귀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조속히 구조와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국민의힘도 필요한 지원에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에 정부는 외교력과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길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민선 9기 시장, 군수, 구청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 강화, 지방 주도의 균형 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정부 관계자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187명이 참석합니다. 간담회는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의 인사와 참석자들의 정책 건의, 소관부처의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오늘 사건 발생 107일 만에 경찰의 장미란 씨 실종 허위종결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고 청장은 오늘 오전 제주청 지휘부 회의에 앞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가족들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1: 매일신문 제공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대구 경북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기획 예산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광역철도는 3조 1,800억 원을 투입해 대구에서 동구미, 군위를 거쳐 중앙선 의성까지 70.06km 구간을 복선으로 연결하는 공사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대구 경북 주요 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되고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인 5극 3특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어제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 반도체, 2차 전지 등 4개 전략 사업이 정부로부터 대경권 성장 엔진 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은 전국을 5개 초광역 경제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국가 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선정된 전략산업에 재정과 금융지원,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지원하고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기획입니다. 이에 맞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지역혁신기관, 앵커기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 육성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악화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대구 경북 소상공인 변화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창업자에서 폐업자를 뺀 순창업 사업체 수가 마이너스 2,200여 개를 기록해 폐업자가 창업자를 웃돌았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소상공인 10곳 중 3곳 이상은 연매출 2천만 원 미만이었으며 5년 생존율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표자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창업과 폐업 모두 도소매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자금 지원을 꼽았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어제 경북농업대전환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 4개 들녘특구가 지역별 농산업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경주, 구미, 울진 등 4개 들녘특구는 공동 영농을 바탕으로 이모작을 실시해 경지 이용률을 높여 벼농사 대비 최대 2.1배 배당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 특구별 특화 마을을 조성해 생산 중심에서 가공, 유통, 체험,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 가치 농업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경주의 성지콧밭 식당 운영, 구미의 구미 밀가리 출시, 포항의 딸기 체험장, 울진의 검정콩 계약 재배 등 특구별 맞춤형 브랜드와 판로 확보가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300억 원 규모의 추석 자금을 특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와 경북 17개 시군소재 중소기업이며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연 1.25% 저리로 지원됩니다. 대구 달성군이 오랫동안 방치된 사유지를 활용해 임시주차장 170여 면을 새로 만들고 주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이 사업은 땅 주인에게 사유지를 무상으로 빌리는 대신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달성군은 부지 매입 비용을 크게 아끼는 동시에 방치된 땅을 정비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미관 개선, 범죄 예방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하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저녁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울릉도와 독도는 10에서 60mm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1도에서 3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운하경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도량성당 강동협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218일째 강요민의 빵집입니다.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준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가 아주 좋은 문장, 눈에 확 띄는 그런 문장을 만나면 밑줄을 그어두거나 아니면 책의 모서리를 접어두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 안에도 이 귀퉁이를 잠시 접어두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한마디가 너무나도 따뜻해서, 누군가의 유머가 너무나 유쾌해서, 누군가의 마음 씀씀이가 잔잔한 여운을 남겨서, 그런 시간의 귀퉁이를 또 마음의 모서리를 꾹꾹 눌러서 접어두고 싶네요.

0: 신신우 신 라디오 빵집 목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다비치의 타임캡슐 함께 듣고 왔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빵집 주인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은 있는 그대로 좀 곱게 읽었지만 마치 새 책인 듯 보관하는 걸 좋아해서 이 책에 직접 밑줄을 긋거나 모서리를 접는 걸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눈에 확 들어오는 문장, 아, 이 부분은 좀 기억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페이지마다 포스트잇을 붙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좀 찍어놓거나 이 SNS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곤 하는데요. 우리 빵집 가족분들은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 만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 좋은 문장을 표시해 놓는 방법과 취향이 참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형광펜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밑줄을 긋긴 긋는데 자를 대고 반듯하게 이렇게 밑줄을 긋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혹시 나의 좋은 문장은 이렇게 저장만 해놓으면 안 된다, 통째로 외워버리시는 분들은 없나요? 우리가 이렇게 책에서 좋은 문장을 저장해 놓는 것처럼 일상생활 중에서도 잠시 이렇게 모서리를 접어놓거나 표시해놓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언제 또 어떤 때에 이렇게 모서리를 접어놓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일상에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의 모서리를 접게 되는데요.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사망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희생되신 분들 명복을 빕니다. 그곳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또 일하시던 우리 국민들도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하는데 부디 무사하시기를 또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또 하루 중에 슬쩍 모서리를 접어두고 싶은 그런 시간이죠. 강용인의 빵집도 오늘 문을 열었는데요. 이 모서리를 접으신 분들, 어떤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지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황베드로님 오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신우신 빵집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셨네요. 우리 황베드로님 어서 오세요. 앞으로도 자주자주 이렇게 찾아주시고 단골 손님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애니님 오셨는데요. 신부님 점심시간 귀퉁이를 접어두듯이 신신우신 매일 잠시 시간 접어두면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애니님 어서 오시고요. 진짜 눈 빠지시면 큰일 납니다. 마음만으로 우리가 일상의 모퉁이를 함께 접으면서 이 신신우신 더 기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신신우신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이 마음의 한구석에 오늘 신신우신과 함께 라고 저장해두고 계시는데요. 빵집 가족분들 반가운 출석 인사 계속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캣러브홀릭님께서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도 출첵합니다. 오늘 오프라서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우리 캣러브홀릭님 부럽네요. 저도 이제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가끔씩 이제 전날 저녁에 아 내일은 출근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 목요일은 예외입니다. 이 수요일 저녁이 되면 수요일 저녁부터 막 설레기 시작해요. 아 이번 주는 어떤 우리 또 책방지기 만나지? 어머 이번 주 정지우 작가님이네. 가서 또 사인 받아야지. 온갖 준비들을 하면서 이제 미리 좀 방송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아, 오늘 오프 아주 즐겁고 기쁘게 잘 보내시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좀 쉼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쉼표 잘 찍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791님께서요. 저는 마음에 와닿는 글은 일기노트에 메모해 둔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우리 0791님 이렇게 또 필사를 통해서 이 또 좋은 문장 저장해 놓으시네요. 저는 필사를 종종 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분명 펜도 사놨고, 공책도 진짜 과장해서 한 100권 있어요, 100권. 그런데 왜 정작 이 노트를 펼치고 손으로 글 쓰는 게 이렇게 귀찮은지. 때로는 그냥 타이핑 해버리고 말지라는 마음이 더 드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매일 쓰는 글은 강론이다 보니까 이 손으로 잘 안 쓰고 타이핑이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우리 0719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손으로 좀 써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비아님도 오셨는데요. 신부님, 좋은 문장은 책 이름과 페이지를 작은 메모장에 적어두는 습관이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이것도 좋은데요. 내가 문장을 통째로 다 쓰기가 좀 길다. 때로는 내가 이 문장이 아니라 한 문단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책 제목 그리고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그렇게 적어놔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이 오르카님께서는요. 참미예수님, 저는 필사에 두곤 해요. 필사노트 찍어둔 게 이것밖에 없네요. 라고 이렇게 또 빵톡에다가 필사해주신 사진까지 올려주셨는데요. 와, 글씨를 너무 잘 쓰시는데요. 마치 캘리그라피하는 글씨처럼 너무 또 이렇게 예쁜 글씨. 제가 보통 이제 어른 글씨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 글씨도 너무 예쁘시고 잘 써주시네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필사를 잘 안 하게 된 이유가 제 글씨는 약간 초등학교 여자아이들 글씨처럼 약간 귀염뽀짝한 그런 글씨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또 잘 안 쓰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렇게 또 문장에 진심이신 분들, 또 책 읽는데 즐거움을 두시는 분들,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한 모서리를 접어두는데 또 마음을 함께 써주시는 우리 빵집 가족분들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해 오늘 라디오 책방이 2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달의 주제, 태양 아래 그늘이라는 주제예요. 사실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가을이 좀 오나? 좀 선선해졌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여름 다시 왔어요. 이제 그런 더워지는 여름의 막바지인데요. 이 뜨거운 여름날 시원함을 불러오는 책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벌써부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 제가 가장 기다린 것 같은데요. 우리 읽기만큼이나 글쓰기에 또 책방 소개에도 진심인 우리의 책방지기 정지우 보나벤뚜라 작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2부 기다려주시고요. 1부 시간 저 용디와 함께 가득 채워주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함께 보내주세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함께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박재범의 좋아.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은 어떤 일상의 모서리를 접어놓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또 그에 딱 맞는 맞춤 선곡으로 우리의 좀 즐거움과 행복을 채워보는 그런 시간도 함께 나눠볼게요. 우리 루시아님께서요, 저는 책 읽으면서 오타를 찾아내는 재미를 느낍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저 동의합니다. 이 취미 꽤나 쏠쏠해요. 이제 책을 읽다가 막 오타가 나거나 아니면 잘못 인쇄된 것들을 만나면 막 희열을 느껴요. 저도 이거 내가 찾았다 막 출판사에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물론 이제 편집자님 입장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또 독자의 입장에서는 재밌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저는 또 이제 신학생 시절에 잠깐 출판 편집에 관한 공부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책은 왜 이 사이즈로 만들었는지, 이 디자인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떤 후가공이 들어갔는지, 뭐 다단은 어떻게 나누는지 이런 것도 분석하면서 책 읽는 그런 재미도 느끼거든요. 우리 또 루시아님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추드립니다. 4277님께서요, 저는 책을 읽다가 아주 기가 막힌 문장을 만나면 스마트폰으로 캡처를 해요. 이렇게 폰 사진첩에 모아놓고 틈날 때 필사하는데요, 점심 먹고 또 커피 마시면서 신신우신 들으면서 필사하면 딱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4277님처럼 저도 스마트폰에 많이 모아놓는 편입니다. 뭐 나중에 따로 꺼내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스마트폰에 모아놓으면 가끔 이렇게 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내가 그냥 스마트폰 사진첩 지적이다가 그 문장을 다시 만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치 보물 그 상자에다가 꽁꽁 숨겨놓았던 그 보물을 다시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내가 필사 노트가 따로 없거나 아니면 좀 책에만 표시를 해놓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진첩을 이렇게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4277님의 꿀팁 함께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이 느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데 라고 말을 해도 말을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 함께 전해드릴게요. 로이킴의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4978님께서요. 말에 참 예쁘게 하는 후배가 있어요. 그 후배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심쿵 이 모서리를 접는 마음이 된답니다. 그 후배와 함께 노래 듣고 싶어요. 신부님 에디킴의 이쁘다니까 들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또 이렇게 누군가 상냥한 말투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그 순간만큼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 4978님의 그 마음 담아서 신청해 주신 에디킴의 이쁘다니까 함께 들으실게요.

0: 주문하신 퀴즈가 나왔습니다.
1: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만만한 오늘의 만만한 퀴즈.

문제가 나갑니다. 신신우 씨는 목요일에는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이 열리죠. 정말 입소문을 타고 많은 분들이 점점 많이 오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 라디오 빵집에 소가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만만한 퀴즈 문제, 소가 서울에 가면 어떻게 될까가 오늘 만만한 퀴즈 문제입니다. 아, 소가 서울에 가면 어떻게 되지? 뚜벅뚜벅 걸어오나? 여러분의 재치 있는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방송 토크로 소가 서울에 가면 어떻게 될지 정답과 재치 있는 오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송인 듯 아닌 듯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마이걸과 스컬과 하하가 함께 부른 내 얘길 들어봐.

오마이걸의 내 얘기를 들어봐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정답과 정말 재밌는 오답들까지 오늘 빵빵하게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소가 서울에 가면 어떻게 될까? 오늘의 만만한 퀴즈로 이렇게 내드렸는데 디오니시아님께서 소가 서울에 가면 서울우유 될까요? 아, 재밌었습니다. 네. 5점 만점에 4.5점 드립니다. 네. 글라라님께서요. 설마 우간다는 아닐 거고 뭘까요? 우간다. 이 약간 아프리카 가려다가 서울로 와서 우간다 된 것 같은데 별점 5점 드립니다. 우리 글라라님 제가 선물 쏘겠습니다. 재밌네요. 우간다. 우리 남유진님께서 우리 유진이 친구 오늘 학교 안 가고 이렇게 또 쉬고 있다고 아까 보내줬었는데 정답 사람들이 구워 먹어요. 맛있겠다 쩝쩝. 와, 어떻게 소가 서울로 가다가 잡아먹혔나 봐요. 8766님께서 신부님 소가 서울에 가면 소름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소름 돋았어요. 0328님께서 와 이거 정말 현실적인 정답입니다. 소가 서울에 가면요 외양간 짓는데 20억 들어요. 내 집 마련 힘들잖아요. 라고 보내셨어요. 갑자기 눈물이 막. 네, 소가 서울에 가면 외양간 짓는데 파산한다. 네. 우리 7692님께서, 정답은 소설가입니다. 어제는 틀렸지만 오늘은 제가 정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소가 서울에 가면 소설가였습니다. 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우리 센스와 재치가 아주 넘치는 그런 또 이 만만한 퀴즈의 정답과 오답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물 받으실 분은 오늘자 선거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신신우 씨는 목요일 2부에서는 라디오 빵집이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책방지기 정지우 작가와 함께 또 맛있게 북며드는 책 읽기 함께 할 테니까요. 모두 모두 2부로 건너오시고요. 우리 1부 끝곡으로 잔나비의 투게더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호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빵집 진장인 제가 직접 고른 빵집 BGM 이 아이의 한숨 함께 듣고 왔는데요. 오늘 또 네팔 이 산악지대에 발생한 홍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희생자가 발생을 하고요. 또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안타까운 소식 들으면서 먼저 한숨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무섭다, 두렵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과 마음들이 있고 어떤 큰 재해나 그런 상황에서만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평상시에도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아유 오늘 목요일인데 언제 주말이 오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들에 우리가 약간 잡아먹힐 때 아 내가 너무나도 불행한 것 같아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만 가득한 것 같아 라는 그런 우울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이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비록 우리가 한숨을 쉬고 있지만 그 한숨이 또 다시금 우리를 힘차게 살게 만드는 그런 힘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 아이의 한숨이라는 노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 신신우신 2부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책방지기 정지우 작가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지우 작가님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2부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아날로그 감성 발효 타임. 시나브로 북며드는 라디오 책방. 사람은 빵만으로는 셀 수가 없죠.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오늘 함께합니다. 오늘의 책방지기 읽기와 쓰기만큼이나 이 서점과 도서관을 또 사랑하고요. 이 책과 서점, 작가와 독자를 잇는 우리 시대 출판계 약간 코어와 같은 분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정지우 작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만에 뵈니까 또 이렇게 되게 반가운 것 같은데요. 우리 또 어떻게 한 달 잘 지내셨나요?
1: 네, 뭐 또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저도 이제 뭐 휴가도 갔다 오고 또 휴가 가서 뭐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좀 편안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0: 네, 이번 또 휴가 때 박은지 시인의 시집을 들고 가셨다라는 걸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네. 아, 이 여름 상설 공연 어떻게 잘 즐기셨나도 제가 궁금했거든요.
1: 그 제목부터가 네. 너무나 여름 휴가랑 어울리는 시집이어서 아, 이거 반드시 들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여름 상설 공연을 들고 가서 네. 아내랑 같이 이렇게 호텔 방에서 읽어주기도 하고 네. 휴가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줬던 네, 그런 네. 책이었습니다.
0: 네, 우리 또 작가님께서 다른 책방지기 우리 박은지 시인의 또 책을 들고 여름 휴가를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번 여름 우리 작가님의 책을 또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 신간이 또 나왔어요.
1: 아, 네.
0: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라는 신간 나왔는데 먼저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제가 이제 작가님의 SNS 글을 보면서 신간이 나올 때마다 약간 이렇게 부끄럽다, 약간 부담스럽다, 약간 이런 글을 봤는데 이번 그래도 신간 나왔으니까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1: 아, 네. 이 책은 이제 제가 행복이나 인생이나 관계에 대해서 썼던 에세이들을 모은 에세이집이고요. 그래서 뭐 주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좀 일상 속에서 좋은 관계, 좋은 삶, 또 행복을 조금

0: 조금씩 얻어갈 수 있을까 소박한 즐거움들을 그런 주제를 향해서 쓰인 글들이 모여 있는 그런 에세이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책 제목이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제목을 담고 있는데요. 책에 약간 몰두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조금 무겁나라는 생각으로 사실 책을 열어봤었거든요. 근데 또그 내용이 뭐 그렇게 막 어렵지 않게 술술 읽히는 내용이라서 너무 저도 재밌게 잘 읽고 있고요. 이 아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들어가는 게참 많더라고요.
0: 아,
1: 네.
0: 맞습니다. 네.
1: 이 아이와 물방개 이야기 너무 재밌게 또잘 읽었고, 또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그런 또 내용에 대한 또 글들도 재밌게 잘 읽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반응 좀 있나요?
0: 네, 뭐 제가 쓴책 중에서는 그래도 또좀 가장 대중적인 책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분들이 이 불행에 몰두하면서
1: 네.
0: 걱정과 근심을 많이 안고 살아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불안한 것도 많고, 이제 그런 와중에 조금 나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가득한 이런 근심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을까? 네, 그런 마음에서 또 많이 읽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또 신간 함께 내주셨지만,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 뭐 북토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다니시는 걸로 제가 봤는데, 저희 또 라디오 빵집의 스페셜 책방지기로 와주셨던 김민섭 작가님과 또 이렇게 북토크를 함께 하셨더라고요.
0: 저 김민섭 작가님과는 굉장히 오랜 인연이고요. 뭐 같이 공저도 쓰고 북토크도 많이 했고
1: 네.
0: 같이 뉴스레터도 했고, 이제 다음 달에 또 같이 대담회가 있어서 저기 전북 익산에 가서
1: 네.
0: 또 하는 같이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오랫동안 함께 온 동료 작가님이라고 볼수 있죠.
1: 네. 아, 저는 사실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김민섭 작가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 책방지기 정지우 작가님 오시는데 두분 되게 비슷하실 것 같아요라고 그랬더니, 김민섭 작가님이 저희 친합니다라고 그 수줍은 말투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0: 네.
1: 아주 재밌는 또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우리 또 약간 가을 입추가 지나고 나서 더위가 한풀 꺾일까 싶었다가 다시 좀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네, 이런 시기에 이제 8월의 주제로 태양 아래 그늘, 이 뜨거운 여름날 좀 시원함을 불러일으키는 책 함께 좀 만나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뜨거운 여름날 좀 나에게 시원함을 주는 것, 어떤 요소들이 좀 있나요?
0: 저는 뭐 여름날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1: 와.
0: 그리고 요즘에 제가 집에 빙수기계를 사서
1: 네.
0: 아이랑 아내한테 거의 매일 빙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1: 와.
0: 그래서 뭐 과일 빙수, 팥빙수 이것저것 해주고 있는데,
1: 네.
0: 그런 빙수를 즐길 수 있기도 너무 좋은 그런 계절이고요.
1: 네.
0: 또 제가 결정적으로 떠오른 공간이 있었는데, 바로 도서관이 떠올라서
1: 네.
0: 이 도서관의 어떤 시원함, 또 도서관이 주는 그 쾌적함을 한번 또 소개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관련된 책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1: 네. 우리 또 각자 여름에 더위를 피하는 방법들, 요소들, 장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군가는 공포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여름을 또 지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시원한 장소를 찾아서 또 휴가를 떠나기도 하는데, 과연 우리 정지우 작가님께서 오늘 골라주신 도서관과 관련된 시원함, 어떤 느낌일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책방지기 정지우 작가님과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묻고 싶은 것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방 무료 방송 토크로 이야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음악 한곡 듣고 와서 정지우 작가가 골라온 뜨거운 여름날 시원함을 불러오는 책도 만나볼 예정인데요. 여러 가수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헨리, 박정현, 이수연, 김필, 하림, 임헌일이 함께 부른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헨리, 박정현, 이수연, 김필, 하림, 임원일 등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부른 목소리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번 달 뜨거운 여름날 시원함을 불러오는 책 주제로 이렇게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장소, 우리 작가님에게 시원함을 주는 장소라고 이렇게 꼽아주셨어요. 이 사실 책과 관련된 장소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꼭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동네 책방이 될 수도 있고 뭐 대형 서점이 될 수도 있고. 도서관이라는 장소를 좀 자주 가시나요?
1: 사실 제가 도서관을 가장 많이 갔던 때는 대학생 때였는데요. 대학생 때 항상 학교 앞에 자취를 하면서 거의 도서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하루 종일 약간 외롭거나 불안하거나 힘들 때면 무조건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저는 좀 이렇게 글을 많이 쓰고 책 읽는 청춘을 보냈기 때문에 주변 뭐 선후배들이나 동기들이 다 취업 준비한다고 막 학원 가고 이미 취업해버리고 이랬을 때 혼자서 계속 도서관에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뭐 청춘에게 도서관이라는 장소는 너무나 귀중한 장소였죠. 뭐 돈도 없었는데 에어컨도 하루 종일 나오지.
0: 그쵸.
1: 읽고 싶은 책은 무한대로 있지. 이제 그런 것 모든 것들이 저에게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장소입니다.
0: 네, 저도 이제 도서관은 이제 대학 시절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신학대학 도서관을 많이 갔는데 이 책을 읽으러 가는 시간도 분명히 있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도서관에만 가면 이 장운동이 활발해져가지고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일단 화장실부터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도서관은 저에게 편안한 화장실 있던 곳이라는 기억이 나는데 이제 또 이 도서관 우리가 뭔가 시원함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추억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 골라온 책 어떤 책 골라주셨나요?
1: 네, 오늘 고른 책의 제목은 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우치다 다스루가 쓴 책입니다.
0: 네, 이 도서관과 관련된 책들이 사실 참 많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과 관련된 책들도 몇 권 있는데 이 책을 좀 골라주신 이유가 있나요?
1: 일단 굉장히 도서관에 대해서 독특한 관점이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도서관뿐만 아니라 책이나 우리가 책을 사는 행위나 글을 쓰는 행위 등 다양한 행위에 대해서 이 철학자이자 작가인 이 우치다 다스루만의 관점이 되게 돋보이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이 책이 너무나 좋았던 부분은 도서관 사서를 마녀라고 표현하는데요.
0: 네.
1: 도서관에는 마녀가 있다. 학교에는 이 사서 교사라는 마법사들이 있다.
0: 네.
1: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의 비유가 너무 재밌어서 한번 이 책에 푹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0: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이 책이 이제 유유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잖아요.
1: 네.
0: 이 책이 한국어판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일본어로 번역이 됐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유유 출판사에서 한국어판을 먼저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일본에서 출간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혹시 알고 계셨나요?
1: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책이 있긴 한데 아마 이 책이 아니고 다른 책 인가? 였을 거예요. 우치다 다스루의 그 다른 인터뷰집이 있는데 아마 뭐 비슷한 저도 사실 잘 몰라가지고 아마도 이제 뭐 이 책도 그럴 수도 있고 아마 그 다른 책일 수도 있는데 아마 다른 책도 이제 그렇게 출간된 책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유유출판사에 또 그런 독특한 또 이제 우치다 다스루라는 작가가 워낙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획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0: 이게 워낙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또 인기가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
1: 맞습니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반향을 또 일으키게 되는 것 같은데 제목부터가 참 재밌어요. 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 왜지? 도서관 입장에서는 많이 찾아와야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호기심이 드는 그런 제목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을지 우리 작가님의 목소리로 빨리 좀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떤 부분을 나눠보면 좋을까요?
1: 네, 일단 이 작가가 도서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좀 대표적인 그런 구절들을 그 관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정지우 작가님의 목소리로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저는 도서관이라는 곳도 본질적으로 초월적인 것을 불러오기 위한 성스러운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간은 가능한 한 널찍하게 너무 많은 물건은 두지 말고 조명은 너무 밝지 않게 소리는 조용하게 거기서 누군가가 생활하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극 환경이어야 하는 겁니다.
0: 정지우 책방지기가 품고 온 오늘의 책 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의 분위기, 도서관의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도서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인가요?
1: 저는 일단 그 광활한 이미지가 떠올라요.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도서관 이미지는 네. 제 청춘 시절 대학 도서관인데 굉장히 규모가 컸었거든요. 네. 가서 앉아있으면 그 빈 공간에 어떤 여유가 엄청나게 넓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살다 보면 모든 공간이 굉장히 빽빽하잖아요. 네. 뭐 서점을 가도 책이 너무 많고 혹은 뭐 사람이 너무 많고 이렇게 공간에 여유가 없다면 제가 기억한 도서관은 참 사람도 별로 없고 여유가 많고 그래서 한참 그곳을 헤매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좀 여백을 주는 공간이었다라는 느낌이 좀 남아 있습니다.
0: 네, 저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약간은 사무적이지만 그 뭐랄까요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었거든요. 제가 이 신학생 시절에 정리 강박이 좀 있어가지고 이 똑바로 정리하는 것에 참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도서관에는 이제 그 사서 선생님이 책들을 정리를 쭈루루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런 분위기. 내가 뭔가 원하는 책이 딱 그냥 원하는 곳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이 저자가 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라는 이 책의 저자가 도서관이라는 약간 이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 본질적으로 약간 초월적인 것을 불러오기 위한 성스러운 장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사실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성스러움 같은 것을 느끼긴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이제 보통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냐면 약간 교회에 있는 뭐 사당 같은 곳에 가거나 네. 뭐 종교적 공간에 가게 되면 뭐 성당 같은 데 가게 되면 사람이 되게 없고 고요하고 아 여기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어떤 성스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여유의 느낌을 받게 되는데 마치 도서관은 꼭 그와 같은 장소라는 거죠. 우리 이제 현대 사회 도시라는 것은 모든 게 자본주의에 따라서 이익과 어떤 가득참과 뭐 먹고 사고 소비하는 것을 가득 차 있는 반면에 딱 도서관에 들어서는 순간 이곳은 우리가 뭐 돈 내고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뭔가 엄청난 자극적인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고요해지고 가만히 있게 되고 특히나 이제 그 공간들 속에서 뭔가 이 마음의 여백으로 흘러 들어온 어떤 걸 느낀 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도서관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0: 네, 제가 문득 이제 도서관과 성당의 공통점이 떠오르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고요하다, 사람이 없다뿐만 아니라 의자가 불편하다라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 의자 왜 이렇게 딱딱할까요? 참 갑자기

0: 그런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어쨌든 이 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1: 네.
0: 사실 이렇게 성스러운 공간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면 도서관이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약간 이런 이제 뉘앙스로 쓰는 제목 같은데 왜 사람이 없는 게 좋다라고 제목을 지었을까요?
1: 그러니까 많은 사서분들이나 이제 공공도서관 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너무 고민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
0: 네네.
1: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오히려 도서관에 사람이 많다고 해보세요. 너무 북적거리고 막 다 줄 서가지고 뭐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이렇게 되면 도서관도 너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흔한 소비 공간과 다를 바 없어진다는 거죠. 시끌벅적하고 화풀처럼.
0: 네.
1: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도서관만큼은 항상 이 사회에서 그곳만큼이라도 여백적인 공간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가만히 가서 사색도 하고 이제 그런 측면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 너무 재밌었던 게
0: 네.
1: 그 학교에서의 그 도서실의 역할도 그와 같다고 얘기하는데
0: 네.
1: 그 도서실을 얘기하면서 양호실도 함께 이야기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학교에서의 사서 교사나 도서관의 사서나 양호실에 있는 양호 교사는 일종의 마녀 계열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학교라는 빽빽한 교육 시스템에 어떻게
0: 네.
1: 보면 충분히 잘 적응 못하는 아이들 이 경쟁 시스템에서 약간 어렵고 속하고 싶어하지 않은 아이들이 일단 학교 가면 양호실부터 간다는 거예요.
0: 아, 그렇네요.
1: 그런 것처럼 도서실에 가서 사서 교사를 만나고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빽빽한 체제 안에서 마치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경쟁하고 여기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 굴레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도 허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0: 네.
1: 마치 옛날에 중세시대에 이제 마을 바깥에 있는 어떤 마녀의 집처럼 이 공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0: 네. 아주 재밌는 비유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 작가님께서 가보신 도서관 이제 아까 대학 도서관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가장 좋았던 도서관 있으신가요?
1: 저는 아무래도 청춘 시절에는 저희 대학 도서관을 제일 좋았는데 그 이유는 대학 도서관은 아무래도 장서가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굉장히 좋았었고 뭐 요즘에는 뭐 그냥 저희 집 앞 도서관을 제일 좋아합니다.
0: 네.
1: 물론 뭐 최근에 뭐 여의도 뭐 브라이튼 도서관이나 굉장히 예쁜 도서관이 많이 생겼지만
0: 네.
1: 아무래도 아이 손잡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도서관이 누구에게나 제일 좋은 도서관이 아닐까. 저도 이제 아이랑 같이 많이 가거든요.
0: 네.
1: 예, 그런 어떤 일상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0: 요새는 이제 도서관이 약간 특수 목적성을 띈 도서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역 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 도서관이라든가 뭐 문학 도서관이라든가 점차 약간 도서관이 그저 책만 있는 곳이 아니라 그 특색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 도서관 아이와 함께 가보셨나요?
1: 어린이 도서관은 저도 이제 어떤 강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몇 번 가봤었는데
0: 네.
1: 아이를 전 데리고 강의도 많이 가거든요.
0: 네네.
1: 독특과 같은 것도 그래서 가봤는데 또 너무 잘 되어 있는 어린이 도서관도 많이 있죠. 네.
0: 우리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약간 이상적인 도서관 어떤 곳인가요?
1: 저는 아무래도 도서관이라고 하면 이 좀 많은 종류의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장소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또 많은 공간들은 돈을 내야만 출입할 수 있고
0: 네.
1: 예를 들어서 세상에 노키즈존도 있고 되게 들어가기 힘들고 거북스러운 장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서관만큼은 우리가 정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서 책 한 권 집어들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장소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그 사람들에게 약간 여유와 위로해 주는 약간 공간을 허용해 주는 그런 장소가 또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작가님과 함께 오늘의 품고 오신 책에 대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나만 알고 싶은 노래 듣고 오실게요.

0: 스탠딩 에그의 나만 알고 싶은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신신우 씨 라디오 책방 책방지기 정지우 작가와 함께 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라는 책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책 내용 한 번 더 이제 깊게 파고 들어가지고 이 내용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부분 어떤 부분 좀 나눠주시겠어요?
1: 네, 마찬가지로 저희 도서관의 주제인 만큼 도서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정지우 작가님 목소리로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 왜 그 사람들이 도서관을 그렇게 증오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정치가들과 기업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현실적인 이익 말고는 흥미가 없어요. 그것만이 의미가 있다고 믿으니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있어서는 안 되죠. 도서관이 거기에 들어온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마도 무한이라는 개념일 겁니다. 거기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인생의 유한성과 앎의 유한성을 자각하죠. 이 이상 교육적인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0: 오늘의 추천 도서, 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 가운데 한 대목을 우리 정지우 작가의 목소리로 듣고 왔는데요. 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에 대한 차원이기도 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개방이 되어 있고 그를 통해서 그 책들을 마음껏 빌려볼 수 있고 약간 지금 시시대로 쌓여가는 어떤 지식과 정보를 무상으로 좀 이렇게 대여한다, 나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또 느낌을 받는데 이런 그 자본주의적인 사회, 뭔가 경쟁 사회 안에서는 참 바보 같은 행동일 수도 있겠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을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작가 입장에서는 나의 어떤 지적인 것들을 이제 나눴으니까 거기다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근데 도서관들은 그런 흐름과는 전혀 또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곳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작가가 첫 번째 부분을 약간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공간들은 소비 공간이고 상업 공간인데 비해서 도서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죠. 우리가 그냥 찾아가서 무상으로 책을 빌릴 수도 있고 또 흥미로운 점은 거기에 우리가 평생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콘텐츠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가서 이제 거기 놓여 있는 책들 한 권씩 읽다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내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이미 내 인생을 다 투여해도 다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식 세상에 있구나라는 그 상태 앞에서 되게 겸손해지기도 하고 나 또 저 세계를 좀 탐구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시대의 많은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0: 네.
1: 왜냐하면 저런 데다가 저런 무한한 지식의 세계 앞에서 겸손을 느끼고 그것을 탐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도 덜 볼 것이고
0: 네.
1: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시간도 덜 쓸 것이고 상품 소비에도 관심이 덜 할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 자본주의나 이 경제체제가 돌아가는 데 방해가 되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도서관이란 예외적인 공간이 증오하는 그런 뭐 기업가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담고 있습니다.
0: 네, 제가 이제 신학대학 도서관에 갔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학대학이다 보니까 라틴어 원서로 된 책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제 도서관에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정말 이제 논문 쓸 때나 가끔 찾아보는 네, 그 두꺼운 책을 이렇게 딱 펴면 엄청 깨끗합니다. 오래된 책인데 근데 정말 그 수두룩 빽빽한 온갖 라틴어 글자를 보면서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이 쌓여져 있는 수많은 그런 지식과 지혜 앞에서 정말 내가 뭐라고 정말 이제 약간 작게 느껴지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이 도서관이라는 장소가 주는 느낌 자체가 그렇지 않을까요? 이 책들 언제 다 읽겠어?
1: 네,
0: 네 약간 그런 느낌.
1: 네, 되게 재밌는 게 도서관도 그렇지만 이 우치다 다스루는 우리가 책을 사서 집에 꽂아놓는 것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뭐 책을 사가지고 이거 언제 읽나 싶은 책들이 사실 집에 많잖아요.
0: 네.
1: 근데 우치다 다스루 책을 읽으면서 본인도 뭐 거의 집에 있는 책의 절반 정도를 평생 죽기 전까지 못 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위안이 되는 거죠. 나도 지금 20년째 꽂혀 있지만 읽지 못한 책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 내가 죽기 전까지 이렇게 책을 사지만 다 읽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사서 집에 꽂아 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도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차마 알지 못했던 그런 영역이 남아 있구나. 이제 그런 겸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책을 계속 산다. 자기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위안이 되더라고요. 네.
0: 제 이제 스승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최대한 신부님이시라고 이제 주일에 최대한 신부의 음악 서재 DJ 하시는 우리 신부님이 계시거든요. 그 신부님 이제 독일에서 철학을 공부하시고 엄청난 다독가세요. 신부님이 한번 신학생들에게 웃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래도 사람이 태어났으면 만 권은 읽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신부님 만 권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만 권은 당연히 읽지 않나?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서 아 정말 사람이 작아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꽂아놓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마음의 위로가 좀 찾아오는 것 같네요.
1: 네, 실제로 이 작가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떤 책을 사는 행위 자체는 내가 이미 그 책을 삼으로써 그 책이 이야기하는 어떤 지혜나 지식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좋아서 의미가 있어서

0: 책을 사서 꽂아두는 거죠.
1: 그렇죠.
0: 근데 내가 저 책을 언제 읽은 사람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난 저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이 된다라는 어떤 네. 그 마음을 지키고 싶어서 책을 사는데 저는 되게 동의했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0: 나는 내 집에 있는 저 책을 읽은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그 욕망을 좀내 안에서 간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저는 좀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1: 어쩌면 이제 지향과 의지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정도로 이렇게 또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만권전을 읽는다 해봤자 뭐전 세계 1%도 안 되는, 정말 이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책이 나오겠어요. 지금 이 실시간으로도 많은 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아, 내가 이 책들을 다 읽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래, 언젠가는 저 책을 내가 읽는 사람이 되겠다에 또 초점을 맞춰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도서관의 가장 큰 역할 또 어떤 부분인지도 궁금한데요. 이 내용들 또 관련된 낭독 부분 살짝 읽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 한 부분 더 이렇게 낭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읽어주시겠어요?
0: 네, 방금 이야기했던 그책 사는 부분, 네, 그
1: 네네.
0: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 부분 정주 작가님 목소리로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읽고 싶은 책을 사지 않습니다. 언젠가 읽어야 할 책을 사지요. 언젠가 읽어야 할 책을 읽고 싶다고 느끼고 읽을 수 있을 만큼의 문해 능력을 갖춘 언젠가는 충분히 지성적, 정서적으로 성숙한 자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모종의 책을 책장에 꽂도록 이끕니다.

0: 정지호 작가님 목소리로 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 가운데 한 대목 우리가 또 함께 이야기 나눴던 부분을 좀 잘 설명해 준 그런 대목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요. 언젠가는 읽어야 할 책을 산다. 네. 제가 이 책꽂이에 책을 꽂아 놓다 보니까 자꾸만 안 읽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제 책상 한쪽에 지금 당장 읽을 책을 이제 한두 권 쌓아놓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한 세 달 정도 지났는데요.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 어떻게 됐을지?
1: 더 쌓인 거 아닌가요?
0: 맞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요. 두 줄로 네, 20권의 책이 이렇게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읽겠죠. 라는 네. 마음으로.
1: 네.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딱 똑같은데요. 제가 항상 책을 읽는 그 의자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 옆에 책을 쌓았는데 한 20권 이렇게 쌓여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독서를 할 때 약간 병렬 독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가장 읽고 싶은 책을 항상 고르기 때문에 네. 그 책들이 안 읽은 책도 있지만 다 조금 읽고 만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동시에 한 대여섯 권씩은 읽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놔두면 또 오늘은 이 책을 좀 읽고 싶다. 오늘은 또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이제 그 책을 바로바로 골라 읽기 때문에 네. 또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제가 요새 이제 그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읽으려고 이게 구병모 작가님 책을 가방에 지금 넣어갖고 다니는데 2주째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는 네, 저의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이 책, 특히 종이책이 지니고 있는 어떤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살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종이책을 많이 사잖아요. 이 종이책이 지니고 있는 힘 어떤 게 좀 있을까요?
1: 저는 확실히 스마트폰으로 뭐 글을 읽는 것보다 종이책으로 읽는 걸 훨씬 좋아하는데요. 일단은 이 매체가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뇌에 주는 영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계속 손으로 들고 있다 보면 거기서 뭔가 안에서 할 일을 찾게 되고 습관적으로 더 스마트폰을 많이 만지게 되는데 적어도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것들 내 손에 만지고 그 물질성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꼭 스마트폰을 조금 줄이게 되는 거죠. 대신에 내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마음이 차분해지고 쌓아지고 그 물리적 대상과의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 종이책을 읽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긴 합니다. 네. 네.
0: 제가 요새 봤던 그 기사 중에 이제 AI 회사에서 책을 사들여가지고 이제 그 파쇄를 한 다음에 내용만 이렇게 저장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1: 네네네, 맞습니다. 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조만간 종이책이 좀 사라지는 또 미래로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1: 네, 아무래도 이제 그 AI 회사들이 뭐 중고책에 다른 책들을 다량으로 매입을 해서 이제 AI 학습시키는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요. 약간 종이책이 그렇게 파쇄되는 것 자체 굉장히

0: 답답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AI 회사에서 좀 데이터를 저렴하게 수집을 해서 이제 그 나라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긴 것 같은데 뭐 사실 그런 AI 회사의 어떤 데이터 학습 방법과는 무관하게 저는 또 이 종이책이 주는 매력은 또 오래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저도 이제 뭐 전자책이 보기 좋다, 뭐 구독 전자책 이런 것들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이책을 읽는 시간의 또 소중함을 대체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지금도 사실 이제 집에 좀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책이 쌓이고 있지만 또 필요 없는 책들은 처분해 가면서 또 그래도 전 종이책 읽는 걸 선호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서 이 종이책은 또 이제 그 명맥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뭐 믿음과 기대와 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1: 뭐 세상이 멸망해서 전기가 다 나가도 이 종이책은 사실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의 자료들 휘발성이 훨씬 높다고 하죠. 정리의 편안함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 뭐 디지털 자료들은 내가 그걸 어디다 저장해놨지라는 걸 이제 잊어버리고 뭐 저장 매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종이책은 오히려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휘발성이 적고 이 저장의 기간과 그 용량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는데요. 이 종이책의 그러한 장점들이 우리의 또 인류를 앞으로도 쭉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7495님께서 저는 매주 오는 가톨릭 신문 쌓아뒀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신문도 혹시 보시나요?
0: 제가 신문 지금 구독은 안 하고 있어요.
1: 네, 신문 저도 이렇게 좀 쌓아놓는 편인데 신문의 장점은 또 이제 창문 닦을 때 그렇게 좋다라는 틸다님께서 남편도 매주 20권씩 대출해서 와요. 저는 그중에 재밌는 책을 골라 읽게 된답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또 이제 누가 이렇게 책을 골라주고 그 안에서 내가 그 책을 접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동네 책방의 또 장점이 그렇죠.
0: 맞습니다.
1: 책방지기들이 좋은 책들을 추천해주면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아 나도 한번 읽어봐야지라고 이렇게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력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요새는 뭐 도서관들이나 뭐 인터넷의 여러 페이지들에서도 책 추천을 많이 해주니까요. 그런 즐거움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르티노님께서요. 저희 아파트에도 독서실, 북카페가 있는데 요즘 시원하고 괜찮은지 알아봐야겠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작가님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책의 세계로 빠져드시는 청취자가 또 이렇게 한 분 생기셨네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작가님께 그럼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데 내 책장에 꽂아놓은 책 중에 이건 진짜 언젠가는 꼭 읽어야지 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못 읽은 책 어떤 책이 있으신가요?
0: 저는 바로 떠오르는 게 그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제 1권부터 4권까지는 전집인데 제가 청춘 시절에 20대 거의 초반에 그 책을 샀습니다. 내가 반드시 저 책을 다 완독해서 매우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샀던 책인데 한 100페이지 정도 읽고 너무 잠을 많이 자가지고 너무 많이 졸아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지금 거의 20년째 저를 따라다니고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책을 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를 다 읽고 이 인류의 문예사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못됐구나 이런 마음을 주게 하는 책이 꽂혀 있습니다.
1: 저도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한나 아렌트 책이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 있는데 그 책을 완독을 못했어요. 제가 중간에 읽다가 자꾸 이제 놓치게 돼가지고 언젠가 읽어야지 라면서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 저도 약간 그 책을 읽고 똑똑한 사람이 돼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네요. 우리 오늘 이 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 이제 도서관에 관련된 내용들 또 책에 관련된 내용들 많이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우리 작가님과 이 라디오 책방을 하면 제가 약간 말이 빨라지고 시간이 순삭되는 느낌을 자꾸 받아서 언제 북토크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0: 네, 저도 사실 이렇게 올 때마다 너무 좀 힐링되는 느낌이고 그래서 또 오랫동안 와서 함께 이런 시간 계속 보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작가님께서 이렇게 오늘 뜨거운 여름날 시원함을 불러오는 책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다음 달에도 이제 책이 있어요. 다음 달에 이제 선물하기 좋은 책이라는 주제인데 좀 떠오르시나요? 책들이?
0: 그렇죠. 좀 가벼운 책 뭐 이런 책들 떠오릅니다.
1: 오, 작가님 쓰신 책은?
0: 뭐 제가 쓴 책도 너무 좋죠.
1: 네. 다음 달에 이제 선물하기 좋은 책이라는 주제로 우리 정지우 작가님과 함께 또 인사드리겠고요. 오늘의 라디오 책방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내일 빵집 옆 성지순례 떠나는 날이죠. 주말을 앞둔 금요일 빵집 옆 성지순례. 내일은 휘파람 부는 신부님, 우리 백상열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 할 텐데요. 내일도 라디오 빵집 많이들 놀러 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캐팅 에몬스 가구 캐팅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캐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캐팅 집을 완성할 땐 캐팅 한 번에 비교하고 캐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캐팅.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5: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6: 너무 보답스럽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요.
4: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엄마, 친구, 동행, 위로, 그리고 사랑. 이런 편안함과 따뜻함을 주는 단어들 가운데는 반려라는 말도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하느님 앞에서 약속한 사람, 반려자가 있고요. 또 단순히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넘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내 곁을 지켜주는 반려동물도 있죠. 거기다 살면서 악기 하나쯤은 연주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겐 반려 악기가 정서적 행복감을 확 높여준다고 하고요.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순 없지만 내 삶의 길에 늘 함께 동행해주는 존재라면 모두 반려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탕한 아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순 없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눈물과 기도로서 함께 동행해줬던 기도의 반려자. 오늘은 8월 27일 목요일 성녀 모니카 기념일이에요.

오늘의 첫 곡 허각 언제나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반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 뜻이 더 반짝반짝하더라고요. 짝 반자에 짝려자를 써서 반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나와 나란히 짝을 지어 걸으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존재라는 의미죠. 평생을 함께하는 반려자는 혼인서약에서 약속하는 것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서로에 대한 신의를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반려동물은 피곤했던 하루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 반려 악기는 비록 서툰 소리더라도 한음 정성을 다해 내다보면 음표 하나하나가 제 소리를 찾아가듯 어느새 복잡

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에겐 나를 한 치의 틀림도 없이 완벽하게 이끌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나의 선택을 지지해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함께해주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말없이 곁을 지켜주고 기다려주며 때로는 기도로서 내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주는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좋은 반려는 그런 사랑이 아닐까요? 그리고 정답과 오답도 언제나 함께하는 반려죠. 그러니 정답, 오답 모두 보내주세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반려자, 반려동물, 반려악기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반려땡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986년 미국 텍사스에서 개발한 또 하나의 입양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는 2020년 제주에서 처음 시범 사업을 시작했죠. 이곳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 학교, 기업들이 이곳을 입양해서 관리하는 제도. 이 제도는 과연 무슨 제도일까요? 여름 동안 잘 놀고 즐겼으면 이곳 관리도 잘 해줘야겠죠? 1번, 반려해변. 2번, 반려우주. 3번, 발연기 싫어.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과 유튜브 채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의 반려, 오답까지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세례명이나 성경 구절을 새길 수 있는 꽃보라 머그컵 선물로 드릴게요.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풀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 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쿨, 땡땡의 여인.

Exacto.

쿨 땡땡의 여인 들으셨고요. 노래 제목이기도 한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반려해변이었습니다. 반려해변. 기업이나 단체, 학교에서 특정 해변을 입양해서 정기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을 관리하는 해양 정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려해변 입양은 해양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전국의 70개 반려해변을 대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반려해변 입양 심사는 이미 끝났다고 하니까 내년을 기약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빵톡의 대건안드레아님 반려해변이요 잘 맞춰주셨고요. 2287님도 1번 반려해변, 또 9032님도 1번 하고 모두 모두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2287님께 정답 선물 추첨을 통해 드리고요. 오늘 세례명과 성구를 새길 수 있는 머그컵 선물 받아가실 분 찾아서 오답 문자 살펴볼게요. 2975님, 반려 갈매기, 새우땡 과자로 맺어진 우리 사이. 아니, 갈매기는 반려 아니고 원수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좀 먹으려면 뺏어가고, 오히려 하도 이렇게 뺏기고 빼앗기고 하다가 정이 드신 건가? 6913님, 우리 남편의 반려자는 해수욕이에요. 정말로요. 한겨울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바다 수영을 하러 가요. 뭐가 그리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사연 같은데요? 진정한 반려 해수욕을 즐기시네요. 이게 정말 진정한 반려 해변이죠. 근데 왜 산에 가보면 항상 등산하시는 그 할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뭐 매일매일 솔방울로 날짜를 적어두고 돌탑 매일같이 쌓아두시고 그런 분들이 바다에도 있네요. 바다 좀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반려 해수욕? 오늘 퀴즈 오답 선물은 6913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또 머그컵에 새기고 싶은 성경 구절이나 세례명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뭐 반려해변 말고도 반려템으로 삼고 싶은 거 아니면 나의 반려템 뭐 다 좋습니다. 100원 되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빵 너튜브 채널 실시간 댓글로 반려템 소개해주세요. 인피니트 내꺼 하

부잣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나의 뭐 반려템, 반려 뭐 장소 다 좋습니다. 자랑해 주셔도 좋고 또 원하는 걸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요. 대건 안드레아님, 제주에 반려해변들 입양한 기관들이 많더라고요 하고 먼저 역시 제주도민은 잘 아시나 보네요.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대건 안드레아님은 그 해변 입양할 생각 없으신지. 아, 그런데 이어서 저는 반려 방송으로 행복찻집 입양할게요. 이거 괜찮은데요. 반려 방송 입양하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참여하러 와주셔야 되고 홍보도 이렇게 알려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이쪽 방송이 무럭무럭 잘하거든요. 우리 행복찻집을 반려 방송으로 삼는 분들 많아지면 좋겠네요. 우리 3529님도 반려 라디오 때문에 행복찻집과 인연을 맺었죠. 반려 라디오 CPBC 맞죠? 대구 CPBC 샵 0931번으로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3400님 반려 주차장 필요합니다. 지하 주차장 1층 현관 바로 옆자리 평생 내 자리 해주면 안 되겠니? 아, 이거 공감돼요, 진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뭐 자리 있음 하면서 나무 팻말 세워두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저도 정말 가깝고 그 넓은 자리가 꼭 하나씩 있잖아요. 반려주차장 공감합니다. 8813님, 저는 반려 운동으로 수영을 선택했어요. 허리 디스크에 수영이 좋다길래 시작했는데 이만한 운동이 없네요. 수영반 회원들과의 추억도 쌓이고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와, 이 정도면 진짜 반려 운동이 맞네요. 수영 저도 배워는 봤는데 저는 그 머리를 물속에 넣는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한테도 좀 반려가 될 만큼 수영과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와, 1628님, 저에게는 반려 이불이 있어요. 천이 다 찢어져서 솜이 터지기 직전인데 이 이불을 덮어야 잠이 잘아요. 와, 이것도 진정한 반려 이불이네요. 맞아요. 좀 반려 이불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똑같이 뭐 고급 이불이고 부드러운 이불이라고 해도 나에게 딱 맞춰진 그 이불에 약간 입술을 이렇게 비비면서 덮어야지 내 몸에 착 붙는 그런 이불이 있거든요. 근데 솜이 터지기 직전이면 이젠 좀 보내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진짜 반려 이불이네요. 558님, 우리 집 반려 술 하고 여섯 글자로 보내셨는데 사진도 보내셨네요. 우와, 뭐 술과 돌과 뭐 진짜 우와, 반려로 모아두신 게 많아요. 사진까지 인증이면 인정합니다. 9736님, 반려 볼펜이요. 언제든지 쥐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아, 이런 거 꼭 하나씩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지금 볼펜 있잖아요. 방송할 때 얘가 그 손가락이 있어야지 아주 진정한 준비가 된 느낌이고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반려 볼펜, 아, 이것도 필요하죠. 오늘 차담 선물은 그 솜이 터지기 직전인 우리 1628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이야기 준비돼 있거든요. 여러분 너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 자료도 많으니까요. 얼른 넘어오세요.

0: 향기로운 이야기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 목요 차담회.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죠. 딱 오늘 목요차담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멀리 프랑스에서 해외 사목을 하고 계신 이 신부님께서 3주간의 휴가를 맞아 잠깐 대구에 오셨다고 해서 제가 후다닥 모셔왔습니다. 프랑스 벨포르 교구 재외국 신부로 계신 신대현 요셉 신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봉주.
1: 봉주.
0: 앙샹떼.
1: 앙샹떼.
0: 주땜.
1: 주땜. 멕시복.
0: 환영합니다. 네. 우리 신대현 요셉 신부님. 우리 신신우 신부터 뭐 가비와 놀자까지 네. 꾸준히 출연하셔서 우리 대구평방 청취자분들이 아주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안부 인사 좀 나눠주시죠.
1: 여기 보고요?
0: 네.
1: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내 집 같은 이 방송에 다시 돌아와서 너무 기쁩니다. 다들 잘 계시죠? 반갑습니다.
0: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네. 여름 휴가 나오신 거죠?
1: 네. 휴가 나왔습니다.
0: 아유, 축하드려요. 네. 제가 듣기로 프랑스에서 우리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훔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 진짜 그리웠죠.
0: 오랜만에 귀국하시니까 어떠세요?
1: 지금 너무 휴가 잘 보내고 있고.
0: 네.
1: 2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0: 그래요?
1: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목욕탕도 가고
0: 아~
1: 에어컨 바람도 집에서 많이 쐬고.
0: 맞다. 에어컨이 없다면서요.
1: 프랑스에. 에어컨이 없어요. 네.
0: 와, 천국 같은 게. 와, 그러셨군요. 근데 생각보다 얼굴은 좋으셔서 다행이에요.
1: 얼굴이 이게 다 한국이 이렇게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좋은 음식, 좋은 에어컨, 바람도 네. 쐬고 네. 집에 있으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0: 다행이네요.
1: 네, 네, 네.
0: 그럼 한국 와서 뭐 해야지 하고 좀 계획을 세우셨어요?
1: 아, 이번에 계획 많이 세웠죠.
0: 리스트도 있나요?
1: 네, 네. 그래서 뭐 한국에서 하기 음식 먹고 음식. 싶은 거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두고요.
0: 뭐 드셨어요?
1: 뭐 많이 먹었어요. 지금 벌써 중화 비빔밥, 뭐 물회, 쫄면, 삼겹살, 뭐 조개구이, 잔치국수, 뭐 치킨, 네. 중국집, 예, 네, 뭐.
0: 와, 네, 진짜 한국 음식들이 그리우셨군요. 네, 네, 네,
1: 네. 지금 한 2주쯤 지나니까 약간 좀 첫째 주엔 진짜 맛있었는데,
0: 네.
1: 약간 이제
0: 인간의 적응의 동물.
1: 좀 그런 상황입니다.
0: 그러셨군요. 근데 프랑스에서 눈물을 왜 흘리신 거예요?
1: 아, 뭐 실제로 울진 않았지만,
0: 네.
1: 이제 좀 힘든 집 생각이 날 때가 있었죠. 뭐 많은 분들이 뉴스 보셨겠지만 프랑스가 이제 엄청 더워가지고
0: 그랬죠.
1: 한국에서 뭐 40도 이렇게 가도 집에서 다 에어컨이 있으니까 뭐 우리 지금 여기 방송국도 시원하잖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좋은데 이제 프랑스 분들은 에어컨을 못 사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그동안은 에어컨이 필요가 없는 어떤 환경에서 사셨어요.
0: 아,
1: 그 정도로 덥지가 않아요.
0: 네.
1: 그 집이 안에 들어와서 문을 닫으면 옛날 건물이라서 시원하고 이제 그러니까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이런 데 발전이 늦었던 거죠.
0: 아, 근데 그래서 그렇구나.
1: 올해 갑자기 이제 기상이변 때문에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지니까 이게 이제 자체 집만으로 이 더위를 이겨내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할 기사가 없고
0: 어머나, 이전에 많이... 필요가 없었으니까.
1: 네, 네, 네. 설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0: 네.
1: 선풍기 한 번에 다 사가고.
0: 네.
1: 그래서 그게 더울 때 집에 있으면서 생각했죠. 41도 이럴 때, 대낮인데 문 다 닫고
0: 네.
1: 깜깜한 방 안에 있으면서.
0: 일부러 불 꺼두시는군요.
1: 네, 네, 네. 불 꺼두는 거죠. 불 끄고 창문 다 닫고 집에 있으면서 나는 누군가, 나는 여기 왜 있나.
0: 짠하네요. 그러니까 마음이
1: 밖에 나갈 수도 없어.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0: 네.
1: 그래서 진짜 차에 들어갔다니까요. 한 번
0: 차에 에어컨이
1: 나오니까
0: 와, 그 정도면요.
1: 차에 있으면서도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런 생각을 이제 눈물 흘리진 않았지만
0: 네.
1: 집 생각이 좀 많이 났을 때였어요.
0: 아, 뜻하지 않게 좀 기후 위기도 많이 느끼셨겠어요. 심각하게.
1: 아, 진짜 많이 느껴요. 이게 저는 그런 부분 잘 모르지만 기상 변화가 북쪽부터 심하게 이렇게
0: 네.
1: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도가 하여튼 급격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0: 그렇구나.
1: 우박도 갑자기 쏟아지고.
0: 어머나. 그렇게 더운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요?
1: 날씨가 덥다가 갑자기 습하다가 우박이 와다다다다 갑자기 떨어질 때.
0: 심각하긴 하다.
1: 네.
0: 네. 아니 그 해외살이 하면서 힘든 게 얼마나 많은데 날씨까지 이렇게 힘들게 해요.
1: 뭐 그래도 아프리카나 뭐 볼리비아 선교하는 신부님들에 비하면
0: 아이고.
1: 저는 너무 좋은 데서 있죠.
0: 아유,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요? 네. 우리 너튜브로 진님, 요셉 신부님 반갑고 반갑고 반갑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0: 아우, 아는 신자분이신가 봐요. 네. 아유, 그리고 뭐 프랑스어도 남겨주셨는데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0064님도 신부님 반갑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지금 차에서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저도 물회가 생각나네요.
1: 물회는 네. 포항.
0: 그렇죠. 네. 포항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또 우리 지금 방송 들으면서 신부님 반갑게 맞이하시는 분들 이렇게 댓글로도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은 그동안의 프랑스 선교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신부님의 정확한 소임명이 프랑스 벨포르교구 제외국사제시잖아요. 네. 네. 흔히 말하는 그 선교사제랑 이 제외국사제는 뭐가 다른 거예요?
1: 아, 이게 제 생각인데 사실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0: 솔직하셔라.
1: 제외국사제는 네. 이제 저희가 그 제외국사제, 제유럽사제 모임을 하거든요.
0: 네.
1: 그게 제유럽사제 모임을 하면 현재 유럽에 유학이든 뭐든 있는 신부님들이 싹 다 모여서 저희가 하는 연수구 회의란 말이에요.
0: 아, 유학까지.
1: 그 단어에서 추론했을 때 네. 그게 제 유럽 사제이기 때문에 네. 제 외국 사제는 외국에 있는 사제를 의미하는 거, 통틀어서 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러면 지금 프랑스에 그 프랑스에 거주하는 교포들 대상인 거예요? 아니면 그 현지 진짜 프랑스 사람 대상으로 이렇게
1: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또 방송에 나온 게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신부님 거기 그래도 한국 분들하고 교포 사목이시니까 그래도 덜 외로우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벨포르 교구 파견되는 저희 신부들은 현지 네, 벨포르 교구 현지 프랑스인 대상 사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0: 현지 네. 그럼 완전 그냥 프랑스어로만 365일
1: 그렇죠. 365일 한데 또 저는 운 좋게 또 취리의 한인 커뮤니티를 알게 돼서
0: 우와 취리
1: 네, 스위스 취리에 한 달에 한 번은 거기 가서 한국어로 미사도 하고 스트레스가 촥 풀 미사를 통해서 스트레스 풀리면 좋죠.
0: 그죠, 네, 그죠.
1: 저도 좋아요.
0: 홀리홀리한네요. 네,
1: 미사 드리고 교우분들하고 맛있게 한식 음식도 먹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분들하고 한인 미사를 하고 하지만 제 주된 임무 제가 프랑스에 오면서 주교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은 프랑스 현지에 계신 네. 프랑스인들을 위한 사모인 거죠.
0: 진짜 대단하신 거네요. 그러면 프랑스어로 하루 종일 하시니까
1: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할 때도 있어요.
0: 침묵으로 아, 그래도 오늘 더 생생한 프랑스 이야기를 덕분에 네.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럼 우선은 프랑스 벨포르 교구가 어떤 곳인가요?
1: 프랑스 벨포르 교구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조금 이제 친근하게 얘기를 하자면 KTX 기차
0: 네.
1: 그리고 푸조 자동차가 예전에 몇십 년 전에는 한국에서 조금 유명했었다고 해요.
0: 네.
1: 저도 보진 못했지만
0: 뭐 KTX 요즘도 타고 네. 다니네.
1: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생산되는 도시가 벨포르.
0: 네. 네.
1: 그래서 저희 동네 하면 유명한 게 떼제베 기차. 네,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기차가 들어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0: 그렇군요. 네,
1: 그리고 푸조 자동차가 생산되는 마을. 그게 저희 마을이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업들이 부흥했을 때 도시가 엄청 커졌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교구는 브장송 교구라고 해서 남쪽에 있는 큰 교구에 소속돼 있었는데 이 사업들로 인해서 도시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벨포르 몽벨리아 교구라고 해서 네. 지금의 교구로 이제 떼서 나온 거죠.
0: 아, 그렇구나. 네.
1: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기차 산업, 자동차 산업이 프랑스가 잘 안 되고 쇠퇴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 이제 도시에 있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 한국이랑 비슷해요. 파리로 다 떠나고 직장 찾아서 떠나고 그러니까 도시 줄어들고 네. 노령화되고 교회도 작아지고 청소자도 없어지고 사제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 방송하시는 유명한 박준용 신부님.
0: 아, 우리 용대 신부님.
1: 예, 박준용 신부님 때, 제가 자세한 역사는 모르지만,
0: 네.
1: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저희 교구에서도 이 벨포르 교구에 네. 사제를 보내줍니다.
0: 그렇게 규모가 작아지고 하니까 또 이렇게 선교를 나가고 하는 거군요. 네,
1: 사제단이 한 40명 정도 돼요.
0: 그래요.
1: 총 인원이 40명이고, 네. 한 30명 이상 신부님들이 저처럼 다 선교사.
0: 아, 그렇군요.
1: 네.
0: 저 선교가 필요한 곳이네요.
1: 그렇죠. 네.
0: 네. 근데 앞으로 그 기차나 자동차를 보면은 우리 또 신부님이 생각날 것 같아요.
1: 네, 네, 네, 네. 네. 한국 기차가 더 좋아요.
0: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어떤 곳에 서신 분이 계신지 아실 것 같죠,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우리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알고리즘 타서 보실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인사 좀 나눠주세요. 봉슈.
1: 봉슈, 민자미.
0: 뭐라 하신 거예요?
1: Je suis très heureux. Merci.
0: 메르시만 알아들었어요.
1: 아,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0: 예, 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아니 우리 요셉 신부님이 아주 프랑스에서 인기쟁이시더라고요. 이따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러면 일단 프랑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목 활동을 하고 계세요?
1: 아, 프랑스에서 이제 프랑스가 저희 교구가 작다. 땅은 넓어요. 땅은 넓은데 사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신부님 한 분이 7개 본당 정도를 책임을 맡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제가 신소동 출신인데 네. 신소동, 각산, 반야월, 뭐 영천 이렇게 인근 성당을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0: 와~
1: 그래서 뭐 거의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 일을 사실 도와주러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임 신부가 돼서 사실 본당을 저도 다른 신부님들처럼 여섯 개, 일곱 개를 맡아야 되는데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저를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불어마 빨리 늘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1년을 이제 본당에서 지금 보좌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공부가 좀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께 미안하지만 네가 동의하면 내가 혹시 보좌 신부를 1년 더 해도 될까 그렇게 해서 예, 원래는 올해 마치고 본당을 나가야 되지만 예, 지금 제가 있는 본당에서 1년 더 보좌 신부를 하면서 지금 있는 일들을 배우고 예, 내년 9월에 이제 본당 신부로 나갈 것 같아요.
0: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여러 본당들 맡으시는
1: 거예요? 저도 이제
0: 거예요?
1: 다른 신부님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그걸 혼자 맡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그 어시스트 주임신부님 옆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편해요. 제 뭐가 잘못되고 제가 실수해도 본당신부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주임신부님으로 나가버리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게 떨리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보좌신부로 지금은 우리 70세 프랑스 할아버지 신부님과 함께
0: 그래요?
1: 같이 살고 있습니다.
0: 네. 아니 근데 본당 하나 맡아서 하는 것도 힘든데 그 여러 개를 맡아서 하신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쉽지는 않아요. 근데 또 보람도 있고.
0: 그렇군요.

0: 우리 신부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1: 기도 많이 해주세요.
0: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러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래는 신부님 신청곡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곡 듣고 싶으세요?
1: 프랑스 노래 준비했는데요. 네. 제목은 쌍파틱이라는 노래인데, 쌍파. 네, 쌍파가 이제 뭐 좋다, 아주 친절하다, 뭐 나는 기분 좋다, 뭐 이럴 때 쓰는 이제 쌍파, 쌍파 이렇게 쓰는 말인데, 네, 노래 가사가 참 좋아서 가사 중에 이제 주누부빠 타바이에 이런 말이 있는데,
0: 왜?
1: 나는 일하기 싫어요.
0: 가사 좋네요. 아, 좋네요. 마음에
1: 들어요. 낮에 얼마나 또 일하기 싫고 쉬고 싶은 시간입니까?
0: 네. 그래서
1: 딱 좋은 노래. 제가 어학할 때 네. 너무 좋아하던 노래라서 학원 마치면 집에 올 때 항상 듣던 노래예요.
0: 아.
1: 함께 들어보고 좋겠습니다.
0: 네. 일하기 싫어요. 쌍바 쌍바.
1: 네, 네, 네, 네.
0: 쌍바틱.
1: 쌍바틱. 네.
0: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0: 노래 좋네요. 이거 제목이 뭐라고요?
1: 쌍파틱.
0: 쌍파틱이라고
1: 네.
0: 합니다. 일하기 싫어. 너무 좋아. 저도 앞으로 무슨 뜻인지 몰라도 자주 들을 것 같아요.
1: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0: 저
1: 널리
0: 이번
1: 널리 알려주시죠.
0: 좋습니다. 우리 진님께서 주임 신부님 얼른 되시길 기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1: 야,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가 되든 잘할 수 있게 기도해
0: 하셨어요.
1: 주세요.
0: 아, 맞아요.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에 충실하는 게 최고죠.
1: 네.
0: 자, 이제 지금부터는 사진도 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짠, 우리 아이들 사진이네요.
1: 네네네. 애들 사진입니다.
0: 너무 예뻐요, 일단. 안 그래도 저도 궁금했던 게, 저희가 그 외국 가서 미사를 드려도, 뭐 어린이 미사 같은 건할 일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일단 프랑스에도 어린이 미사가 있어요?
1: 잘 없습니다. 예전에
0: 아.
1: 한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한 3, 40년 전에는
0: 네.
1: 그런 미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한 달에 한번 가족 미사라 해서, 우리가 일반 미사인데 아이들이 독서도 하고, 뭐 강론 때 신부님이 앞에서 막 이렇게
0: 퀴즈도 하시고.
1: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들 교리도 해야 되는 그런 미사.

0: 처장성체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반 친구들 반이에요. 그래서 네. 처장성체 준비를 1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바캉스 휴가 기간 빼고 성당에 모여서 우리 교리교사 선생님하고 저하고 참여해서 같이 하죠. 근데 저는 교사라기보다는 같은 학생으로 이제 수업을 같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불어를 잘 못하니까 불어를 배우는 동기생들인 거예요. 그게 제 동창들이 사실.
1: 아, 우리 유꾸맹이들이요.
0: 네네네네. 제 친구들. 네.
1: 아, 같은 반이셨는지 몰랐네요.
0: 같은 반이었어요.
1: 네. 네. 언어 공부도 네, 할게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처럼 여름 신앙학교 같은 것도 있어요?
0: 네, 맞아요. 이게 지금 나오는 사진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신앙학교 프로그램으로 하는 건데 한국처럼 2박 3일, 3박 4일 그렇게 뭐 우리가 장소를 잡고 또 간식도 성당에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기에는 프랑스는 나라는 복지 강국이고 그렇지만 교회는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다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하루 이렇게 당일치기 피크닉처럼 이렇게 나가는데 프로그램도 딱히 막 한국처럼 아주 막 기발한 아이들 우리 보좌 신부님들 젊은 신부님들 요즘 이벤트 하시고 아이들 행사 하신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 싶거든요. 진짜
1: 되게 재밌어 보이던데요?
0: 네, 근데 프랑스는 그런 걸 잘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자연으로 가방 메고 도시락 챙겨서 그냥 걸어서 우리가 목적한 데까지 가서 예. 저기 자연에서 그냥 뛰어놀고
1: 어머나.
0: 점심시간 되면 같이 밥 먹고
1: 우와.
0: 예, 노래 부르다가 뭐 또 보드게임 하다가 집에 와요.
1: 그냥 나들이네요.
0: 예, 예, 그게 이제 신앙학교 인택이죠.
1: 또 생각지 못한 반전이긴 한데 근데 이런 풍경이면은 그것만 해도 즐거울 것 같기는 해요.
0: 아 진짜. 예, 저도 그래서 저도 그래서 머릿속에 한국에서 본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게 있는데
1: 네.
0: 지금 이제 많은 고민이 되죠. 이런 프랑스의 어떤 기조를 따라갈 건가?
1: 네.
0: 아니면 내가 한국에서 본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여기에 접목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1: 네네. 네,
0: 그런 좀 고민이 좀 주임신부 예비 과정이라서 생각하고 있어요.
1: 이런 고민 하시라고 또 거치는 거잖아요.
0: 네, 네, 맞아요. 네.
1: 아, 또 선교신부님으로서 그런 고민도 될 법합니다.
0: 네. 네.
1: 다음 사진은 뭐 기타 수업이에요?
0: 네, 기타 수업은 아니고 이제 왼쪽의 사진이 우리 토요일 교리 교육반인데
1: 네.
0: 화요일 한번 있고 토요일 한번 있거든요. 처장성체 반이.
1: 네.
0: 그래서 이 반은 이제 토요일 반인데 친구들이 악기를 칠 줄 아는 이제 뮤지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성탄 준비로
1: 네.
0: 같이 악기들 이제 연주를 준비를 하는 모습이죠. 오른쪽에.
1: 그러면 신부님이 악기 지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0: 다들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그냥 악보만 두고 저희가 한 한 달 정도 그렇게 미리 연습을 했고 이 왼쪽에 왕관 쓰고 이제 저 기타 들고 있는 저 친구는 악기는 할 줄 모르는데
1: 네.
0: 이제 저하고 절친이거든요. 알렉시라는
1: 친구들이
0: 친구인데.
1: 되게 어리시네요.
0: 네, 제가 기타 치니까 지도하고 싶다 해가지고
1: 네.
0: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네, 친구입니다.
1: 포즈는 네. 아주 베테랑이에요.
0: 네. 포즈는 장난 아닙니다. 네.
1: 또 이런 거 보면 우리랑 또 비슷하긴 하네요. 우리나라.
0: 네,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아이들 숫자가 너무 많아서
1: 네.
0: 핑계란 핑계일 수 있지만 다 일일이 챙겨주고 제가 해주고 싶지만 숫자가 많아서
1: 그렇죠.
0: 그게 어렵고 여기는 아까 사진에 본 우리 아이들이 전부예요.
1: 이게 전부예요?
0: 네, 그래서 1년 지내니까 다 알죠.
1: 아, 그래서 네. 또 절친이 되셨군요.
0: 네.
1: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신 그 영상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잠시도 라디오는 소리로 들으실 수 있고요. 함께 볼게요. 아, 이 노래.
0: You sure my Christmas. 와! 그
1: 이렇게 같이 미사 중에 연주도 하고 네. 그러는 거군요.
0: 네.
1: 아, 맞다. 또 우리 신부님 기타 연주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거든요. 사제 밴드 출신이시잖아요.
0: 노래를 못해서 악기를 시작했어요.
1: 우리 다음 휴가 때는 노래해드릴 코너로 출연하시는 거 어때요?
0: 아, 그건 한번 주변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1: 네?
0: 네, 결정을
1: 알겠습니다. 뭐 미사 중에도 이렇게 하시는데
0: 네.
1: 아무튼 근데 우리가 프랑스 성당 하면 굉장히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좀 외형적인 모습도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0: 네.
1: 그런 곳이 내 집이 되고 처음 미사도 집전하고 하실 때 어떠셨나요?
0: 너무

0: 손미사가 아직 기억에 남고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처음 일단 성당 도착했을 때도 이게 내 집인가? 왜냐하면 이제 이 사진이 사제관 옆에 있는 성당이거든요. 네. 근데 내가 매일 이런 성당에서 미사를 하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성당 6개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개 이런 성당들을 이제 계속 다니면서 미사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되게 그게 특별하다기보다는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진 상태고 처음 프랑스어로 미사했던 거는 네.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제가 미사를 하니까. 하고 물론 주인신분이 옆에 도와주셨지만 네. 끝나고 교우분들이 이제 박수를 프랑스 분들도 박수를 잘 쳐주시거든요. 박수 쳐주시고 그 박수 받으면서 야 내가 살다 살다 미사했다고 신자들한테 박수 받고 이런 경험을 또 어디 가서 해보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정말 그때 처음에 프랑스 교우분들이 반겨주시고 축하해주시던 그 마음을 계속 잊지 않고 네. 지금도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나면 항상 나는 배워야 된다. 나는 모른다. 부족하기 아유. 때문에 네. 계속 발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 다가가는 것 같아요.
1: 아유, 또 네. 어르신들 볼게도 얼마나 좀 우리 신부님이 기특하시겠어요.
0: 거의 동네에서 제일 젊거든요.
1: 제가. 예쁜도 네. 많이 받으시겠어요. 그런 또 예뻐해 주시는 또 할머니들 사진이 있는데요.
0: 아, 진짜 저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네.
1: 어떤 모습이에요?
0: 제가 이제 미사를 평일 미사를 한 성당을 방문했는데 그 마을의 할머니들이 이제 저렇게 항상 의자에 앉아서 신부님 오기를 기다리세요.
1: 아, 일찍부터요?
0: 네, 일찍부터. 네. 우리는 평일 미사는 네 분, 다섯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래서 네 분이 저렇게 앉아있는데 다 저하고 너무 친하고 좋은 분들인데 네. 좀 어르신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귀엽고 예쁜 거예요, 이게 제가. 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이것도 너무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에요.
1: 그러네요. 네. 또 할머니들이 약간 그 선생님을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0: 진짜 아기들처럼 알 것 같아요. 말씀도 얼마나 소곤소곤하면서 앉아 계시는지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제 봉수아 이렇게 손 흔들면서 가면 네 분이 또 고개만 이렇게 빼고 이렇게
1: 아 귀여우셔.
0: 너무 좋아하는 할머니들.
1: 아니 근데 좀 놀라운 게 평일 미사에 네다섯 분이 오세요?
0: 네. 이게 좀 그래서 미사를 준비하실 분들도 없기 때문에 네. 저희 신부님들이 다 미사를 거의 다 미리 가서 준비를 해야 되고 아까 고사진에 계신 할머니 네 분은 열정이 정말 많으셔서 저희보다 더 빨리 와서 이미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세요.
1: 아, 네. 그렇게 언제나 이렇게 오시고 네. 또 그런 모습도 대단하기도 한데요. 그런 또 프랑스 신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좀 프랑스 가톨릭만의 어떤 자부심이나 뭐 특징도 있을까요?
0: 아무래도 삶과 신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1: 또 가톨릭 국가니까. 네,
0: 신앙이 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우리가 맞이하는 대축이 공휴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직접적으로 신앙이 삶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뭐 성모승천 대축일, 네. 뭐 학교 애들 안 가니까 그날 아이들이 와서 복사도 설 수 있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1: 부럽네요.
0: 또 프랑스 교회 같은 경우에 부흥을 위해서 신부님들이나 평신도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진짜 많이 노력한 그 역사가 되게 깊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들에 충실하시고 교육들에 참여해서 경험이 많은 어른 신자분들 같은 경우에 대화를 해보면 제가 신학을 배우고 신부였지만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 네. 와,
0: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부제님들 뭐 이런 분들 이야기 나눠보면
1: 네.
0: 아 내가 학교에서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신부가 되고 나서도 공부를 계속해. 그러니까 이제는 가끔 그런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신자분들이 신앙적인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하시는데
1: 네.
0: 이게 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1: 지식의 깊이.
0: 내 지식의 깊이가 이제 이분들에게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신부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리죠. 아,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까먹었다.
1: 네.
0: 집에 가서 찾아보고 다시 얘기해줄게.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1: 거. 솔직하시네요. 네. 네.
0: 그런 깊이들.
1: 그렇군요. 저 오늘 좀 새로 느끼는 게 이렇게 막 미사 참례자 수가 적은 게 좀 뭐 충격적이기도 하면서도 아, 그 이미 일상 안에 이런 또 신앙이 스며들어 있구나 싶기도 맞아요. 하고.
0: 부활 성탄 되면 1년에 한번 성당 안 나오시던 분들도 네. 어떻게 알고 성당 꽉 오셔서 부활 성탄 대축일 모든 성인 대축일 네. 투상이라고 하는데 그 축일 되면 성당이 완전 터져나죠.
1: 네. 아,
0: 근데 진짜 누군지 전 몰라요. 안 오던 사람들 오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것들도 있고
1: 또 이런 새로운 형태에 맞춰서 좀 어떻게 하실지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0: 훌륭한 주임 신부, 본당 신부가 되기 위해서 네. 지금의 본당 신부님께 단계별로 착실하게 교육받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근데 인기가 사실 많으세요. 또 고해소에서도 인기가 그렇게 많으시다면서요. 뭐 비결이 있나요?
0: 고해 인기 사제죠. 제가
1: 왜요?
0: 저희 교구에서.
1: 도대체 어떻게 봐주시길래?
0: 고해를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1: 아, 내가 무슨 죄를 고백해도.
0: 신자분들이 고해 성사를 저한테 보셔도 아, 저 요셉 신부는 잘 못 알아듣는다.
1: 네.
0: 이걸 고맙게도 동료 신부들이 다 주변에 얘기를 해줬어요.
1: 네.
0: 부담스러우면 쟤한테 찾아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랑스는 미사전에 따로 고해서 저희 안 기다리거든요.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신자분들이 사제관에 찾아오세요. 벨 누르고 아, 안녕하세요. 왜 왔어요? 그 요셉 신부랑 고해 성사 보고 싶어서 왔는데
1: 콕 집었어요.
0: 요셉 신부냐? 그럼 아 그렇다 하면 아 그럼 잠깐 기다리라고 성사를 그렇게 주시고
1: 네.
0: 이거 그래서 프랑스 신자분들한테는 비밀인데
1: 네.
0: 이제 불화 좀 늘었어요.
1: 아 그래요?
0: 좀 알아듣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교분들이 저를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신다면 계속 들어드려야죠.
1: 네.
0: 얼마나 보기 힘드셨으면 저를 찾아오시겠습니다.
1: 또 하느님과 이렇게 가까이 연결시켜주는 네. 또 다른 또 방법이 되네요.
0: 저도 제가 이렇게 고해성사 인기사제가 이런 식으로 될 줄 몰랐어요. 뭐 좋은 조언을 해줘서 아, 신부님께 가서 성사를 봤더니 너무 좋아서 이게 아니고
1: 네.
0: 아, 마음 편하게 저 신부님 못 알아들으니까
1: 네.
0: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네.
1: 아, 좀 오늘 이야기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없어요.
0: 네. 네.
1: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휴가 때 이렇게 좀 얘기해 주러 와주세요.
0: 네, 그래서 오늘 뭐 허락하신다면 네, 다음 휴가 때 제가 와서 그때는 2부작, 3부작 이렇게
1: 우와.
0: 해서 프랑스 제 이야기도 드리고
1: 네.
0: 또 같이 살고 있는 동료 신부님 이야기도 또 같이 나누고
1: 너무 좋죠.
0: 에, 에. 그렇게 우리 또 듣고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1: 아우 저희야 언제든
0: 다음 휴가 나올 때 미리 우리 아나운서님과 이야기를 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을 많이 하는 게 너무 좋아요.
1: 아 이게 또 이렇게 축복일 수 있군요.
0: 네네.
1: 이따가 계약서 쓰고 가셔야 됩니다.
0: 아, 네.
1: 지키셔야 돼요.
0: 네.
1: 좋습니다. 그럼 오늘 목요차담에는 우리 신대현 요셉 신부님과 프랑스 선교 이야기 1탄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 다음 휴가를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네. 다음 네. 휴가 때 보겠습니다.
1: 네, 신부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또 성 잘
0: 네.
1: 하시고요.
0: 네. 건강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건강하십시오.
1: 네,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신부님과 함께 행복하세요로 인사드릴게요. 우리 네.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행복하세요. 안녕.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도량성당 강동협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 후디 피처링 크러쉬의 선샤인 들으면서 시작했어요. 3397님 지금 퇴근합니다. 햄버거 먹으러 가요. 메롱. 아 갑자기 지금 방어 못하고 훅 들어온 것 같아. 메롱에 이게 긁히면 안 되는데 메롱에 긁힌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살짝. 아, 살짝 마음이 아플라 했어요. 햄버거 많이 드세요. 예. 네. 살찌시고. 꼭꼭 씹어 드세요. 살찌지 않게. 퇴근길 뭘 먹으러 가도 맛있겠다. 그죠? 맛있게 드세요. 이수영 님. 아, 아로니아. 맞다, 맞다. 눈에 좋다고 해서 한참 유행했었어요. 맞다, 맞다. 블루베리처럼 생겼는데 맛없는 거 있어요. 맛없지만 네, 그래도 눈을 위해서 먹는다. 좋다 좋다. 블루베리즙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 외에도 여러분 즙 은근히 또 많이 드시네요. 0672님 위가 별로 안 좋아서 매일 아침에 양배추랑 브로콜리즙 먹고 있어요.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는데도 이거 안 먹으면 또 다시 안 좋아질까봐 루틴처럼 챙겨 먹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거 꾸준히 먹는 거 좋다고 했어요. 예, 뭔가 나아졌다고 해서 팍 끊고 이거보다 그냥 꾸준히 잘 챙기면 양배추가 원래 이 위에 좋잖아요. 소화에도 굉장히 좋고 브로콜리는 뭐 말해 뭐해. 몸에 너무 좋죠. 7326님. 아이 낳고 나서 흑염소 진액을 세 박스나 먹었어요. 그래도 애 낳고 나서 골골골 아프네요. 이거 안 먹었으면 더 아팠으려나? 그럼요. 아기 낳고 나서는 이 모든 관절이 다 이게 늘어나 있고 뼈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제자리를 찾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잉어즙 이런 것도 많이 먹고 저는 시어머니가 가물치즙 이거 좋다고 해서 보내주셔가지고 비린 거 잘 못 먹는데 시어머니가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다 먹었어요. 네, 꾹 참고 어머니 생각해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해서 가물치즙. 이게 또 몸이 힘들고 막 진짜 애기 낳고 나면 뼈마디가 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먹게 되더라고. 알아서 지금도 이제 몸 힘들면 흑염소즙 막 이러면서 가서 챙겨 먹는단 말이야. 콩진단 막 이러고. 그리고 막 영양제 막 일곱 알씩 막 털어놓고 막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3331님 대학생 때 엄마가 자취하는 저에게 양파즙을 보내주셨었는데 이거 먹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친구들 앞에서 섣불리 입을 못 열었네요. 덕분에 1년을 아웃사이더처럼 지냈어요. 어째스까이. 아, 양파즙 먹으면은 냄새가 상상이 되네요. 그래서 1년을 친구 없이 지냈어요. 너무 슬프잖아.

0: 아니 대학생 때 굳이 양파즙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도 버티면 하지 않아? 젊음으로? 세상에. 8766님은 녹용 섭취하고 있어요. 아, 이분은 베리리치. 베리리치 하신 분. 녹용 비싼데. 녹용 섭취하고 있어요. 예. 건강에 또 녹용이 또 그렇게 좋죠. 어릴 때 제가 좀 몸이 허약해가지고 엄마가 보약 항상 이렇게 철마다 지어주시면은 거기에 꼭 녹용 넣어가지고 지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녹용 넣으면 굉장히 쓴데 근데 또 몸엔 좋아요. 그죠? 김미라님, 저는 애도 안 났는데 무릎이 시려요. 무릎 수술하셨으니까 당연하죠, 미라님. 조심하셔야 해요. 예. 그리고 나이 들면 다 무릎 시려요. 시큰시큰해요, 지금. 예. 내일 비 올라나? 그래야 이제 무릎이 어저께부터 시리더라고. 예. 어째스까. 어머니가 준 건 다 먹어야 돼요. 그럼요. 예. 1분 탈 건강하게. 예. 그러라고 보내주신 거니까 다 먹었죠. 자, 오늘 노래 듣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팝 콘서트 팝콘 할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팝송 많이 신청해 주세요. 두시의 뮤직 김빈남입니다. 2부는 국제구조위원회 서울의협동조합 KT 제공이고요. 9626님이 신청하신 진영 위드 원필의 17, 그리고 1573님이 신청하신 카더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들을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고소한 올드팝부터 톡 쏘는 최신팝까지 팝의 즐거움이 톡톡 터지는 시간 팝콘서트 팝콘. 자, 오늘은 떠오르는 팝이 있다면 바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청춘 누룽지 드립니다. 자, 듣고 싶은 팝송 이쪽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그리고 CPBC 빵, 빵톡 열어놨습니다. 누룽지 받고 싶으신 분들 많이 신청해주세요. 먼저 두 곡 띄워드립니다.

콘서트 팝콘 시작하면서 들려드린 두 곡은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 그리고 찰리 푸스의 One Call Away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PBS 라디오 2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노래만 듣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팝콘 퀴즈 준비해봤어요. 오늘 준비한 노래는 칼라 브루니의 문 리본드예요. 이 노래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이 영화에서 이 배우가 부른 노래가 원곡입니다. 인형 같은 외모에 트렌디한 패션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배우. 이 여배우의 이름은 뭘까요? 1번 마릴린 먼로 그리고 2번 오드리 헵번. 자,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여기 주인공이었던 이 배우가 부른 노래 문 리버. 1번 마릴린 먼로, 2번 오드리 헵번이에요. 자, 정답 보내주세요.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그리고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칼라브루니의 Moon River 이어서 잉거마리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까지 듣고 왔어요. 자, 정답은 2번이죠. 티파니에서 아침을 Moon River 나나나나나 이건 오드리 헵번이잖아요. 그죠? 자, 2번 오드리 헵번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추셨는데요. 9691님 2번 오드리 헵번 동료가 보내라고 난리예요. 동료분도 같이 보내주시지. 정답이고요. 1122님 정답 2번 엄마가 좋아하셔서 저도 함께 봤던 영화입니다. 노래가 좋은 노래가 많이 나와서 좋아요. 자주 와주세요. 8845님 2번 오드리 헵번 하셨고 5105님도 2번 8439님 정답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돌리 파튼이 어제 세상을 떠났네요 하셨는데 컨트리 음악의 대모죠. 생전에 자선활동도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는데 하늘나라에서도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912님 정답 2번 오드리 헵번 3077님도 저는 망우동에서 옥수수 장사해요. 손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행복합니다. 드시러 오세요 하셨는데 망우동 어디예요? 이 저기 체인점만 아니면은 상호 말씀해 주시면 저희 찾아갈게요. 옥수수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망우동에 우리 또 방글이 중에 옥수수 요거 파시는 분 계시니까 한번 찾아갑시다. 정답 오드리 헵번 하셨고요. 2903님 저희 아빠가 이 배우 돌아가셨을 때 우시는 거 봤어요. 오드리 헵번. 저 오드리 헵번은 너무 아름답고 뭐 우아하고 만인의 연인이었죠. 그렇죠. 진짜 당대 최고의

5988님, 2번 오드리 헵번. 이 외에도 진짜 많은 분들이 예. 근데 이 와중에 줄리아 로버츠도 있었고요. 줄리아 로버츠 은근히 많네. 줄리아 로버츠 있었고 또 다른 분 있었는데 자, 소피 마르소 있어. 소피 마르소.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오, 3077님이 우림시장 남문 초입에 있어요. 바로 보여요. 오세요 하셨습니다. 좋아요. 망우동 우림시장 남문 초입에 있는 옥수수 가게 우리 거기 가서 아주 그냥 돈줄 내주러 갑시다. 예. 장사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 9691님 그리고 0912님 그리고 3077님께 나노믹스 비누 선물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팝송, 팝콘서트 팝콘에서 함께하세요. 5184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 신청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목도 행운이잖아요. 이곡 하고요. 5315님이 신청하신 밥 딜런의 Blowing the Wind, 이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 그 전에 브리티니 스피어스의 Lucky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팝송 신청곡 많이 들려드리는 시간이에요. 팝콘 함께하고 계세요. 진짜 오늘 많은 분들이 예,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중에서 이곡 골라봤습니다. 2903님이 카펜터스의 Top of the World 이 노래 신청해요 하셨고요. 그리고 7703님은 아 기억났어요 하면서 팝송 칼라 보노프의 The World is Wide 너무 아름다워요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청곡 두 곡도 이어드릴게요.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립니다.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오늘 신청곡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5184님께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아, 요즘 계속되는 재해 상황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또 네팔 산악지대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현장에서 일하던 우리 한국인들도 부디 연락이 닿고 무사하시기를, 또 네팔과 티벳을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칠게요. 2891님이 신청하신 조시 그로반의 The Prayer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한아름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청마 유치원 시인의 식구, 학생 시절에 많이 읊조렸던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식구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하늘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어느새 가로수의 푸른 잎들은 고운 색으로 물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때를 알고 비워내는 마음. 어쩌면 그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아름다운 순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내려놓아야 할 욕심과 걱정을 조금씩 비워낼 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채워질 수 있겠죠.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은 오늘 뭘 주님께 맡겨드리고 싶을까요? 더위 함께 날려보내면서 오솔길 함께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라우다떼의 노래 이젠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예, 비워낸다는 거는 아마도 우리가 살면서 계속되는 연습이자 또 주님께서 채우실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막상 비워내려고 하면 뭘 비워내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도 많죠. 근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자꾸 떠올리면서 후회하는 마음, 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받은 서운함을 오래도록 품고 있는 마음, 또 내 뜻대로 되어야겠다고 꼭 움켜쥐고 있는 마음도 있겠죠.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조금씩 떠내보내야 할 것 같은데요. 아, 어떤가요? 머리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붙잡고 있으니 문제겠죠. 여러분들은 조금 전 말씀드린 이 목록 중에서 나는 이 점이 정말 내 얘기 같아 하고 생각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내 마음을 잡고 있어요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사연이 올라와 있네요. 2037님, 아직도 여름이 지치지 않았는지 지치지 않았나 봐요. 정말 바람 한 점 없이 더위를 계속 내뿜고 있네요. 뜨거운 햇살을 피해 다니면서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요. 오늘도 이 그늘처럼 우리의 안식처 같은 곳으로 쏙 들어왔어요. 아유, 2037님 너무 말씀도 재밌고 이쁘게 하셨어요. 우리 안식처, 오솔길, 기도의 오솔길은 안식처가 되죠. 뭐 힘든 사람, 또 기쁜 사람, 뭐 때로는 울고 싶은 사람 마구마구 다 들어오세요. 다 오세요. 네, 그러면서 함께 쉬어가는 거죠. 네, 아직도 더위가 물러가려면 멀었나 봐요. 아, 이제 곧 9월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른 때 같으면 그래도 서늘들 바람이 제법 아침 저녁으로 많이 불어오고 아, 살만하네 할 텐데 열대야 같은 그런 밤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찬물 마시지 말고 예,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 좀 자제하셔야 감기도 안 걸립니다. 네. 9691님, 4월에 아버지 기도 부탁드렸던 스테파노입니다. 2주 5 야고보 아버지께서 지난 8월 23일 11시 29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이고, 가셨군요. 기도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하셨네요. 이주 야고보 아버님, 아유, 지금쯤 주님의 품 안에서 아마도 평안히 쉬고 계시지 싶습니다. 이제 아프지도 않는 그런 하늘나라. 우리가 꿈꾸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먼저 가셨으니까 남겨진 가족들 마음은 또 그래도 슬프시죠? 며칠 안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좀 마음이 그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 이 주 야고보 아버님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빌어드리겠습니다. 계혜정 스텔라님, 수녀님 몸은 어떠세요? 감기 걸리셨다고 하셔서 걱정했답니다. 예, 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감기라는 게 금방 뚝 하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질질질 끌면서 아, 머리가 아팠던 건 낫고 뭐 아니면 콧물, 뭐 그다음 기침,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끝
끝자락이 조금씩 남아있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끝까지 뭐 같이 가는 거죠. 뭐 목소리가 저도 지금 상당히 뭐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답답한 목소리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예, 홀로 남은 곰님, 네, 수녀님, 감기 기운 남아있음, 기침 나올 수 있으니 물 자주 드세요. 어여, 케유하셔요 하셨어요. 예, 물단지 옆에 놓고 있습니다. 따끈뜨끈한 물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나마 그래도 빨리 나은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별님, 아유 이쁜 이름님, 네 수녀님 감기 걸리셨군요. 아프지 마세요 하셨어요. 아 이게요, 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머리도 지끈지끈. 저는 목으로 왔어요. 그래서 목이 막 정말 침도 삼키기 어렵게 힘들게 그러더니만 뭐 인간은 참 다 이렇게 뭐라 할까요? 치유의 능력이 있나 봅니다. 몸이 스스로 뭐 약도 좀 먹었습니다만 그냥 며칠 되니까 조금씩 좋아지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 몸이 참 신비하구나 하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드렸어요. 예,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마마퀸 밴드가 부릅니다. 그분께서 원하는 사랑.

네, 마마 퀸 밴드가 부른 그분께서 원하는 사랑 듣고 왔습니다. 예, 황베드로님께서 네 오셨어요. 수녀님, 오늘 비움이라는 개념을 실천하는 게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생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어렵게 생각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걸 뭔가를 내려놔야지 하면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냥 살면서 내가 일상 안에서 만나는 힘든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웃기 싫은데 웃어주는 거.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지나갈 때 그래도 인사해 주는 거. 또 한 가족 중에서도 내가 말대꾸하면서 싸우고 싶을 때 조금 참고 한 박자 늦게 대답하면서 그냥 좋게 얘기해 주는 거. 뭐 상황은 여러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조금씩 조금씩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드는 비움이 아닐까. 대단한 큰 거를 생각하다 보면 저도 아유 못하겠더라고요. 아유 내가 그걸 할 수 있어? 못해.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데요. 그래도 아주 조그만 거. 식당에서 먼저 막 빨리 가서 뜨고 싶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몇 발짝 뒤에서 천천히 기다리면서 그냥 남들이 다른 수녀님이 먼저 떠가고 조금 남은 거 있으면 그냥 그걸 내가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 요즘은 참 내 거 내 거 챙기다 보면 왜 그게 내 욕심으로 되고 사실은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씁쓸함이 남잖아요. 바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김미란 멜라니아님, 뉴스를 들어보니 네팔 큰일 났네요.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그 대우인가요? 그 수력발전소 건설하는 현장 계시던 9명 분도 지금 실종됐다고 그러고 수백 명이 지금 실종된 상태인데요. 앞으로 아마 더 어마어마한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와 이거 빙하가 녹아내려가지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빙하의 어마어마한 빙산 같은 것들이 그냥 낙하해가지고 이게 녹으면서 급물살을 타고 뭐 V자형의 계곡을 타고서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뭐 피하고 어쩌고 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 뭐 너무 엄청나요. 야 이게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하나 둘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구를 잘못 살게 하는 우리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네. 경산 해피맘님도 비슷한 이야기 하셨어요. 수녀님, 네팔의 빙하 홍수 사고가 눈물자국 유유 예 지구가 몸살을 하네요. 찬물 많이 마셔서 배도 아프네요. 아유, 이 몸도 내 몸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너무 덥다고 찬물 벌컥벌컥 마시면 결국에 가서는 감기가 걸리든지 아니면 배앓이를 하시든지 또 폐에도 영영 안 좋으시다고 해요. 너무 찬물 많이 마시면 이 기관지에도 크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예, 우리 모두 다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오늘도 더운 날씨 속 최선을 다하며 걸어갑니다. 수녀님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돌아와서 다행이긴 해요. 그러게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네팔서 발행한 홍수의 사고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아유, 말이 실종자죠. 뭐 사실 다 돌아가신 분들이라고 봐도 되겠죠. 얼마나 순식간에 수백 명 되시는 분들이 정말 찾지도 못하고 지금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정말 주님께서 이분들 정말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미현 이레네님, 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업무 때문에 숨 죽이면서 듣기만 했는데 모처럼 시간이 돼서 오늘 편히 오솔길 산책합니다. 막바지 더위에 오솔길 가족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업무 때문에 몰래 숨 죽이면서 라디오 듣는 것도 이게 참 묘미인데 아 오늘은 모처럼 또 시간이 허락이 돼서 편하게 오솔길 산책 함께 하는군요. 아유 너무나 예쁜 마음이에요. 고맙고요. 막바지 더위 정말 물러가지 않는데요. 이제 9월쯤 되면 자기가 아무리 고집부리고 안 나간다 해도 더위가 가셔지겠죠. 네, 건강들 정말 조심하기 바랍니다. 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전 내일도 아침 근무라서 후다닥 저녁 먹고 자야 해서 조용히 하지만 함께 오솔길과 함께 뚜벅뚜벅 걷겠습니다. 예, 수녀님의 목소리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이죠. 예, 후다닥 저녁 먹고 이제 또 간호 일을 하셔야죠. 늘 고맙습니다. 아픈 분들 위해서 네, 늘 애써주셔서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최다니엘 형제님께서 신청해 주신 기도사연 만나봅니다.

수녀님 그리고 기도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찬미 예수님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준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요즘 저는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묵주기도를 매일 바치고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잘 버틸 수 있게 그리고 희망이 피어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도 바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던 제가 몇 달 동안 기도를 매일 바치고 있고 매일 미사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매일 함께 기도를 바치고 있는 우리 기도 공동체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희망이 피어나는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준 다니엘 형제님. 네. 아우, 목소리도 참 또박또박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희망이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인데요. 예. 그래도 뭐 요즘 경제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많이 힘드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왜 그런지 마음도 어두워지고 막 그러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에휴, 주님은 보이시죠 그래도? 느껴지실 거예요. 네. 네,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고 계신다니 네, 그 마음이 참 귀하게 느껴지고요. 성모님께서 꼭 도와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 말씀도 잘 읽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매일 기도도 하고 매일 미사 말씀도 읽고 계신다는 게 와, 이거야말로 하느님의 축복을 부르는 정말 소중한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주님을 딱 붙잡으셨잖아요. 예. 어쩌면 이제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미 형제님의 마음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 기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느끼고 계시나요? 네, 꼭 그렇게 되시리라고 저는 믿어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상황이 뭐 달라지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어떤 길을 마련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멀리까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맡기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과 함께 형제님의 마음의 아픔, 또 바람, 그리고 기도 공동체까지 위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희망이신 주님, 경제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최다니엘 형제님을 따뜻하게 품어주소서. 막막한 현실 앞에서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견딜 힘과 내일을 바라볼 용기를 주소서. 필요한 도움과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며 주님을 찾고 있는 형제님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주님께서 그리고 성모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소서. 형제님의 삶에 다시 희망이 피어나 평화로운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함께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다니엘 형제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황인숙 노래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 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를 주님은 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은총까지 베풀어 주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저 이거 꼭 필요해요. 뭐 때를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야, 하하대사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이고 뭐하다 지내시다 이렇게 인제 오셨을까? 예, 천주님, 최다니엘 형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여름 휴가에 출장에 8월 중순은 더운 만큼 바쁘게 지냈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그래도 휴가 중에는 급식 봉사도 하고 헌혈도 41번째 하고 휴양 중인 예전 신부님도 뵙고 좋은 이야기도 듣곤 했습니다. 와, 많은 걸 하셨네요. 휴가 중에. 와, 별걸 다 하셨네요. 정말 휴가 중에 급식 봉사.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꾹꾹 참았던 거 다 하셨네요. 헌혈도. 아이고 세상에 41번째. 아유, 건강하시다는 표시예요. 그죠? 헌혈도 건강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나요? 퇴짜 맞아요? 퇴짜. 우리 수염들도 몇 번 갔다가 아니 뭐가 부족해서 안 된대. 나는 안 된대. 약을 먹어서 안 된대. 뭐. 근데 예, 하하대사님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헌혈 하실 수 있어서 건강하신 거니 축하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또 자주 놀러 오세요. 네. 8783님 그리고 계정 스텔라님 그리고 또 7855님 2037님 네, 깊은 기도를 청하신 다니엘 형제님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예, 응원하고 기도한다는 말이 정말 마음에 들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시련의 시간을 겪기도 하고요. 뭐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또 느끼기도 하고요. 병고로 또 지치기도 하고요. 수많은 것에 정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님이 주시도록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 생각하면 다시 힘낼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별빛 사랑 안젤라님. 아, 너무 재밌게 쓰셨네. 네. 암만요. 기도하지요. 누가 그랬죠? 기도도 포인트가 쌓여야 된다고. 포인트가 쌓여야 한다고. 아, 너무 재밌네요. 뭐 살 때 포인트가 쌓이는 것만 아니라 기도도. 네. 아, 이거 안 잊어버려질 것 같아요. 예.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포인트 쌓는 네, 기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무엘 형제님, 아니 다니엘 형제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기도에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사랑의 하느님, 계절이 때를 따라 변하고 푸르렀던 잎들이 물들어가듯 저희의 삶에도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내려놓아야 할 때에도 지나간 것을 붙잡고 기다려야 할 때에도 조급해하며 모든 것을 저희 뜻대로 이루려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꼭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미련, 사람에게 받은 서운함과 상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하나씩 내려놓게 하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정한 시간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련하시는 길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주님, 무엇인가를 잃는 것이 두려워 자꾸만 움켜쥐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비워내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우실 자리를 마련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내려놓은 걱정의 자리에 평화를 채워주시고, 내려놓은 두려움의 자리에 믿음을 채워주시며, 욕심을 내려놓은 자리에 감사하는 마음을 채워주소서. 때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주님의 때와 섭리를 믿으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아멘.

네, 나정신 최은영이 부른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남겨진 사연인데요. 9155님 그리고 유채칠리아님 티나님 네 사랑해 주님 다니엘 형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의 시련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셨어요. 축복의 통로 아 멋있는 단어예요. 예 주님이 마련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누가 해줘도 그건 뭐 인간의 길이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통로로 우리가 가려고 자꾸 방향을 바꾸면 그분께서 나 몰라라 하시지 않으시죠? 예,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기영님 무덥지만 간간이 바람 부는 오후입니다. 아들 바오로와 네, 누나 집 와 있는데 아들이 기도의 오솔길 출석하라고 재촉을 하네요. 아이고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기도의 오솔길 안 잊어버리고 아빠가 혹시나 라디오 안 들을까 봐 막 빨리 들으라고 아유 너무 귀엽고 너무 이쁩니다. 네, 그 마음이 참 천사의 마음 같아요. 예,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하늘이는 아 여름 이제 다 가서 어떤 어쩌나 방학 방학인가 방학이 없나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8월 마무리 잘하기를 바랄게요. 건강하시기 바라요.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탄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복잡할 때는 정작 중요한 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가득하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작은 평안이 보이지 않고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었던 고마운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비움은 무언가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던 것을 다시 바라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을 조금 내려놓았더니 오늘 하루가 보이고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았더니 지금의 내가 보이고 서운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더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내 뜻을 내려놓았더니 그동안 미처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손길이 보이는 건 주님 당신이 마련하신 선물이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중에도 생각하지도 못한 기쁨 한 조각 아니면 감사의 마음이 스며든 순간이 많았겠죠. 아마도 조금씩 나를 내려놓았던 그 빈틈 사이로 주님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총의 빗살을 비추고 계시지 않을까 하네요. 오늘 오솔길에서 만난 기쁨 잘 간직하시기 바라면서 노비스 꿈이 부르는 하늘의 뜻이 내 안에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달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녀 모니카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의 오늘 하루 어떠십니까?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녀 모니카 기념일입니다. 모니카 성녀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어머니로 유명하시죠. 그리고 이분은 모든 어머니의 본보기라고 불리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아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과 매우 연관되어 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처음에는 방탕한 생활을 했던 못난 아들로 유명하잖아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온갖 쾌락을 누리며 살기도 했었고, 그러한 아들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었던 모니카 성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결국 성녀의 노력 덕분에 아들은 회개하여 다시 세례를 받게 되었고, 가톨릭 교회에서 정말 유명한 학자와 성인으로서 남게 됐었습니다.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난폭했던 남편과 까다로웠던 시어머니까지 이 둘을 모두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었던 모니카 성녀의 노력이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오늘 미사안의 봉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는 이를 위로하시는 하느님, 아우구스티노의 회심을 위하여 애태우며 눈물을 흘린 복된 모니카를 자비로이 굽어보셨으니, 이 어머니와 아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가 죄를 뉘우쳐 용서의 은총을 받게 하소서. 성녀 모니카는 아내요, 며느리요, 어머니로서 겪게 되는 많은 고통과 시련을 눈물의 기도로서 주님께 의지하며 인내했습니다. 하느님의 착하고 성실한 종으로 살았던 그녀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하느님의 착하고 성실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녀 모니카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강동협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

0: CPBC FM
1: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2: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3: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9: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한 게임 업체에서 올해 게임의 무기를 업그레이드해서 발표를 했던데요. 눈에 띄는 게 추가된 특수 화살 기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화살이 있는 겁니다. 그림자 화살인데요. 화살을 쏘면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라가는 또 하나의 화살이 생기는 거죠. 화살을 한 번 쐈는데 두 배의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화살 무기는 지속시간이 길어진 화살인데요. 화살을 적에게 쐈을 때 맞았을 때의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런 화살 기능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았어요. 한 번 쏘면 두 배의 효과, 그리고 지속시간은 길게. 이 기능이 우리가 하늘을 향해 쏘는 화살 기도에도 적용되길 바라보면서 오늘도 두 배 재미있게, 더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5시엔 설레는 라디오 함께 해주실 거죠?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마로니의 큐피트의 화살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성녀 모니카 기념일입니다. 남편과 아들의 회심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와 노력으로 헌신하신 분인데요. 헛된 기도는 없겠죠? 귀동님께서 설디님, 찬미예수님, 네팔 비보에 오늘부터 에어컨 사용량 줄이고 희생자들 기억하겠습니다 하고 빵톡 보내주셨는데요. 네팔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대홍수가 발생해서요.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또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된 한국인 직원들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무사 기환을 바라며 지구온난화의 여파로 빙하재방이 약화된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이 대홍수가 발생했다고 하죠. 희생된 이들과 아픈 지구를 위한 화살 기도를 전해봅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목요일 준비해온 코너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와 관련된 퀴즈, 우리 지역과 관련된 퀴즈 대뜸 내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목요일 코너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 꿀팁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요. 중고거래 잘하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채소마켓 나는 좀 이용해봤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다양한 꿀팁 있으시면 설레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짧은 에세이 비타민 5시까지 알차게 준비 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모두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 CPBC 빵 통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김혜림이 부르는 레인 듣고 올게요.

김예림의 레인 듣고 왔습니다. 오늘 갑작스레 쏟아지는 비에 여러분들 당황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비 예보가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산 챙겨 나오신 분들은 잘 가져왔어 하시면서 요긴하게 우산 쓰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세차한 분들은 아, 왜 오늘 하필 비가 오지?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비가 그래도 길지 않게 내렸는데 확 내리면서 시원하게 내리니까 속은 다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계신 지역은 비가 내렸나요? 대구는 오늘 이렇게 짧지만 갑자기 비가 쏵 하고 내려서 마음만큼은 시원했습니다. 저희는 퀴즈 풀러 가볼까요?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뜸 전해드립니다. 대뜸 퀴즈, 오늘은요 달서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8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뮤지컬 굿바이 슈가 몬스터를 진행해서요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은 달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추진했는데요. 유아기 가공식품을 통해서 당류, 과잉, 특히 이것을 과잉 섭취하는 것에 대해 위험성을 알리는 뮤지컬입니다. 일상 속 이것 줄이기라는 메시지를 흥미진진하게 뮤지컬로 전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소금 아니고요. 단맛을 내는 이것입니다. 단맛을 내는 조미료 중에 하나이죠. 이것 대신 요즘은 건강한 대체 원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을 줄여서 먹는 거를 저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허탕, 2번 설탕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라떼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과연 단맛을 내는 이것은 허탕일까요? 설탕일까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정답 받아보면서 오늘의 정답인 이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티라미수 케이크 김성철의 목소리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티라미수 케이크 듣고 왔습니다. 대뜸 퀴즈. 오늘 정답은요. 단맛이 나는 조미료입니다. 이것 최대 생산국이자 이것의 세계 최대 소비국이 인도인데요. 최근 두 달 동안 이것 가격이 4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인도 정부는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100만 톤 규모의 원당 무관세 수입도 허용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무렵 8월부터 또 11월 사이에 인도의 주요 축제가 이어지면서 전통 과자나 단 음식 소비가 늘다 보니까 이 무렵에 이것의 소비가 크게 는다고 하네요. 우리도 60년대, 70년대에는 이걸 귀한 선물로 주고받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죠.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허탕, 2번 설탕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건강하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들어간 것 중에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런 것도 있을까? 내가 다른 거는 다 줄이는데, 이것 들어간 거 다른 거는 내가 다 줄일 수 있는데, 요거만큼은 어떤 나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먹습니다. 이거는 포기 못합니다 하는 그런 뭐 과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음식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음식에는 그래도 이게 좀 넉넉하게 들어가야 맛있지 않나요? 하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1번은 허탕, 2번은 설탕입니다. 단맛을 내는 조미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라떼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931번 허탕, 설탕 중에 정답 받아보면서 란 노래 듣고 올 건데요. 이거는 아주 달콤달콤하니까요. 달콤달콤 듣고 올게요.

라니 부르는 달콤달콤 듣고 왔습니다. 달콤달콤한 거 허탕 아니고 바로바로 설탕이죠. 대뜸 퀴즈 정답은 설탕이었고요. 대구 달서구가 8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어린이 식습관

습관 개선 뮤지컬 굿바이 슈가몬스터를 진행했다는 소식인데요. 설탕을 과하게 섭취하는 걸 줄이자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뮤지컬로 맞춤형으로 전달할 수 있었겠어요? 어른들을 위한 이런 캠페인 뮤지컬은 없는 걸까요? 이런 거 다 어른들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막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뮤지컬 한 편 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이런 게 꼭 어린이들만을 위한 거 말고 어른들을 위한 설탕 줄이기 뮤지컬, 어른들을 위한 금연 캠페인 뮤지컬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맛 싫어하시는 분들 간혹 있긴 한 것 같아요. 있죠? 저는 단맛 너무 싫어해요 하시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저는 원래는 싫어했거든요. 단맛이 입에 남는 그 텁텁함이 싫어서 예전에는 싫어했는데 점점 이제 단맛이 좋아져서 과자도 좋아지고요. 초콜릿도 좋아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 그 단맛에 좀 빠지게 되면 계속 내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가능한 한 줄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정답 좀 살펴볼까요? 4337님 설탕하고 보내주셨고요. 0020님도 2번 설탕이요. 4023님도 2번 설탕하고 보내주셨고 9485님 찬미예수님 2번 설탕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1166님도 2번 설탕하고 보내주셨어요. 귀동님도 2번 설탕입니다. 단순 당이고요. 암세포들이 좋아한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모로 이 당 섭취는 줄이는 것이 사실 좋긴 합니다. 3368님은 정답 설탕입니다. 저는 음식에 설탕 티스푼으로 한 개씩 넣는 습관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에요. 설탕이 안 어울리는 그런 음식도 있잖아요. 근데 이 문자 보고 생각났는데 그 요리 연구가이자 사업가로 유명한 분 있잖아요. TV에 나와서 많은 레시피를 전수해준 어떤 분,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레시피가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약간 화제가 됐던 그런 기억도 있네요. 그러니까 음식이 좀 맛있어지려면 설탕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셨던 것 같은데 건강을 위해서는 또 줄여야 하긴 하고요. 1166님은 토마토에 설탕 가득 뿌려 먹는 거. 아, 그렇다. 토마토는 사실 설탕이 좀 잘 어울리기는 해요. 근데 토마토가 건강에 좋잖아요. 근데 설탕은 또 건강을 위해서는 좀 줄이자인데 이게 이렇게 같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건강한 설탕 먹기가 되는 걸까요? 그래서 요즘은 왜 토마토를 애초에 재배할 때 스테비아를 넣은 스테비아 토마토 이런 게 나오기도 하니까 방울토마토 종류 중에 그런 것도 있고요. 7890님은 설탕 정답 보내주시면서 김치볶음이랑 불고기에는 설탕을 좀 넣어야지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긴 해요. 김치볶음에는 진짜 설탕 안 들어가면은 그 뭐라 그래야 돼? 니 맛도 내 맛도 없는. 그래서 김치볶음 할 때는 새콤하니까 신김치로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탕도 좀 들어가고 거기에 후추도 좀 살짝 넣고 그 참기름 쫙 두르면 맛있는데 요럴 때는 조금 들어가도 되죠. 불고기에도 어느 정도는 좀 설탕이 들어가야 맛이 나긴 합니다. 근데 설탕 대신 대체 당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또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달달한 맛 하면 생각 제일 많이 나는 게 믹스커피 아니에요? 믹스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보통 그 커피 믹스 한 봉에 들어있는 당류가 대략 5에서 6g 정도라고 하네요. 하루에 두 잔을 마신다면 커피로는 당류를 10g 이상 섭취하게 되는 셈인데요. 이 설탕이 커피에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믹스커피에 들어가 있는 양만 하면은 10에서 12g 정도인데 WHO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하루 2000칼로리를 먹는 사람이라면 5% 미만, 25g 정도만 섭취해라 이런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믹스 두 잔으로 벌써 절반 이상을 섭취한 셈이죠. 근데 뭐 빵에도 들어가 있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들어가 있죠. 과자, 소스 이런데 음료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나는 단 걸 별로 안 먹는데 하시는 분들도 하루 동안 먹은 음식 하나하나 따져보면 꽤 많이 당을 섭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만드는 달콤한 맛이긴 하지만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내가 포기할 수 없다 하시면은 대체당 좀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단맛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정답은 설탕이었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라떼 이용권 보내드릴 건데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라떼 이용권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은 이용 기한 내에 사용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먹는 단맛 대신에 하느님의 말씀, 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달달한 말씀으로 조금 설탕을 참아볼 수 있지 않을까, 달달한 말씀으로 단맛을 섭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오늘 정답자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0: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 여기 있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꿀팁 들어보는 시간. 나만의 꿀팁 있으신가요? 바로 이곳에서 꿀팁 노하우 대방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꿀팁 주제는요, 중고거래 잘하는 꿀팁입니다. 어느 골목 앞 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슥 다가가서 혹시 거래 맞으신가요? 이렇게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접선이 이루어지면 거래가 성사되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채소 플랫폼 거기도 대표되는 중고거래 직접 해보셨나요? 파는 것도 해보고 사는 것도 해보고 나는 이 채소 거래 어플 온도가 꽤 높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꼭 이 어플 아니더라도 나는 다른 플랫폼에서도 중고 거래를 해봤다. 그럴 때 나만의 좋은 물건 구하는 꿀팁, 잘 판매하는 꿀팁, 그리고 여기에 사기 거래도 많잖아요. 그런 거 안 속는 꿀팁 이런 거 있으시면 모두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채소 거래 어플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이 거래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믿을 만한 판매자와 구매자인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온도잖아요. 그 채소 거래 어플 온도가 50도가 넘는 달인을 만났습니다. 그 달인을 만나서 저희가 중고 거래 꿀팁 좀 여쭤봤거든요. 일단 판매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 아, 가격을 얼마에 올리지? 이게 제일 고민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 중고 거래할 때 가격은 저는 제가 얼마에 샀는지 크게 생각 안 하고요. 일단 당근에서 똑같은 제품을 검색해 봐요. 같은 제품이 없으면 비슷한 제품이라도 찾아보고요. 사람들이 얼마 정도에 올려놨는지 쭉 보고 상태까지 비교해보면 대충 가격대가 나오더라고요. 빨리 팔고 싶으면 거기서 조금 낮게 올리고 급하지 않으면 비슷한 가격 올려놓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구가 들어올 때도 생각해서 처음부터 제가 받고 싶은 금액보다 아주 조금 높게 올릴 때도 있습니다.
0: 가격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얼마에 주고 샀던지 그거가 아까워서 더 싸게 못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그 제품의 지금 중고거래 시세가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가 일단 이 가격에 팔고 싶은데 분명히 깎아주세요라는 이야기가 들어올 테니까 그거까지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올리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거 판매 사진 올릴 때도 어떻게 하면 좀 잘 나올까, 그런 것도 고민되지 않나요?
1: 사진 찍는 요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사진 찍기 전에 물건부터 한번 닦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 먼지나 지문만 없어도 훨씬 상태가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낮에 밟을 때 찍고 주변에 다른 건물을 최대한 안 나오게 합니다. 박스나 충전기, 설명서 같은 구성품이 있으면 한꺼번에 펼쳐서 찍어두고요. 흠집이 있으면 그것도 가까이 찍어서 올립니다. 어차피 만나면 다 보이니까 처음부터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오히려 구매하시는 분도 믿고 연락하시더라고요. 물건을 올리는 타이밍도 중요한데 저는 계절 타는 물건의 시기를 좀 봅니다. 선풍기는 진짜 더워지고 나서가 아니라 슬슬 더워질 때, 패딩이나 난방용품도 완전히 추워지기 전에 미리 올리는 편이에요. 캠핑이나 놀이용품도 휴가철 되기 전에 조금 전에 올리면은 확실히 연락이 잘 오고요. 그래서 정리하다가 안 쓰는 물건이 나왔다고 무조건 바로 올리기보다는 계절 상품이면 사람들이 언제 많이 찾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올립니다.
0: 사진 찍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한번 닦는 것. 생각보다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로 올린 사진들 저도 꽤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사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게 기본인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풀세트라고 하죠. 박스부터 시작해서 뭐 설명서가 있는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구성품을 볼 수 있게 사진을 올리는 게 꿀팁이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판매 글을 올리는 타이밍도 좀 우리가 고민되잖아요. 근데 선풍기 이런 거는 한여름에 올리기보다는 여름이 올 즈음에 미리 올리는 거. 패딩이나 이런 난방용품도 한겨울에 올리기보다는 이제 겨울이 올 즈음에 이렇게 올려두면 훨씬 좋다고 합니다. 반대로 구매할 때 실수를 줄이는 꿀팁도 있습니다.
1: 판매자가 믿을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저는 맨 온도도 보지만 그것만 보지만은 않습니다. 판매자가 이전에 어떤 물건들을 거래했는지도 한번 봐요. 오랫동안 활동이 없다가 갑자기 비싼 전자제품을 여러 개 올렸다거나 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싸면 좀 조심하고요. 특히 빨리 입금하라고 재촉하거나 다른 메신저에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링크를 보내서 결제하라고 하면 저는 그냥 거래 안 하는 편입니다. 싸게 사는 것도 좋지만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안 사는 게 제일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0: 그렇죠. 안전하게 구매하는 게 사실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좋잖아요. 근데 내가 사야 되는 물건의 가격대가 원래 있는데 그게 너무 저렴하게 올라오면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가의 전자제품 같은 경우 뭐 휴대전화를 산다던가 노트북이라던가 이런 거 구매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은 좋다라는 꿀팁을 하나 더 남겨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날짜로 사진을 다시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은 거를 미리 보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없는 건데 물건이. 근데 그게 아니라 종이에다가 2026년 8월 27일이라고 써서 그 사진이 그 판매할 물건 옆에다가 놓고 사진을 찍어서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내가 진짜 팔 물건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어서 보내주는 거죠. 요것도 꿀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만의 중고거래 꿀팁 있으시면 잘 사는 방법, 잘 파는 방법 뭐든 좋습니다. 아니면 잘 발굴하는 방법도 좋고요. 여러분들만의 꿀팁, 노래 나가는 동안 받아볼 건데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빵톡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조장혁의 In My Dream 듣고 올게요.

조장혁 In My Dream 듣고 왔습니다. 중고거래 잘하는 꿀팁, 지금 여러분들의 꿀팁도 받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제목에는 사람들이 검색할 말을 먼저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검색할 키워드를 적어야 그게 검색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방을 판매한다고 하면 예쁜 가방 팝니다 라는 추상적인 제목보다는 나땡키 크로스백 검정 미니 가방 이렇게 그러니까 브랜드명 검색하겠죠. 그리고 크로스백 어떤 종류인지 색상이랑 사이즈까지 제목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올리면 당연히 클릭하는 횟수가 더 늘어날 겁니다. 예쁜 가방이라고 검색하지는 않아도 브랜드나 종류 색상은

검색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첫 문장에는 왜 파는지, 왜 판매하는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 받았는데

은 묶음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컵 하나, 소품 하나 이렇게 올리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게 하나하나 다 팔릴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일괄 묶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사 정리 소품 5개 일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묶으면요. 생각보다 빨리빨리 나갑니다. 어떤가요? 요것도 굉장히 꿀팁이었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꿀팁 좀 살펴볼까요? 일단 9163님께서 네고할 때 무작정 깎아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바로 가지러 갈 수 있는 데를 붙이면 네고 성공입니다. 오늘 바로 가지러 갈 수 있는데 혹시 2,000원 정도 내고 될까요? 이렇게. 아, 그렇죠. 판매자 입장에서도 사실 빨리 판매해버리고 털어버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깎아주세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한 2,000원 내고 될까요? 이거보다. 제가 오늘 바로 가지러 갈 수 있는데 2,000원 내고 될까요? 하면 제가 뭐 누구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보다는 당연히 바로, 그러면은 바로 오시죠? 하고 2,000원 저도 쿨하게 내고 해드릴 것 같은데요. 5780님께서 가구 살 때는 물건 크기만 재면 안 되고요. 현관문이랑 엘리베이터 문포까지 재야 됩니다. 저번에 장식장 샀는데요. 집안으로 못 드릴 뻔했어요. 라고. 맞네요. 내가 당연히 우리 집에 놓을 그 위치만 생각을 하고 재잖아요. 근데 우리 집 문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잖아. 그것도 재야 되고. 그리고 또 뭐를 재야 되냐면 엘리베이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까지 재야 되는 거죠. 이거는 큰 가구나 이런 거 살 때는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고거래 어플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아이 있는 집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잖아요. 아이 장난감 같은 거 팔 때는 여러분 부품을 전부 바닥에 놓고 한 장에 딱 찍어주시면 좋아요. 어떤 부품들이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게 찍고 그리고 뭐 블럭을 판다, 카드 같은 거 판다 할 때는 개수 세서 적어두면 훨씬 더 빠르게 판매가 됩니다. 자, 오늘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중고거래 알찬 꿀팁들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꿀팁까지 잘 받아봤고요. 꿀팁 한 스푼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화사가 부르는 굿굿바이 듣고 올게요.

오늘의 비타민 5C. 반신마비 몸으로 컨테이너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동환 씨의 사연을 보고요. 도움 주신 독자들의 입금명이 가톨릭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기억에서 히읗순으로 표시돼 있었는데요. 이름을 찬찬히 보다가 자연스레 미소를 짓게 되는 성함들이 있었습니다. 그 통장 내역에 최대 6자밖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리을로 표시된 입금명에 류동환 씨를 위, 류동환 씨 사랑, 류동환 씨 힘내 이렇게 찍힌 이름들도 있었는데요. 아마도 류동환 씨를 위해 드립니다. 류동환 씨 사랑합니다. 류동환 씨 힘내세요 였겠죠? 또 이응으로 시작되는 입금명에는 익명이란 이름으로 보내신 분들도 계셨고요. 지읒으로 시작되는 입금명에는 주님과 함께, 주님 사랑, 히읗으로 시작되는 입금명에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힘내세요. 힘이 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입금명에는 6글자밖에 담지 못했지만 그 짧은 이름으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그 뜻은 가득 담긴 것 같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혼자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입금명을 그분께 드린다면 뭐가 될까요? 주님 감사해요. 6글자만 들어가니까 주님 감사해요. 요렇게 오늘도 여러분 행복이 입금됐습니다. 더 행복하게 오늘도 퇴근해볼까요? 끝곡으로 우효의 민들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인혁당 피해자와 유가족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최근 한 언론사 유튜브 방송에서 인혁당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한 발언이지만 CPBC 라디오 진행자로서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잘못입니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용공 조작으로 인해 무고한 민주화 운동 이사가 피해를 입은 독재 정권에 의한 대표적인 사법 살인 사건입니다. 가벼이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 비극입니다.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그 잣대가 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처를 입은 유가족께 깊은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찰하겠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의견은 샵 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새마을금고보험.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세계 지붕,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덮친 대홍수로 지금까지 160명 이상 사망하고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중에는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 중이던 대한민국 국민 9명도 포함되어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 긴박한 재난 현황과 기후 위기가 던진 과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연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일단 저 이거 영상으로 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1: 이게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AI로 만들어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0: 했대요. 그래서 예. 아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다라고 해서 SNS에 지금 굉장히 많은 동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죠. 처음에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는 지진이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1: 저도 네. 언론 보도로 지진 났다 네팔에 이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0: 맞습니다. 예, 예. 처음에는 이제 지진 4.4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서 그걸로 인한 산사태 그리고 하류 쪽으로 홍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뒤늦게야 아 이게 지진이 아니었고 빙하가 히말라야 산맥에서 빙하가 떨어진 건데 5,200m 고도에서 있던 빙하가 1,200m 계곡으로 쭉 떨어진 거예요.
1: 와 그러면 떨어진 고도가 3,000m가 넘네요?
0: 그렇습니다. 이게 떨어지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게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에 지진으로 착각할 정도에 그래서 지진 규모로 치면 5.2 정도 규모의
1: 예.
0: 예, 충격이 가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그냥 빙하가 떨어졌더라도 그게 이제 쭉 밀려서 내려오면 하류에서 그만큼 엄청나게 홍수 수준으로 번지지 않았을 텐데 문제가 뭐냐면 빙하와 함께 토사물들이 막히면서 그 윗부분에서 이제 호수가 잠깐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 이게 뚝이 무너지듯 갑자기 확 터지면서 밑으로 쏠리니까 아. 말 그대로 액체 콘크리트라고 하는 진흙 더미가 그냥 쭉쭉쭉쭉 내려온 건데요.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진흙 더미가 눈앞에 보이는 순간에 이미 대피하기 힘든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게 그 진흙 더미 저도 이렇게 덮치는 장면을 봤는데 무슨 높이가 무슨 50m, 100m 약간 이 정도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0: 느낌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건물 6층 높이라고 이야기를
1: 하죠. 6층 높이요?
0: 근데 30분 만에 그 6층 높이가 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일단 뭔가 보이면 뒤돌아서 뛰잖아요.
1: 예.
0: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내려올 때는 전문가들 말로는 그냥 무조건 주변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 예.
0: 자,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무려 40개가 넘는 교량이 파손이 됐고요. 80개가 넘는 교량이 파손이 됐고 그 거리가 40km가 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 빙하가 쓰고 그 토사들이 쓰고 내려온 거리가
0: 네. 도로만
1: 40km.
0: 네. 도로 쪽으로만. 그래서
1: 그럼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 실종되거나 죽은 거예요.
0: 네. 이제 거기가 사실은 워낙 유명한 힌두교 성지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또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1: 예.
0: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무려 28개국의 사람들이 실종이 되거나 사망을 했는데요. 일단 160명 정도 사망을 했다라는 통계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 쪽하고 네팔 쪽 다 합친 겁니다. 원래 중국의 티베트하고 네팔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니까요.
1: 예.
0: 네팔 쪽에서 훨씬 이제 사망자 수가 컸다라고 보면 되고요. 실종자 수도 네팔 쪽으로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네팔 쪽에서는 826명이 실종이 됐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파악된 사람만
1: 예.
0: 그리고 중국 쪽에서 558명이 실종이 됐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외국인들의 숫자가 8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1: 그렇군요. 800명이 넘는다. 그럼 대부분 트레킹하던 사람들인 건가요?
0: 관광객들. 특히 이제 인도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이제 힌두교 성지를 가던
1: 예.
0: 관광객들이었습니다.
1: 뭐 집계된 거는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은 뭐 네. 인도 사람이 133명, 미국인 54명. 지금 한국인 9명이 지금 고립이 됐다라고 하는데 현지에서 수력 발전소를 짓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0: 9명이 실종이 된 거고요.
1: 예.
0: 10명은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뭐 두산에서
0: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예. 한국 남동발전하고
1: 남동발전하고 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이분들은 어쨌든 일하러 간 분들이고 여기에 실종자 중에 지금 한국인은 없는 거예요?
0: 네, 아직까지는 없고요. 중요한 건 거기 현장에서 일하던 이제 네팔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 예.
0: 그들도 수백 명이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럼 이거를 구호를 어떻게 하나요? 이게 일대가 도로가 다 완전 마비된 거 아니에요?
0: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일단 교통망은 사실상 모두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차가 다닐 수가 없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아예.
0: 그러니까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팔이 지금 군 경찰 재난 대응 인력 2천여 명을 투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구조 차량이라든지 굴착기 등 장비들이 아예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액체 콘크리트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진흙 더미가 무려 1.5m가 쌓였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장비들은 못 들어가고요. 헬기가 가서 구조를 해야 되는데 헬기조차도 착륙하는 장소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게다가 통신과 전력망도 거의 다 마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지 상황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고 있대요. 그래서 중국팀 역시도 중국 쪽에서도 구조대가 들어가는 데만 거의 20시간 가까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장비들은 못 들어갑니다.
1: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0: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거의 수동으로 지금 뭐 진흙 퍼내면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 구조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엔을 비롯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구호인력을 파견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금 구조를 해낼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 지금 2차 뭐 대홍수 경고가 있다는데
0: 위쪽에 여전히 상류 쪽에 여전히 빙하와 그리고 암석 그리고 예. 토사물들이
1: 막혀서
0: 호수가 하나 지금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건 언제든지 지금 또 터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차로 지금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대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구조대가 위험한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대와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똑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위험의 아래에서 구조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1: 미리 좀 이거를 살짝 조금씩 압력을 빼듯이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0: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1: 아 그래요?
0: 위쪽으로 지금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1: 불가능해요? 아 너무 위험한데요.
0: 네.
1: 그러면.
0: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1: 아,
0: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신속대응팀 11명을 지금 파견을 한 상황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밤 정도에 도착을 할 것 같은데
1: 이게 뭐 이런 정도의 재난은 뭐 튀르키예 예전에 막 재난 그 나가지고 막
0: 지진
1: 나가지고 막 이런 거 막 생각나는데 지금 국제 구호가 많이 좀 필요한 상황이겠어요.
0: 맞습니다. 지금 네팔 자체적으로는 이걸 구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일단은 이 좀 특수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구호팀을 파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인도라든지 중국에서도 구호팀을 파견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또 하류 쪽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조차도 위험한 상황에서 대피 명령을 내린 상황이고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1: 예.
0: 네팔과 붙어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서도 이제 구조 인력을 보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한국은 지금 뭐 11명을 보냈다.
0: 네.
1: 근데 뭐 추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뭐 하고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0: 네, 있습니다. 그 실제로 지금 2015년에 그 네팔에서 7.8 강진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그 당시에 8,617명이 사망을 한 엄청난 재난이 있었거든요.
1: 그때 수도 카트만두였나?
0: 네.
1: 그때 그 거기서 지진이 났었나? 제가
0: 네.
1: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0: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당시도 힘들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해외 긴급 구호대 KDRT를 파견을 했었어요.
1: 예.
0: 네. 그래서 이번에도 신속 대응팀이 일단 가서 현지 상황을 좀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 이 KDRT를 다시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검토를 한다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이 원인으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0: 네.
1: 결국 이게 빙하가 녹은 건 지구 온난화 때문이잖아요.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2023년에 유엔에서 어떤 경고를 내렸었냐면 최근 30년 사이에 히말라야 빙하의 3분의 1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히말라야 위쪽에서 눈이 녹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옛날에 거기를 등반하다가 거기서 조난당하신 분들의 시신들이 뒤늦게 발견이
1: 되거나 드러났군요, 이렇게.
0: 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숨어 있던 쓰레기들이
1: 예.
0: 눈이 녹으니까 위로 드러난 경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팔 정부가 쓰레기를 치우는데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히말라야에 있는 빙하들이 지금 엄청나게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1: 만년설이었던 데가 지금 다 녹을 정도면은
0: 그렇죠. 그래서
1: 이건 근데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공포스러운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소위 말해서 지금 말씀하신 만년설이 있는 그 산들 가지고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1: 예.
0: 안데스 산맥도 그렇고 남미, 그다음에 스위스의 알프스 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는 지금 다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히말라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0: 맞습니다.
1: 뭐 이를테면 유럽에도 있고.
0: 그렇습니다.
1: 뭐
0: 중남미도 있고요.
1: 중남미도 있고요.
0: 네.
1: 아, 그렇군요. 이게 진짜 기후위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남의 일이 아닌 게 저 여기서도 느껴집니다.
0: 정말 맞습니다.
1: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네요.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네팔 홍수 재난 상황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콜드플레이의 픽스유.

0: 매일같이 흙먼지가 날리는 여의도 지상계 정치판 답답하고 어지러우시죠? 봉우리 끝 어딘가에서 30년간 정치판을 내려다본 진짜 고수의 천상계 평론 만나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민생정당으로 가겠다. 당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제 민생정당으로 가겠다는 얘기하고 보수 세력과 뜻이 맞는 보수 세력과 연대를 하겠다. 새로운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당원 주권. 뭐 2.0 뭐 시리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원 주권 2.0 시대를 선언을 했어요.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 1년을 맞아서 남은 임기 1년을 채우고 그리고 연임을 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참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이종훈 박사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지금 쇄신한 얘기를 하잖아요.
0: 예.
1: 쇄신은요. 쇄신의 제1호는 본인이 물러나는 거예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땐. 지방선거에 그렇게 참패하고서 그러고 물러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일단 정당이라는 게 책임을 져야죠. 책임 정치가 가장 중요해요. 정당 정치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것, 대표성이라는 것, 그리고 책임성이라는 것, 또 국민들의 여론에 반응하는 것.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놔두고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원 주권주의라는 걸. 당원 주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전 당원 주권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0: 예.
1: 뭐 당원 중심이 됐건 당원 주권이 됐건 아주 서로 닮아가는 것 같은데 당원보다 지금 국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대단히 많아요. 그 비중이 국고보조금이.
0: 국고보조금은 많이 받죠.
1: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 정당들은. 그런데
0: 예.
1: 당원 주권이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당원들이라는 게 당원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게 명분적으로 맞게 들려요. 아주 틀린 말도 아닙니다. 당원들에 의해서 당이 구성되는 거니까.
0: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나라의 주인은 국민, 당의 네. 주인은 뭐 당원. 뭐
1: 그런 식의 그런 걸 우리가 궤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궤변.
0: 아, 그런
1: 예. 그 정당은 전혀 국민들의 뿌리 내리지 않는 정당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당원과 국민이 다른 사람이에요? 당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안 가진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궤변이고 이 당원인들이라는 게 뭐냐면 강성 당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강성 당원들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 이 지금 당권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협위원장 재선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0: 예.
1: 그럼 거기에 투표율이 말이죠. 50%가 안 돼요. 30, 40%밖에 안 되고 그 30, 40%의 유권자들은 강성 당원들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당원들에 의한 거니까 표면적으로 명분은 맞을지 모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은 당원들은 거기서 사실상 투표에 참여 안 한다고요.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

0: 쇄신을 한다고 해서 당원 주권주의로 가자. 뭐 당원 주권 2.0. 전 듣다 별 얘기 다 들어요. 전 장동욱 대표는 제가 숱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어떻게 물러나게 할까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심해야 돼요. 근데 전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동욱 대표 못지않게 한국 정당사에서 그렇게 무력한 존재들 또 처음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단히 비겁한 존재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1: 예. 이종훈 평론가님은 이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네. 당원 주권 2.0이 왜 저한테는 신천지 주권 2.0.
1: 아, 신천지 주권이요?
2: 내지는 통일교 주권 2.0으로 들릴까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뭐 계속 자랑해왔고 또 이번에도 예. 또 다시 한번 강조한 게 자기 대표되고 나서 뭐 당원이 뭐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고 그 얘기를 또 강조를 하던데
1: 예.
2: 본인이 윤핵관 행보를 하면서 뭐 극우 세력들이 상당히 대거 입당을 했고 그거는 본인들도 인정을 하는 내용이에요.
1: 예.
2: 새로 들어온 당원들 대부분이 굉장히 성향이 극우다. 본인들도 인정하는 내용인데 그들 가운데 과연 신천지 신도나 저 통일교 신도가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이 좀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1: 예.
2: 실제로 그 흔적이 확인되기도 했잖아요. 예, 합수본 수사 결과 그런 것이 확인되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 당원 주권을 고지고대로 당원 주권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하는 거고 당원 구성이 제가 보건대는 과거하고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좀 약간 기형적인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기형적인 형태. 네,
2: 그러니까 보수 그러면 이제 뭐 중도 보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극우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스펙트럼이 넓은 보수 지지층으로 이제 이렇게 약간 표본 집단 비슷하게 돼야 이게 당원 주권이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나마.
1: 예.
2: 뭐 진보까지는 아니더라도.
1: 그러니까 본인 국민의힘에 표를 주는 사람들의 분포하고 비슷하게 돼야지 대표성이 있다는
2: 그렇죠.
1: 말씀이시죠.
2: 예, 그런데 예. 장동혁 대표 이후에 새로 입당한 당원들의 성향이 과연 그러냐. 제가 보건대는 표본 집단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근데 그 사람들만 보고 지금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1: 예.
2: 보고 내지는 그 사람들만 믿고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당화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렇군요.
2: 아주 특정 세력 보수 중에서도 극우 성향이 강한 특정 종교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그 세력들을 믿고 가겠다라는 얘기고 그 사람들 하자는 대로 하겠다라는 얘기라서 네. 이거는 보수의 이 보수 지지층 전반에 굉장히 좀 빨간불이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게 보십니까? 뭐 이제 이종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특정 종교 세력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명백하게 그들이 다수인지 여부는 뭐 규명이 안 되고 일부가 이제 들어와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오늘 연찬회 이제 워크샵 뭐 연찬회 뭐 이렇게 표현을 좀 섞어 쓰는데 국민의힘은 연찬회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참석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0: 저는 점입가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예.
0: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굽니까? 국정농단 해가지고 탄핵돼가지고 구속되고 그랬던 대통령이에요. 지금도 어디라고 지금 나오냐고요 도대체. 저는 정재식 원내대표가 찾아간 의도는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1: 예.
0: 어떤 면에서 볼 때 장동혁 체제를 좀 견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재식 원내대표로서는 이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해서 자신의 위상도 좀 높이고 자신의 당내 영향력 이런 걸 좀 제고시키려는 것도 있고
1: 예.
0: 지금 이제 묘하게 장동혁 대표와는 뭔가 좀 균열도 있어요. 균열이라고 또 확실하게 갈라쓰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애매한 경계선상에서 이렇게 이제 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정원에
1: 투톱의 긴장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0: 긴장관계 있죠. 있긴 예. 있어요. 있는데 그게 또 꼭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에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떤 그 경쟁 긴장관계예요. 이지만 국민의힘을 극우에 눕혀서 건져내오기 위한 그런 식의 투쟁을 위한 그러한 긴장관계가 아니고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측면에서의 긴장감.
1: 예.
0: 별로 바람직하게 보이지도 않지만 어찌 긴장관계 존재한다고요. 투톱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신이 불렀으니까 수총을 했으니까 응한 게 되잖아요. 자신의 영향력도 이제 포장하면서도 이제 그 이제 그 뭡니까 중진들에 대해서 물갈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견제하겠다는 속셈이 있다고 좀 봐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전 정 원내대표 생각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여기 초청해서 가뜩이나 극우와 논란이 있는데 지금 극우의 늪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표현을 저는 많이 쓰는데 그게 극우로 포장된 극우로 이제 미화된 그런 네. 이제 정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근데 왜 박근혜라는 사람을 그런 분을 다시 등판시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피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1: 예.
0: 정치적으로 자신이 또 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겠죠. 존재감도 나타내고. 완전한 퇴행이에요 지금.
1: 퇴행인가요?
0: 가뜩이나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극우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많은 비판이 있는데 예. 물론 뭐 논제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메시지를 봐야지 알겠긴 한데
1: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극우 성향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전에 TK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뭐 보수 세력 뭐 이렇게 그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당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라든지 뭐 이런 가치 그러니까 뭐 지위 이런 거는 좀 상실이 되긴 했지만은 보수 통합에 좀 의미가 있다 내부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0: 저는
1: 있더라고요.
0: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게 예. 전통적 지지층들을 상징하는 게 있죠. 보수의 상징이 있어요. 보면 적통의 상징이 있는데 이번에 보세요. 지방선거 때 뭐 영향력을 발휘했나요? 별로 발휘 못했잖아요. 대구시장하고 경남지사만 당선됐어요.
1: 예.
0: 뭐 안 간 데가 없잖아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방선거 때.
1: 뭐 부산도 가고 뭐.
0: 근데 뭐 졌잖아요,
1: 예.
0: 다.
1: 예.
0: 그러니까 그게 다 옛날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 관행적으로 박근혜 그러면 뭐 전통적인 보수의 상징이다. 상징면이 좀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 무슨 뭐 보수를 결집시켜가지고 새롭게 당이 태어나겠나 그런 영향은 이미 다 옛날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선거 여왕인 박근혜는 없다 지금.
1: 예.
0: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정영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한 거는 또다시 퇴행으로 가는 길로 걸어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1: 알겠습니다. 뭐 이종훈 평론가님 하시고 싶은 말씀.
2: 예. 저 조금만 보태면 이거는 예. 장동혁 사퇴용 빌드업 과정으로 전 보고 있어요.
1: 아, 점정신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연찬회에 8월 19일인가 그때 가서 만나서 모셔온 예. 거잖아요.
2: 불러낸 예. 거죠.
1: 불러낸.
2: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여차하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불러낼 기세예요.
1: 뭐 만난다고는 했습니다.
2: 예. 그렇게 해서 예. 이제 그 어찌 됐건 보수 진영 내에서는 상당히 권위가 아직 살아남아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중량급 인사들을 통해서 말 안 듣는 장동혁을 지금 몰아내기 위한 공작에 지금 들어갔다.
1: 예.
2: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근데 네.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으면은 뭐 속된 말로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를 몰아낼 수는 있는 건가요?
2: 그러니까 지금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하겠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1: 지지층이 조금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2: 네, 근데 그렇긴 한데.
1: 이쪽 강경보수 뭐 2030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쪽에 있으니 전통보수를 데리고 와서 한번 붙어보겠다.
2: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박근혜 전 대표가 사실은 전 대통령이 만류해 갖고 지난번에 단식도 중단하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1: 그렇죠.
2: 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은 듣는다는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무시는 못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라고 하면은 말을 들을까? 전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2: 그럴 수 있습니다.
1: 아, 그럴 수도 있어요.
2: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1: 예.
2: 그 뒤에 또 구친밖에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언더찐윤들이 워낙은 이제 이 친윤계들이 족보상 보면 친이명밖에가 많잖아요.
1: 예.
2: 친이계들인데 이 장동혁 몰아내기를 위해서 지금 친박 구친박계 하고도 지금 손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0: 견제의 어떤 예, 생각을 갖고 있어요.
1: 예.
0: 그거는 확실한데 견제가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자신의 영향도 높이고 그런데 그게 장동혁 대표의 견제로 잘 안 통할 거예요 아마.
1: 예.
0: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애매해요. 전통적인 지지 보수이긴 합니다만 극우전선에도 있어요. 장 대표로서 그게 나쁘지도 않아요. 장 대표로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천에 와서 얘기하는 게 썩 내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1: 예.
0: 내키지 않지만 설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명시적으로 장 대표 사퇴를 주장하지 않는 한 그렇게 싫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원내 대표의 생각은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거다. 결국은 국민들 특히 이제 중도층이 보기엔 역시 국민의힘은 퇴행적 정당이다.
1: 예.
0: 라는 이미지만 각인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사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준석 대표가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기자들 질의응답은 안 하고 회견문만 읽고 나갔습니다. 근데 핵심 내용은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해서 당 구성원들한테 제안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당에서 공식 입장은 지방선거 패배 등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 패배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물론 뭐 그게 어려웠으니까 자강쇄신이 얘기가 나왔겠지만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고. 이종훈 평론가님께 먼저 여쭤보고 이거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2: 네.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리더십의 한계 그리고 정치력의 한계가 결국은 이제 이번 일을 통해서 약간 좀 그 외부에 좀 드러난 그런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아, 리더십의 한계예요?
2: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저도 뭐 창당 과정에서 도와주기도 했고
1: 예.
2: 또 뭐 이준석 대표 그 당대표 될 때 그 순회 경선 할 때 우리 김준일 평론가 김준일 앵커께서도 그때 와서 사회도 보고 이랬었잖아요.
1: 제가 예, 한 번 대구에 내려가서 예. 그때 한번 사회 봐달라고 해서 사회 예, 본 적이 거죠. 있고 그때 무슨 위원장 하셨죠.
2: 제가 선거관리위원장
1: 선거관리위원장
2: 하셨었고 예, 예, 예. 했었고 제가 진중근 교수보다 진행 잘한다고 그때 얘기했던 기억까지 나는데
1: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렇네요. 예.
2: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좀 느낀 것은 팀 플레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1: 아 이준석 대표 예. 전 대표가 예예. 예.
2: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굉장히 뭐 뛰어난 인재죠. 뛰어난 인재고 뭐 생각이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 빠르고 막 이제 이렇게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른 건 맞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막 이슈 파이팅도 하고 뭐 그런 능력이 있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당을 만들게 되면 이게 개인의 힘만으로 이게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좀 함께 도와주면서. 또 주변인들도 좀 이렇게 더 결집을 시켜가면서 가야 당이 세력도 붙고 뭐 이제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팀 플레이에 별로 익숙하지 못하다 하는 걸 느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너무 앞서서 막 뛰어나가니까 사실은 당원들이나 그 당직자들도 이렇게 제대로 이걸 캐치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종종 벌어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1: 예.
2: 그리고 이제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도 이제 조금 한계가 드러난 게 아닌가. 아. 처음엔 참신한 면모.
1: 예.
2: 또 이제 뭐 굉장히 그 예리하게 딱 지적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인지도도 올라가고 지지도도 꽤 올라갔는데 이제 그래도 정당도 만들고 전체 뭐 보수 통합을 노린다거나 거기서 자기가 주도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전체 정치권에서 자기가 뭐 어떤 영향력을 키워간다고 한다면 전체 판을 읽고 판을 흔들 이슈들을 던질 줄 알아야 되잖아요.
1: 네.
2: 그런데 그런 그 거대 담론을 이제 제기를 하고 그 이슈 파이팅을 해나가는 그런 역량은 조금 부족하다. 그거보다는 좀 좋게 이야기하면 디테일에 강한 건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너무 작은 것에 집착하는 그런 측면이 좀 구조적으로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다가 이번에 이렇게 약간 표출이 되면서 좀 이제 사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소수 정당의 좀 한계들이 있는데 이 약간 개인 정당 뭐 사당화라고도 그렇죠. 부르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뭐 개혁신당이 이준석 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준석 대표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정당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사퇴를 하고 새로운 뭐 당대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당은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제가 이제 최창렬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개혁신당은 어떤 미래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보수 전체 통합에 어떤 상황이 될 것,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요.
0: 역할을 못 할 거예요. 지금 잘 지적하신 것처럼 이준석 없는 개혁신당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조국 없는 조국 혁신당이 의미가 없듯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여야 보수 진보에서 하나의 뭔가 매개 역할을 하는 정당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정당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이준석 전 대표는 유망주로서의 정치적 유망주로서의 지위를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준석한테 걸었던 많은 기대가 있었어요.
1: 예.
0: 대권까지 말이죠. 근데 점점 어느새부터인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준석 전 대표가 점점 이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반열에서 조금씩 이탈하는 것 같아요.
1: 예.
0: 완전히 이탈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요즘 나온 얘기는 또 보면 이슈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도 제법 얘기를 해요. 중도적인 얘기도 하면서 중도 보수에 입각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여전히 이준석 의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보수 진영에서 뭔가 점점 통합적인 구심점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1: 예.
0: 이번에 어쨌든 그리고 이번에 개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딱 한 명 당선됐어요. 기초의원 화성시에서. 책임지고 이 사퇴하는 것도 맞아요.
1: 예.
0: 전 책임 정치라면서부터 의미가 있어요. 이건 장대표가 배워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것 때문에 당장 물러나지 않긴 늦게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1: 예.
0: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도 있고 더 이상 당의 대표로서 어떤 리더십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특히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계속 갈등이 생기고
1: 예.
0: 그러니까 당내에서 자신의 어떤 차기 보수로서 보수 유망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면서 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장점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 정도 단점 없는 사람들 없어. 다 단점이 있는데
1: 예.
0: 워낙 이제 점점 이제 그 보수로 보수 진영에서 지위가 상실되니까 당내에서도 그 리더십이 어려워지고 또 지방선거도 워낙 참패를 했고 그런 게 결합되고 누적돼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리더십도 없어요. 제가 볼 때.
1: 아,
0: 합당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이런 것도 없고 또 하나.
1: 두 분의 공통점은 어쨌든 리더십은 없다는 공통점이에요. 네,
0: 그리고 예. 대체적인 인식의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가 똑똑하긴 한데 말도 잘하고 역량이 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어느새 이렇게 많이 이 인식이 확산됐어요.
1: 아,
0: 그래서 딱히 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도 그런 게 누적됐다 이미지가
1: 예.
0: 정치적 이미지가 대단히 큰 거거든요.
1: 그럼 개혁신당은 앞으로 국민의힘이나 이쪽 정당에 통합될 거라고
0: 흡수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요. 흡수통합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특별하게 요즘도 무슨 이 상황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뭐 역할을 못 하잖아요. 지금 여야가 다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1: 예.
0: 제3정당으로서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은 점점 소멸의 길을 밟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너무 냉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좀 말하기가 그렇네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1박 2일 워크샵 엽니다. 일단 뭐 워크샵에서의 내용들보다는 결국은 이제 김민석 대표가 지금 취임한 지 8월 17일이었죠.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리더십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김민석 대표 잘하고 있는 겁니까? 뭐 굉장히 많은 걸 해서 뭐 TF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김남준 홍보위원장 뭐 맡겨가지고 당의 어떤 뭐 문화 막 이런 것도 다 바꿔라 인사도 잘하고 막 뭐 무슨 민주당 TV도 만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당의 기강도 잡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그냥 그 흔히 하는 얘기로 너무 업돼 있다.
1: 업돼 있다고요? 예. 업돼 있다.
2: 예. 아.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좀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1: 예.
2: 냉정하게 그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청래 전 대표가 버려놓은 일들도 많고
1: 예.
2: 그 일들도 하나씩 정리를 좀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 상대를 제압하는 것도 무조건 큰 소리 친다고 제압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큰 예. 어른들이 게다가 막 꽤 정치 오래한 사람들이 그 민주당 내 특히 강경파들은 정치 투쟁에도 강한데 그 사람들을 따라오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역시 실력으로 승부를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복을 시켜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총리직 수행하는 동안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재명 네. 대통령보다 별로 그렇게 눈에 확 띄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차근차근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당대표 되시고 나서는 조금 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뭐 쭉 나열을 하셨는데
1: 네.
2: 그게 다 그렇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버린다고 해서 다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하나씩 해도
1: 예.
2: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서두르시는 게 아닌가. 이러면 서두른다. 오히려 정청래 전 대표한테 목덜미를 잡힌다.
1: 아 목덜미를 잡힌다. 아 예. 제가 뭐 뭐라고 그리고 평가기는
2: 그 민주당 내 강경파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정치 투쟁으로 아주 그냥 그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1: 예.
2: 그 틈새를 안 놓친다 하는 거. 그 말씀을
1: 알겠습니다.
2: 드리고 싶습니다.
1: 그 김민석 대표가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힘든다라는 게 과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내 반발도 이견도 좀 이렇게 추스려야 되고 또 이제 영입 인재 영입하겠다. 뭐 중도고 보수고 막 능력 있는 사람 이 영가 또 최근에 이제 대통령하고 만찬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 진보 쪽을 너무 안 챙겼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0: 김민석 대표가 지금 부담이 너무 많아요 지금.
1: 예.
0: 일단 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이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세적으로 하락 국면이란 말이에요.
1: 예.
0: 어쨌든 당대표가 됐으니까 이거 뭔가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제 쉽냐고요. 이번에 그 지금 이제 자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은 좀 지지율이 하락이 멈춘 것도 나왔고 지난주에 예, 한번 예, 멈춘 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지금. 정당 지지도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뇨한 적십자자 회장에 대한 임명도 제고해 달라 얘기도 하고 일본 당정의

0: 때 상대방을 이기려면 같은 프레임으로 이기려면 안 돼요. 다른 수단을 써야 되거든요.
1: 예.
0: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자꾸만 코끼리 생각하듯이 그 플랫폼으로 하지 말고 다른 걸 좀 해야 되는데 민주당 TV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쫓기는 것 같고 빨리 성과를 내야 된다는 조급함이 있어 보여요. 저는
1: 예.
0: 조금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 저도 그런 면에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지만 지금 급하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1: 예.
0: 차차 차근차근 이제 부동산 문제, 정치 문제 그리고 특히 전 김민석 대표가 할 일이 그 조작해서 특검법에서 공소시효 관련된 것들 이런 걸 정리하는 겁니다.
1: 아,
0: 그게 예. 가장 커요.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그 보안사건 완전 폐지한 거 그런 걸 정리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
1: 예.
0: 그래야지 중도층들의 좀 관심을 끌어야지 이 교두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그런 정치적인 쟁점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다고 좀 봐요. 부동산 예. 증시 이런 것들이 뭐 ETF 레버리지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형소법 개정안 문제라든지 공소 취소라고 해석되는 그 조작해서 특검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목소리를 내면서
1: 예.
0: 차근차근 중도층한테 다시 관심을 끄는
1: 알겠습니다.
0: 그런 행보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예. 네. 여론조사 좀 언급하고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24일에서 26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의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조사를 했는데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2주 간격으로 하는 건데 2주 전에는 49였으니까 뭐 1% 포인트 오차범위 내기는 하지만은 뭔가 앞자리가 바뀌었다. 49에서 5로 바뀌었다. 약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락세가 좀 멈춘 건가라는 게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계속 하락하는 건 여론조사만 나와요. 민주당 지지율도는 41. 이거는 1%포인트 오른 거고요. 국민의힘은 23%포인트 내렸다. 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자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종평론가님께는 이거 여쭤볼게요. 좀 특이한 거를 물어봤어요. 이 지표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차기 불출마 입장 표명 주장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연임 안 하겠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로 물어봤어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연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여론조사로 물어본 게 처음 아닌가?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입장 표명 필요성 동의 63, 동의하지 않는다 28.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연임 안 할 거야라는 거를 입장에 그러니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63이에요. 이 MBS 조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부 여당에 좀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여론조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대통령이 나와서?
2: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라는 게 딱 포착이 되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뭐 개헌은 좋은데 뭐 4년 중임제 그것도 좋아.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한다? 그건 안 되지. 이거거든요.
1: 그러니까 연임이 전 가능한지조차 잘 이해가 그러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말씀해
2: 가능하지 예. 하든 안 하든 근데 뭐 혹시 가능하게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 개헌 안에다가 그거를 포함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1: 예.
2: 뭐 현 대통령도 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헌법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건 사실은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1: 가능성은 있지만은 이제 국민의힘이 그거에 절대 찬성할 리가 없기 때문에.
2: 아 물론 그렇긴 하죠.
1: 예, 예,
2: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 이제 완전히 제로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입장 표명 개헌 계속 주장하려면 입장 표명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 높게 나오는 이제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요.
1: 예.
2: 그럼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거라고 생각해요.
1: 그렇군요.
2: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은 어떤 어떤 모임에 갔더니 거기 강연하신 강원택 교수님께서 강연 잘 오셨는데
1: 예.
2: 자기는 8년 그로 중임제든 어쨌든 이렇게 8년으로 가는 거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4년 중임제 반대한다?
2: 이게 결국은 8년 단임제가 될 거다.
1: 아.
2: 예. 네,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4년. 두 번째 4년 그 2기로 들어갔을 때는 거의 레임덕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되기가 어려울 거다. 국정 수행이. 그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함께 고려를 하면서 이제 개헌 부분도 대통령이 지금 너무 자꾸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이 좀 뒤로 빠지시는 게
1: 네.
2: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국민의힘이 원하고 뭐 즉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뭐 혹시 연임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저는 뭐 연임할 생각 없습니다라고 확실히 못

0: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개헌안 논의도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얘기하는 게 나 연임 안 해 이 다섯 글자가 그렇게 어렵냐 맨날 개헌 우리는 그래야지 개헌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교수님도 그러면은 네. 대통령이 말해야 된다고
2: 저는
1: 보세요?
2: 저는 원래는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1: 예.
2: 왜냐하면 제가 상대방을 때릴 의사 없는데 너 나 안 때릴 거야 얘기하는 거 하려는 건 똑같다는 비유를 했는데 요즘 보니까 이게 워낙 컸던 것 같아요. 조정식 국회의장의 그 발언도 그랬고 그게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저는 굳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네.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118조 2항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1: 예. 현직 대통령에
2: 적용한다. 해당되지 아니한다를 바꿔야 돼. 부칙으로 바꾸든지.
1: 예.
2: 그 이른바 사사오의 개헌이 그 짓을 했던 거예요. 과거에 54년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아까 제가 몇 가지 정치적인 쟁점을 예를 들었죠. 조작해서 특검법에서 공소시효 빼야 된다라든지
1: 예.
2: 공소법 쪽으로 이게 중도층의 민심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난 정말 생각이 없을 거예요. 연임이 가능이나 하겠어요. 제가 볼 때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128조 2항을 개정하거나 부칙을 바꾸면 되니까.
1: 예.
2: 근데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온다면요. 하면 돼요 그냥. 난 절대 출마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 돼요. 그 못할 이유도 없어요. 이쯤 돼요. 그러면 저는 약간 지지율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 계속 안 하면 왜 그렇게 어려운 쉬운 얘기를 안 해라는 얘기가 자꾸 야당에서는 빌미주기 때문에
1: 예.
2: 못할 것도 없다. 이 시점에선. 저는 그래서 절대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봤는데 저도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해요. 이제는.
1: 그렇군요.
2: 얘기하는 게 낫다.
1: 차라리. 얘기하는 게 낫다. 아, 차라리 네. 이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
2: 풀기 위해서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뭐
1: 아,
2: 잠깐 해야 돼요.
1: 예.
2: 그럼 이거 나 연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출마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는 될 거 아니에요.
1: 알겠습니다. 그 최창렬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조작기소 특검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김한규 의원이 어제 이제 출연을 했는데 지금 여론이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이게 이제 검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은 전체 국민은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서 좀 유보적인 얘기를 했고 김영진 의원도 오늘 MBC 시선 집중 나와 MBC 라디오 시선 집중 나와서 이게 1번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좀 애매한 게 박성준 수석 대변인,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이제 대변인으로 지명하는데 그분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또 약간 민주당은 발을 빼고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평론가님?
0: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거를 정리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청래 전 대표 시절에 강경파들이 했던 것들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형소법 이제 그 개정 부분도 재개정한다거나 이제 그게 다 같은 맥락의 이제 조치인데 이것도 당연히 이거 처리하면 이거 사실은 형소법 개정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저는 이건 더 이 휘발성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국민들
1: 지지율 폭락합니까 대통령
0: 그렇죠.
1: 지지율?
0: 예. 특히 중도층들이 야 이건 뭐 확실히 이제 뭐 이재명 죄를 사하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라고
1: 예.
0: 생각하지 않겠어요? 계속 그 의구심 있는 상태에서. 근데 중도층 저 유권자들의 생각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나면 이거 받을 거 받아라. 재판 받을 거 다 받고 해라.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0: 뭐 당신이 대통령으로 열심히 일해서 뭐 열심히 일하고 뭐 그 성과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과거에 있었던 것을 없던 일로 이렇게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는 더군다나 이거를 막 법을 만들고 억지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법 질서를 막 문란케 하면서까지 막 이렇게 하는 거
1: 예.
0: 절대 반대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1: 우선
0: 중도 보수인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처리하면 아마 이제 뭐 김민석 지도부는 정청래 지도부보다 이거 더 강경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1: 알겠습니다.
0: 가능성이 있다.
1: 그 최창 교수님 그러면 이것도 대통령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야당에서 얘기 나오는 게 공소취소 안 한다고 선언해라. 그리고 나 임기 끝나고 재판 받겠다고 선언해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2: 아니, 저는 거기는 반대예요. 그것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아까 제가 개헌 얘기는 자신의 임기 관련된 거라서 말씀을 이렇게 좀 바꾸겠다 저도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1: 예.
2: 조작기소 특검법에 나와 있어요. 조작기소를 밝혀내고 조작기소가 되면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요.
1: 예.
2: 그 있잖아요 지금. 그걸 굳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하게 난 공소취소 바라지 않습니다. 난 이게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건.
1: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공소취소는 검찰이나 특검이 하는 거고 공소기각은 이제 재판부가
2: 법원이 하는,
1: 법원이 하는 거고요.
2: 근데 공소 이게 조작기소가 드러나면 현저하게 위법하거나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말 확실하다 조작 기소가 그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1: 예.
2: 그 권한이 주어진다고요. 근데 대통령이 나서 이것까지 나는 다 재판 받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 왜 너 당신도 대재판 받을 거면 그게 안 하냐. 그렇게 되면 제가 하루 종일 딴 얘기 하고 다 다녀야 돼요.
1: 알겠습니다.
2: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예. 전 개헌에 관련된 얘기를 하되
1: 예.
2: 공소시효는 과도한 그 요구다 대통령에 대해서 그 지지율이 오르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건 나중 얘기예요. 나중 얘기.
1: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원 평론가 천성의 고수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예, 고맙습니다.
1: 8월 27일 목요일 김준일의 치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4: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5: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6: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7: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8: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3: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마라톤 선수의 인터뷰를 본 적 있는데요. 너무나 힘든 구간에서 정말 쓰러질 것 같을 때 길가에서 박수를 쳐주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비마다 찾아오는 응원과 배려가 있어서 오늘도 잘 버틸 수 있었겠죠. 지나가며 툭 건네는 작은 응원이 누군가의 다음 발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의 힘든 구간마다 단 한 사람만 서 있어준다면, 응원해준다면 완주하지 못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이윤수의 먼지가 되어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힘든 목요일이었을 텐데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요즘에 전 세계에서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재해 상황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서 참 뉴스 볼 때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보셨을 거고 아실 텐데 네팔에서 또 홍수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죠. 그 사고로 전 세계에서 그 네팔에 관광차 갔던 관광객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또 몇 분이 연락이 두절됐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는 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월 27일 목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하림의 위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꾸며가고 있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 CPBC 플러스 음접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그리고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접풍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자, 그리고 특별한 여행 선물도 있죠. 전남 고흥군의 여행 상품 우주철도 999,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항공우주도시 고흥여행을 위해 철도 운임 50% 할인에 고흥사랑 상품권 10만원까지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게요. 먼저 강금성님, 위정희님, 박효진님, 김명숙님, 공다영님, 장인혜님 등등 너무나 많은 분들이 쫑디 안녕하세요 인사 건네주셨네요. 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이재진님께서 네, 모든 소식들이 좀 우울해서 마음이 무겁네요. 우리 그럴수록 더 마음을 모아 보내야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부터 또 해내야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유독 그 천재지변으로 고통받는 그 세계인들의 소식들이 유독 올해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지진 소식도 많이 들렸는데, 아, 어제 접하게 된 그 네팔의 수해, 그 홍수라고 그래야 되나? 정말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그 소식이었어가지고, 와, 아직도 참 이게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의 그 재난이었던 것 같아요. 참. 323호님께서 오늘은 수영하러 가려다 포기하고 집에 있었어요. 대신 얼른 찬물 샤워. 네, 오늘 몸이 수영하러 갈 정도의 컨디션이 아니신가 보네요. 이럴 때는 무리해서 운동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집에서 샤워하시고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박진경님께서 천둥 번개가 한바탕 비가 무섭게 쏟아지다가 잠시 소강상태, 광주 날씨는 그렇다고요. 삼겹살 맛있게 먹고 음접풍 안착 완료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광주는 또 이렇게 천둥 번개와 집중호우가 또 쏟아졌나 보네요. 네, 비 피해는 없으시죠? 삼겹살 맛있게 잘 드셨나 봐요. 되게 부럽다. 저 요즘에 삼겹살 먹은 게 꽤 오래전이어서 삼겹살도 땡기네요. 제가 오늘 저녁을 못 먹어서 그런지, 아유, 음식 얘기만 나오면 또 침이 고일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음식 얘기 금지. 자,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그리고 정준일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저의 관심과 애정을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두 사람이 들려주는 조금은 특별한 재즈 발라드 두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곡 모두 영화에 삽입되어서 널리 사랑받은 노래이면서 오랜 세월 재즈 스탠다드로도 꾸준히 불려주고 있는 곡들인데요. 먼저 만나볼 곡은 미국의 전설적인 소프라노 제시 노먼의 The Windmills of Your Mind입니다. 이 곡은 프랑스의 영화음악 거장 미셸 르그랑이 작곡한 노래로 1968년 스티브 맥퀸과 페이 더너웨이가 주연한 영화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의 주제가였습니다. 영화 속 사랑과 긴장감을 담아낸 이 곡은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으며 더욱 유명해졌는데요. 제시 노먼의 버전에서는 원곡의 영화적인 분위기에 깊고 풍부한 성악적 울림이 더해지면서 한층 우아하고 드라마틱한 감성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 버전에는 원작자인 르그랑이 편곡과 프로듀싱 그리고 피아노 연주까지 해줬죠. 이어서 들어볼 곡은 미국 오페라의 영부인으로 불리는 르네 플레밍의 You'll Never Know입니다. 이 곡은 1940년대부터 사랑받아온 재즈 스탠다드인데요. 르네 플레밍의 버전은 2017년 아카데미 사관왕을 거머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영화 Shape of Water죠. 사랑의 모양에 삽입돼서 주목을 받았죠. 플레밍은 이 오래된 명곡을 특유의 고혹적이고 섬세한 창법으로 풀어내며 영화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더 깊게 만들어줬는데요. 평론가들부터도 극찬을 받았었죠. 자, 그럼 세계적인 소프라노들이 재즈풍으로 부른 발라드 두 곡 함께 볼까요? 제시 노먼의 The Windmills of Your Mind, 르네 플레밍의 You'll Never Know.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소프라노들이 재즈풍으로 부른 발라드 노래들 만나봤습니다. 아, 공다영님께서 쭝디 전 부추 깻잎 파전 먹으며 듣습니다. 아, 음식 얘기 금지 듣기 전에 쓰고 있었어요. 네, 그냥 금지라는 말은 웃자고 한 얘기고 맛있게 드시면 돼요. 제목까지. 이계성님께서 어제 오늘 음접풍에는 재즈의 향기가 물씬 나네요. 재즈 카페를 간 적이 언젠지 가물가물하지만 어제 오늘 음악 들으며 과거를 추억해봅니다. 박효진님께서 쫑디 안녕하세요. 엄마가 운전 중이라서 대신 보내요. 내일 엄마랑 아빠가 처음 만난 지 27년 되는 날이래요. 축하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막내 비아입니다. 아, 어머님 아버님 참 너무 멋지시네요. 처음 만난 날을 27년째 축하하고 기념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유 참 너무 멋지시다고 두 분 축하드린다고 꼭 전해주세요. 0732님께서 쭝디님 출첵합니다. 퇴사를 결심했어요. 두 달 정도 남았는데요. 새로운 일을 하려고 나름 독서도 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일기도 쓰고 필사도 하고 있어요. 책과 필사의 위력을 알고 싶어서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요. 1년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년. 저 잘할 수 있겠죠? 네, 0732님. 걱정이 안 됩니다. 뭘 해도 잘하실 거예요. 항상 그리고 도전하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화이팅!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든. 자,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이 노래는 우리 또 0732님께 조금 힘을 줄 수 있는 노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박혜경의 꿈은 녹지 않아.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3970님이 보내주셨네요. 쩡디, 오늘 친구랑 라면 먹기 위해 5시에 일 끝내고 한강을 갔는데요. 먼저 도착한 친구가 편의점에서 라면 사서 강을 바라보며 먹을 수 있는 명당 자리를 잡아놨다는 겁니다. 제가 부랴부랴 여의나루 한강공원에 달려가 봤더니 한강에 외국인이 그렇게 많은 건 전 또 처음 알았네요. 좋은 자리가 생기자마자 앉기 위해 기다리는 외국인이 넘쳐났답니다. 친구가 그러는데 자리 잡고 있는 동안 엄청 눈치 보였대요. 특히 우리 자리에 앉기 위해 계속 기다리는 동양인 여성 두 명이 있었는데요. 제가 도착해서 라면에 물 부을 때까지 15분은 넘게 기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용기 내서 더듬더듬 영어로 어차피 4인석이니 합석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좋다며 활짝 웃는 외국인들 보니 저도 즐거웠어요. 그렇게 글로벌하게 라면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20살의 그의 여름밤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3970님의 신청곡 20살의 그해 여름밤 듣고 왔습니다. 저는 정작 한강에 가서 그 라면을 끓여서 먹어본 일이 없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한강 라면은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는 약간 필수 코스처럼 그렇게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 여행 가면 꼭 한강에 가서 한강 라면을 맛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지 아마 이 한강에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오지 않나.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우리 한강이 정말 아름답다고, 너무 예쁘다고 다들 그렇게 칭찬한대요. 그 정도로 우리는 정작

항상 옆에 두고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한강이 정말 외국인들에게는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느낌을 가진 곳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진짜 가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아름다운 한강을 계속 잘 가꾸고 보존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리고 한강라면 꼭 저도 먹어봐야겠어요. 하필이면 제가 저녁을 굶은 날 사연들이 먹는 사연이 많이 오네요. 배고플 때 라면 못 참는데 박진경님께서 한강라면 치맥 참 어렸을 때 자주 먹었는데 네, 저 아까 그 내 마음의 풍경 사연 읽을 때 여러분 약간 입에 침 고이는 느낌 못 받으셨어요? 제가 읽으면서 계속 침 삼키면서 사연 읽었는데 공다영님께서 한강라면 필수 코스래요. 그렇죠? 저도 꼭 필수 코스 꼭 경험해 볼게요. 김상은님께서 한강에서 뭘 먹어도 맛있어요. 맞아요, 상은님. 진짜 그래요. 저도 한강 라면은 못 먹어봤지만 한강에 가서 뭐 닭강 정도 먹어봤고 그 다음에 뭐 그 새우튀김도 먹어봤고 예전에 조카들하고 한강 가서 그 주말에만 열리는 그 먹거리 장터 같은 뭐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것저것 막 사먹고 그랬는데 진짜 뭘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거기 갈 때만 해도 살짝 걱정을 했어요. 아무래도 특별한 장터니까 좀 비싸지 않을까. 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싸서 오, 괜찮은데? 그러고 왔던 기억이 나요. 떡볶이도 먹었었구나. 다음에 또 가야지. 그때는 꼭 한강라면 맛봐야겠어요. 강금성님께서 취사시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건강에 최고인데 제때 식사하는 게 건강에 제일 좋은 거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박학기의 자꾸 서성이게 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1946년 미국 테네시주의 가난한 가정에 12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난 돌리 파튼은 13살에 컨트리 음악 꿈나무들이 선망하는 라디오 공개 방송에 출연하며 컨트리 신동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싱글 앨범을 냈고 대형 음반사에 스카웃됐는데요. 1973년에 발표한 졸린이 대히트를 치며 명성을 얻었고요. 이듬해 작사 작곡한 I Will Always Love You를 통해 컨트리 뮤직 협회 올해의 여성 보컬리스트 상을 받았습니다. 이 곡을 우리는 휘트니 휴스턴이 부른 보디가드의 주제곡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원곡자가 바로 돌리 파튼입니다. 그녀는 평생 3,000곡 이상을 작사 작곡했고 그의 명곡이 담긴 앨범은 전 세계에서 1억 장 이상이 판매가 됐습니다. 이렇게 음악으로 세계를 사로잡았던 돌리 파튼이 멈추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일은 자선 활동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은 물론 캐나다, 영국, 호주, 아일랜드에서 미취학 아동을 위한 문해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어린이에게 3억 권 이상의 무료 도서를 제공했고요. 2016년 산불이 테네시주에 큰 피해를 주자 산불 피해자 돕기 자선 TV 방송도 기획했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백신 연구에 써달라며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이 세상을 떠났을 때 원곡자인 자신이 다시 I Will Always Love You를 리메이크했고 그 수익금을 낙후한 흑인 거주 지역 개선 사업에 썼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준 그녀가 어제 하늘나라로 떠났는데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 돌리 파튼의 음악과 따뜻한 영향력은 우리 곁에 영원히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0: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돌리 파튼이 부른 I Will Always Love You 였습니다. 컨트리 음악의 여왕이라고 불린 돌리 파튼이 어제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미국 전역에서 조기를 개항한다고 하네요. 정말 많은 곡들이 사랑을 받았고 I Will Always Love You 이 곡을 작사 작곡하고 불렀던 원곡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사실 이 컨트리 음악이 그렇게 인기 있는 장르는 아니라서 돌리 파튼이라는 가수가 얼마나 대단한 가수인지 잘 감은 안 올 거예요. 하지만 이 컨트리 음악을 사랑하는 뭐 미주 지역에서는 어우 정말 전설적인 가수죠. 근데 그렇게 그 음악적인 성취도 너무 대단하지만 자선활동까지 그렇게 폭넓게 오랜 기간 끊임없이 이어오셨다는 그 이야기에 아 참 그 꼭 이 돌리 파튼이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가수로서 인기가 있어서만은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이 돌리 파튼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게 되는 참 존경스러운 아티스트였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성현님께서 돌아가셨군요. 9to5도 듣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아, 이 곡도 돌리 파튼의 명곡이죠. 컨트리 음악을 잘 모르는 우리도 들으면은 아, 돌리 파튼이 이 노래도 불렀구나. 뭐 이런 좋은 노래들이 유명한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양수정님께서 야근 중이라 듣방하다 인사드려요. 내일 쉬려면 목요일 야근하게 되네요. 그래도 음접풍 쫑디와 함께 좋은 노래 들으며 힘내봅니다. 자꾸 서성이게 돼. 저는 음접풍의 서성입니다. 네, 수정님. 야근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화이팅! 힘내세요. 얼마나 좋아요. 내일 쉴 수 있으니. 자, 잠시 후 음악의 발견. 남예진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어떤 음악들 준비해 오셨는지 기대됩니다. 바로 모시고 올게요. 음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발견하며 공감하다가 더 가까워집니다. 음악의 발견. 자, 오늘도 남예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잘 지내셨죠?
1: 그럼요.
0: 네. 곧 있으면 개강.
1: 맞습니다. 9월부터는 이제
0: 그쵸?
1: 학교에 가야 돼요.
0: 아유, 지금 막 준비하시느라 좀 바쁘시겠네요, 또.
1: 또 그냥 막 되게 많이 바쁜 건 아니지만 마음이 조금 바쁘네요. 이제 끝까지 좀 더 열심히 놀아야 되는데.
0: 그러니까요. 그래도 또 그 눈빛 초롱초롱한 학생들 만날 생각에 또 설레시기도 할 것 같아요.
1: 있습니다.
0: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1: 지난주에 제가 드디어 오디세이를 봤습니다. 쭝디도 보셨나요?
0: 저도 봤습니다.
1: 어떠셨어요?
0: 지금 방송 전에 저희가 잠깐 얘기했는데 둘 다 너무 재밌었어요 라고 그 IMAX관 예매를 네. 실패를 해서 네네. 그냥 일반관에서 그냥 봤거든요. 빨리 네. 보고 싶어서.
1: 네, 저도요. 네. 아예 예매할 수가 없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많다는 뜻이긴 한데 어쨌든 일반관에서 보는 것도 전혀
1: 네네.
0: 뭐 잘 모르겠어요.
1: 뭐 IMAX 가서 보면 더 네. 이거보다 더 감동이 있는 건지.
0: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발견할 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1: 합니다.
0: 재밌게 봤어요.
1: 네. 정말 뭐 음악이든 영상이든 미술이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0: 네. 오디세이 얘기 꺼내시는 거 보니까 오늘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관련된
1: 제가, 네 이거를 오디세이를 보다 보니까 제가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그 인물들 신들의 이름만 알지 사연을 잘 모르고
0: 잘 몰라요.
1: 네네, 사실을 네. 알게 돼서
0: 맞아요. 저도
1: 이런
0: 그래요.
1: 저런 거 찾아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 가요나 팝에도 이런 어떤 신화적인 상상력이 들어간 음악이 있을까 하면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네. 오늘은 음악에 스며든 신화적 상상력 이런 제목으로 관련 곡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네. 그 영화 보면서 참 저는 좋았던 게
1: 네.
0: 그 사실 그 단편적인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쵸. 많이 들었던 이야기처럼,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하나의 줄거리 이렇게 꿰지니까 네. 재밌어지더라고요.
1: 신기해요.
0: 더
1: 이렇게 그죠? 이어오구나.
0: 그게 참 좋았어요. 자 그럼 오늘 어떤 곡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1: 오늘은 첫 곡은 타미노라는 가수의 페르세포네라는 곡입니다.
0: 네.
1: 페르세포네는 곡식과 대지의 풍요를 관장하는 데메테르라는 여신의 딸이에요. 그래서 젊음, 뭐 봄, 생명력 이런 거를 뜻하는 그런 존재인데요.
0: 네.
1: 이 페르세포네 관련해서 한 일화가 있습니다. 페르세포네가 어느 날 들판에서 꽃을 따고 있었대요. 근데 이 되게 이뻤나 봐요.
0: 네.
1: 그 저승의 왕 하데스가 페르세포네의 모습을 보고 그녀를 납치해서 저승으로 데려갑니다.
0: 허허.
1: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화가 난 거죠.
0: 네.
1: 데메테르가 화가 나고 막 슬프고 그래서 땅에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인간들이 굶어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던 제우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너네 화해해라. 그래가지고 페르세포네를 빨리 돌려보내라고 하데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돌려보내려고 보니까 페르세포네가 그 저승에 있는 석류를 먹은 거예요. 하데스가 그걸 먹여서.
0: 네.
1: 근데 이 그 지하 세계의 음식을 먹으면 그 세계와 이제 연관이 생겨서 완전히 이제 인연이 끊어질 수가 없는 그런 거였어요.
0: 아하, 지상으로 네. 확 돌아올 수가 없게 네. 된 거구나.
1: 그래서 일정 기간은 지상에서 보내고 또 일정 기간은 하데스랑 지하에서 보내고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거죠.
0: 네.
1: 그래서 페르세포네가 지상으로 돌아오면 엄마가 너무 기뻐하니까 땅이 살아나서 봄이 되고요. 다시 이제 페르세포네가 하데스한테 가면 또 슬퍼져서 식물이 시드는 가을이 된다고 이렇게 계절의 순환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재밌죠.
0: 네, 재밌네요, 진짜.
1: 네. 그래서 이 제목으로 이제 타미노라는 굉장히 특이하게 이집트계 벨기에 싱어송라이터인데요.
0: 네.
1: 이 음악이 되게 좀 특이합니다. 그냥 단지 얼터너티브 락이나 뭐 모던 락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또 굉장히 이국적인 요소가 섞여 있어요. 자신의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쓰다 보니까 페르세포네 신화랑 유사해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데요.
0: 네.
1: 보면 하데스의 입장에서 쓴 가사예요. 화자가 하데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고르고 있던 그 꽃도 결국에는 그게 시드는 게 운명이었어. 이런 가사가 나오고요. 당신을 내 곁에 붙잡아두는 건 잘못된 일이지만 그래도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빛으로 가득 차 뭐 이런 가사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봄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당신 안에 나는 점점 작아지겠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내가 당신의 가을이야. I am your fall, I am your fall 이러면서 끝나더라고요. 노래가 참 좋습니다.
0: 네. 야, 이 시간 아니면 우리가 언제 이집트계 벨기에 싱어송라이터의 음악을
1: 그쵸.
0: 들어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타미노의 페르세포네
1: 네.
0: 노래 듣는 동안 음악에 대한 소감 전해주셔도 되고요. 남유진님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0: 네. 타미노의 퍼시포
1: 페르세포네. 네.
0: 페르세포네. 아니 참 신기해요. 그 북유럽 쪽의 음악은 참
1: 맞아요.
0: 들으면 굉장히 묘하게 쓸쓸하고 차갑고.
1: 그만의 어떤 색깔이 뭐라고
0: 네.
1: 말할 수 없는데
0: 아니
1: 있어.
0: 왜 보통 우리가 왜그 통기타
1: 네.
0: 연주의 노래를 하면 약간 그 가요 같은 경우는 또 특히 뭐 미국 쪽의 그런
1: 네네네.
0: 음악들 보면 굉장히 약간 따뜻한 느낌이 더 많이 들거든요.
1: 네네네.
0: 진짜 포근한 느낌이라고 그래야 될까? 통기타 연주가
1: 네네,
0: 들어가면.
1: 그쵸.
0: 근데 이상하게 북유럽 쪽은 통기타 연주를 해도 이렇게
1: 선율
0: 쓸쓸하고
1: 같고.
0: 차갑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1: 그러네요.
0: 참 묘한 그 느낌을 줬던 음악입니다. 박진경님께서 가만히 누워서 전 세계 음악을 들려주시니 힐링 지대로 하네요. 오디세이나 언제 보나. 심성현님께서 예진님 안녕하세요. 이집트 가수 노래는 처음 듣네요. 아, 엄밀히 따지면 뭐 이집트 가수라고 하기엔 좀
1: 네,
0: 그렇고
1: 뭐
0: 오히려
1: 이집트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0: 이집트 출신이지만
1: 네네네. 벨기에에서
0: 벨기에니까
1: 네.
0: 북유럽 가수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재진님께서 와우, 많은 생각이 교차되는 음악. 음악 들으며 찾아보고 있어요. 1시간 너무 짧아요. 0808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느낌이 나는 노래 좋아요. 진짜 음악 자체가 그 굉장히 음악 들으면서 공상하기 좋은.
1: 맞아요. 크게 막 다이나믹이 막 없고 계속
0: 네.
1: 쭉 흘러가기
0: 그죠?
1: 때문에.
0: 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음악의 발견. 오늘은 영화 오디세이 열풍과 함께 대중음악 속에 담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만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곡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두 번째 곡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BTS의 디오니소스라는 곡입니다.
0: 네.
1: 이 곡은 2019년 Map of the Soul Persona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디오니소스 아마 잘 알고 계시듯이 술의 신,
0: 네.
1: 포도주의 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평소에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놔버리게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뭔가 질서가 무너지는 좀 흐트러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이미지의 를 갖고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꼭 술이 아니고 축제, 뭐 황홀경, 광기 이런 상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태양의 신 아폴론이랑 이렇게 대비되기도 하더라고요.
0: 네.
1: 아폴론은 이성, 질서, 절제 뭐 이런 거라면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디오니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1: 이 디오니소스 탄생 설화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제우스가 바람둥이였잖아요.
0: 몰라요?
1: 바람둥이였대요.
0: 그래요?
1: 그래서 여느 때처럼 이제 바람을 피는데
0: 네.
1: 인간 여성인 세멜레와 바람을 피우던 중에 이제 그 와이프인 헤라한테 들킨 거예요.
0: 네.
1: 근데 이제 헤라가 그걸 알았지만 모르는 척하고 세멜레한테 가서 야, 너 제우스랑 사귄다며 제우스한테
0: 무서워.
1: 신으로의
0: 무섭다, 이거.
1: 제가 너무 연기를 잘했나요? 제우스한테 신으로서 진짜 모습을 한번 보여달라고 해봐. 그렇게 꼬드긴 거예요.
0: 네.
1: 그랬더니 이제 순진한 세멜레가 가서 제우스야, 날 사랑한다면 신으로서 모습을 좀 보여줘. 그런 거죠. 그랬더니 제우스가 이제 쫙 나타난 거예요. 이제 꺼드럭대면서. 근데 이 신의 어떤 그 찬란하고 뜨거운 모습이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멜레는 그 타서 죽고 맙니다. 그 빛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세멜레 뱃속에는 디오니소스 그 아기가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제우스가 얼른 그걸 꺼내서 자기 허벅지에 넣고 꿰맸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허벅지에서 태어납니다. 디오니소스가.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이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디오니소스가 이런 어떤 광기, 황홀경 이런 것과 더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도 보시면 계속 술 얘기가 나와요. 막술 마시자, 쭉 들이켜.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에 이제 술 얘기들이 뒤로 갈수록 어떤 예술에 대한 갈망, 창작 욕구,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좀 변해가는 그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아니 참 영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그 오늘도 예지님이 가지고 오신 이 신화 속
1: 네.
0: 신들의 이야기 이렇게 단편적인 이야기들만 들어도 너무 궁금해져요.
1: 그쵸.
0: 그 완본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1: 네,
0: 그런
1: 그렇습니다.
0: 와 완보를 제 주변에 누가 지금 읽고 있는데 봤더니 엄청 두껍더라고요. 책이 뭐 한 7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신화 책이라고 그러던데.
1: 그렇구나.
0: 야 근데 진짜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또 빠져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1: 네.
0: 자 그러면 BTS의 네. 디오니소스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0: BTS의 디오니소스.
1: 네.
0: 아, 예전에도 들어본 곡이긴 한데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면서 가사도 지금 보면서 네. 노래를 들으니까 와, 진짜 멋있다.
1: 네, 어깨춤이 막 절로 나네요.
0: 멋있네요, 진짜. 그리고 참 지금 생각해 보면 한글의 세계화에 가장 큰 공이 있는 맞습니다. 가수가 BTS인 것 같아요. 네, 네. 이 가사들, 이 노래들을 좋아하는 해외 팬들이 BTS 공연 때마다 이걸 따라 부르잖아요.
1: 그렇죠. 옹해야 이런 말을
0: 한글로 다 따라 부르고 따라 부를 때 또 그 팬들은 그냥 따라 부르지 않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죠. 공부하면서 다 이 노래를 가사를 이 외우고 네. 부르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참 정말 너무나 멋있는 BTS의 디오니소스 들었는데 0808님도 아 역시 BTS 노래 멋지고 좋아요라고 네. 보내주셨고. 유현미님께서 오디세요 저 주말에 꼭 봅니다. 책은 천천히 보고 있는데요. 전에 소개해 주신 프로젝트 헤일메리도 영화로 먼저 보고 책을 구입했는데 영화를 보니까 책은 나중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꼭 봐야겠습니다. 네. 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오늘은 대중음악 속에서 발견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곡은 또 뭔가요?
1: 네, 세 번째 곡은 자우림의 바쿠스입니다. 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원래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렇게 따로 있대요.
0: 네.
1: 따로 있었는데 로마가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던 때에 이제 두 신화에 각각 있는 신들 중에서 역할이나 성격이 비슷한 신들을 이렇게 동일시하게 됐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합쳐가지고 오늘날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0: 네.
1: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디오니소스가 있다면 그 대응되는 게 로마 신화에는 바쿠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바쿠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디오니소스가 가진 상징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 곡은 자우림이 2025년이죠. 굉장히 최근 음반입니다. 정규 12집 라이프에 수록된 곡인데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술을 마시자 권하자 막 발을 구르고 파티하고 춤추고 막 그런 약간 도취되는 느낌의 곡이에요.
0: 네.
1: 근데 이 디오니소스와 바쿠스의 이 술의 이미지가 혼자서 뭔가 집에서 적적하게 마시는 이런 술 이미지가 아니고요. 뭔가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여럿 모여서 다 같이 정신이 나가서 뭔가 막 황홀경에 빠지는 이런 술 취하는 이미지라고 해요. 뭔가 이 노래에도 들어보시면 사운드도 그렇지만 날것으로의 느낌들이 아주 가득 들어 있습니다.
0: 네.
1: 바쿠스 네. 아, 맞아. 그 김유나 씨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앨범에 이 바쿠스 말고도 아테나라는 제목의 곡이 또 있어요.
0: 네.
1: 그 우리 오디세이 볼 때 젠데이아가 아테나 여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아테나도 있고 또 2021년에 내신 음반에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그 흑인 오르페 할 때 오르페우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었던 에우리디케라는 제목의 트랙도 있더라고요.
0: 네. 자, 그러면 자우림이 부르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1: 네.
0: 바쿠스 네. 함께 들어보죠.

0: 네, 차우림의 바쿠스 듣고 왔습니다. 오, 그냥 그 축제 무대, 네. 페스티벌 이런 데에서 네네네, 부르면
1: 그런 느낌이에요.
0: 어, 모든 관객들이 다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네.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차차라차, 파파라파 이거 할 때 다 따라 부를 것 같은데. 변진아님께서 어제 아내랑 오디세이 보고 왔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너튜브로 예습을 하고 가서 흥미진진하게 보고 왔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 영화를 보신 분 중에 네. 사전 지식 없이 가서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분들은 하나같이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다. 3시간이 좀 힘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그 워낙 그 방대한 이야기를 네네네. 3시간에 이렇게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친절한 설명은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정보를 알고 가야지 아마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그래서 그냥 너튜브로 영화 보러 가기 전에 네. 너튜브로 잠깐 그 설명해 주는 영상을 하나 보고 간 것뿐이거든요. 네, 네. 그것만으로도 영화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1: 네. 이름이라도 좀 알고 가면 배역과 이름이라도 알고 가면 조금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0: 자, 혹시 앞으로 보러 가실 분들에게 네. 작은 팁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또 재밌는
1: 네, 드디어
0: 퀴즈 시간이 있는데 자 이거는 다음 곡 할 때 해야 되나? 아 지금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힌트가 이미 다 나와버려서
1: 그쵸.
0: 조금 김이 빠질 수도 있지만 또 재밌는 오답을 위해서 지금 퀴즈를 좀 내드리기로 하죠.
1: 네. 제가 낼까요?
0: 네. 먼저 네. 내주세요.
1: 오늘의 퀴즈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며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관객이 열광하며 관람해서 드디어 700만 관객을 동원한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0: 와 벌써 힌트. 700만 넘었어요?
1: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맷 데이먼 주연입니다. 와. 재밌는 오답 기대할게요.
0: 네.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인
1: 네네.
0: 외화죠?
1: 그렇죠.
0: 한국 영화 아닙니다.
1: 그렇죠.
0: 네. 700만을 돌파했구나.
1: 와,
0: 와 이 영화가 어떤 기록을 남길지 그것도 참 굉장히 기대되네요.
1: 네.
0: 과연 그 타이타닉
1: 너무 뭐
0: 그걸 넘어설 수 있을까 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자, 뭐 이 영화 정답 힌트는 뭐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워낙 지금 화제작이기도 하니까 오늘은 재밌는 오답을 한번 여러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네 번째 곡이죠?
1: 네.
0: 소개해 주시죠.
1: 이번에는 Gang of Youth라는 조금 낯선 팀의 Achilles Come Down이라는 곡입니다.
0: 네.
1: 이 아킬레우스는 오디세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말할 영화에서
0: 네.
1: 언급되긴 했었어요. 실제로 출연하지는 않았는데
0: 네.
1: 이름은 언급됐습니다. 왜?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 하면 그 또 이 저기 어머니가 바다의 여신이었어요. 테티스라고 네. 하는 여신이었는데 이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 이 자식을 불사의 존재로 만들고 싶어서 스틱스강의 아기를 이렇게 좀 담궈요. 그럼 불사의 존재가 되곤 했나 봐요. 근데
0: 네.
1: 담글 때 이제 발꿈치를 잡고 아기를 이렇게 담그다 보니까 발꿈치에만 그 물이 안 닿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유일한 약점이 발꿈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치명적인 약점을 얘기할 때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을 하곤 하죠.
0: 맞아요.
1: 근데 이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그 참전을 했을 때 두 가지 운명이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첫째는 트로이 전쟁에 계속 참여하면 젊어서 죽지만 영원한 명성을 얻을 수 있고 그냥 전쟁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명성은 잃지만 좀 오래 살 수 있다. 이 두 개 중에 어느 거 할 거냐 했더니 아킬레우스는 전쟁터로 돌아가서 명성을 얻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0: 네.
1: 죽죠. 근데 이제 원작에 보면 오디세우스가 이 죽은 자들을 만나러 가면서
0: 네.
1: 거기서 이제 아킬레우스를 만나요. 그랬더니 아킬레우스가 아 죽은 자들의 왕으로 군림하느니 차라리 살아서 가난한 사람 밑에서 일하는 편이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0: 후회했구나.
1: 그러니까 네 죽어 보니까 뭐 명성 이고 먹고 살아 있는 게 최고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0: 네. 참 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이거는 동양의 격언이죠.
1: 네, 한국의 아마 속담.
0: 이게 연결이구나 이게. 해외나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우리 조상들이 전해주던 그러게요. 그 격언이나 다 연결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1: 신기하네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다 개똥밭에 굴러.
0: 그걸 어떻게 확신하세요?
1: 이승이 아 있나요?
0: 그건 확신할 수 없어요. 아, 우리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 하지만 그러네. 이런 이야기들이 옛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거 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
1: 네,
0: 생각은
1: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0: 들기도 하죠.
1: 그래서 이 네. 갱 오브 유스 이 팀이 또 굉장히 인상적인 게 정킴이라는 한국인 멤버가 포함이 돼 있어요. 호주 밴드인데 네. 호주에서 결성된 밴드인데 이 정킴은 시카고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호주에서 이 멤버들 만나서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0: 네.
1: 이 곡을 들어보시면요, 굉장히 곡이 어둡거든요.
0: 네.
1: 중간에 이제 그 니체의 시지프시나라는 그 글이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좀 들어갑니다.
0: 네.
1: 그래서 좀 네 들어보시면 같이 우울해지실 수도 있어요. 그 참... 시지프 신화도 그 그리스 신화인데요.
0: 네네.
1: 그 신들을 속인 죄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그 바위를 아주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로 계속 죽을 때까지 밀어올리면 떨어지고 밀어올리면 떨어지고 이런 형벌을 받은 그런 인물이죠.
0: 맞아요. 우리 살짝 기억이 나요.
1: 네.
0: 그 그림과 함께 설명이 됐던
1: 네네.
0: 시지프의 신화 이야기. 자, 그러면 갱 오브 유스.
1: 네.
0: 에? 아킬레스 컴다운. 네. 함께 들어보시죠.

changé depuis et que cette histoire a vécu.

0: 네. Gang of Youth의 Achilles Come Down 들었습니다. 이 곡이 무려 7분짜리
1: 네, 엄청 깁니다.
0: 곡이네요. 분위기가 굉장히 묘하면서 되게 멋있고
1: 네. 꼭 나중에 가사 해석된 거를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0: 네. 가사를 우리 남예진님께서 준비해 주시잖아요. 항상 가사가 글씨가 큰 것도 아닌데 거의 4페이지예요. 아, 5페이지. 가사가 와 귀여워요. 정말 대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과 오답들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1: 네.
0: 좀 소개해 볼게요. 3035님께서 요즘 습하고 더운데 옷에서 더위를 식힐까 했는데 오디세이를 보면서 더위가 싹 가실까요? 네. 정답과 오답을 약간 섞은 듯한 옷에서 이 더위를 그래서 옷에서 이? 뭐 이런 느낌. 5105님께서 정답 오디세이 3시간이 정말 순삭 재밌게 봤어요. 저도 근데 예습 좀 하고 가서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금나님께서 당근 오디세이 저는 심야 12시 상영 시간대로 두 번이나 봤어요. 주변에 IMAX관이 없어서 IMAX로 보지 못한 게 큰 아쉬움이 남네요. 이 밖에도 뭐 심성현님, 박정우님, 이재진님 등등 많은 분들이 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디세이. 오늘의 정답은 오디세이였습니다. 오답들도 몇 개 좀 볼게요. 1520님께서 정답은 혹시 오디세우 튀김? 저 지금 배가 고픈가 봐요. 0732님께서 정답! 오 DJ 네 아우 기발해 기발해 아주 그냥 아우 그냥 재치가 넘쳐 아주 그냥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끝곡을 전해드리기 전에
1: 네.
0: 정답자와 기발한 오답 보내주신 분들을 한 분씩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답자 중에 한 분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오답자 먼저 할까요? 자 오답자는 8875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네. 어떤 오답 보내주셨는지 예진님이 좀 읽어주세요.
1: 네, 8875님께서 정답

0: 어디세요?
1: 어디세요? 자, 오답,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셨습니다. 8875님을 오늘의 가장 재미있는 오답자로 네. 선정하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자, 참고로 이 비슷한 답, 재미있는 오답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변진아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변진아님께서 보내주신 재미있는 오답은 어디세요였습니다. 네, 참 이것도 재밌을 뻔했지만 네. 조금 더 재치 있었던 네. 어디세요 이게 조금 더 재치 있었던 걸로 오늘 변진아님 아주 아쉽게 선물 당첨자가 되지 못하셨네요. 자, 그럼 정답자 중에서도 한 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정답자 중에는 5105님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축하합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주소와 연락처 성함 다시 한번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끝곡이 될 것 같아요.
0: 네, 마지막 곡은요.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입니다. 사실 이 곡을 이적 씨가 직접적으로 신화와의 연관성을 밝힌 뭐 인터뷰 같은 걸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요.
1: 네.
0: 저는 항상 이 가사 중에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달이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이 부분에서 항상 이카로스 신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1: 네.
0: 이카로스 신화 하면 그 새 깃털을 모아서 밀랍으로 막 녹여서 붙여가지고 하늘을 나는데 이제 아버지랑 아들이 나는데 아버지가 경고를 합니다. 너무 낮게 날면 바닷물에 이 날개가 젖고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이 이 밀랍을 녹여서 날개가 떨어져 버리니까 아주 적당히 날아야 된다.
1: 네.
0: 충고를 하는데요. 이카로스는 처음 이제 하늘을 날다 보니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신이
1: 맞아요.
0: 나서 점점 더 막 올라갑니다.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결국 태양 가까이 가면서 날개가 녹아버려서 바다로 추락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카로스는 뭔가 인간이 이 한계를 넘어서려는 욕망 혹은 젊음의 무모함, 오만, 추락 이런 이미지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예진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7시 음주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champ.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3: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오래 살아요.
2: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0: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2: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1: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2: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1: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3: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1: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 찬미.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청마 유치원 시인의 식구, 학생 시절에 많이 읊조렸던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식구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하늘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어느새 가로수의 푸른 잎들은 고운 색으로 물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때를 알고 비워내는 마음. 어쩌면 그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아름다운 순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내려놓아야 할 욕심과 걱정을 조금씩 비워낼 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채워질 수 있겠죠.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은 오늘 뭘 주님께 맡겨드리고 싶을까요? 더위 함께 날려보내면서 오솔길 함께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라우다떼의 노래 이젠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예, 비워낸다는 거는 아마도 우리가 살면서 계속되는 연습이자 또 주님께서 채우실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막상 비워내려고 하면 뭘 비워내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도 많죠. 근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자꾸 떠올리면서 후회하는 마음, 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받은 서운함을 오래도록 품고 있는 마음, 또 내 뜻대로 되어야겠다고 꼭 움켜쥐고 있는 마음도 있겠죠.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조금씩 떠내보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유, 어떤가요? 머리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붙잡고 있으니 문제겠죠. 여러분들은 조금 전 말씀드린 이 목록 중에서 나는 이 점이 정말 내 얘기 같아 하고 생각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내 마음을 잡고 있어요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사연이 올라와 있네요. 2037님, 아직도 여름이 지치지 않았는지 지치지 않았나 봐요. 정말 바람 한 점 없이 더위를 계속 내뿜고 있네요. 뜨거운 햇살을 피해 다니면서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요. 오늘도 이 그늘처럼 우리 안식처 같은 곳으로 쏙 들어왔어요. 아유, 2037님 너무 말씀도 재밌고 이쁘게 하셨어요. 우리 안식처 오솔길, 기도의 오솔길에는 안식처가 되죠. 뭐 힘든 사람, 또 기쁜 사람, 뭐 때로는 울고 싶은 사람 마구마구 다 들어오세요. 다 오세요. 네, 그러면서 함께 쉬어가는 거죠. 네, 아직도 더위가 물러가려면 멀었나 봐요. 아, 이제 곧 9월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른 때 같으면 그래도 서늘들 바람이 제법 아침 저녁으로 많이 불어오고 아, 살만하네 할 텐데 열대야 같은 그런 밤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찬물 마시지 말고 예,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 좀 자제하셔야 감기도 안 걸립니다. 네. 9691님, 4월에 아버지 기도 부탁드렸던 스테파노입니다. 2주 후 야고보 아버지께서 지난 8월 23일 11시 29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이고, 가셨군요. 기도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하셨네요. 이주 야고보 아버님, 아유, 지금쯤 주님의 품 안에서 아마도 평안히 쉬고 계시지 싶습니다. 이제 아프지도 않는 그런 하늘나라, 우리가 꿈꾸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먼저 가셨으니까 남겨진 가족들 마음은 또 그래도 슬프시죠? 며칠 안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좀 마음이 그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 이 주 야고보 아버님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빌어드리겠습니다. 계혜정 스텔라님, 스님 몸은 어떠세요? 감기 걸리셨다고 하셔서 걱정했답니다. 예, 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감기라는 게 금방 뚝 하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질질질 끌면서 아, 머리가 아팠던 건 낫고 뭐 아니면 콧물, 뭐 그다음 기침,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끝
끝자락이 조금씩이나 조금씩 남아있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끝까지 뭐 같이 가는 거죠. 뭐 목소리가 저도 지금 상당히 뭐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답답한 목소리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예, 홀로 남은 곰님, 네, 수녀님, 감기 기운 남아있음, 기침 나올 수 있으니, 물 자주 드세요. 어여, 케유 하셔요. 하셨어요. 예, 물단지 옆에 놓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물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나마, 그래도 빨리 나은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별님, 아유 이쁜 이름님, 네 수녀님 감기 걸리셨군요. 아프지 마세요 하셨어요. 아 이게요, 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머리도 지끈지끈. 저는 목으로 왔어요. 그래서 목이 막 정말 침도 삼키기 어렵게 힘들게 그러더니만 뭐 인간은 참 다 이렇게. 뭐라 할까요? 치유의 능력이 있나 봅니다. 몸이 스스로 뭐 약도 좀 먹었습니다만 그냥 며칠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 몸이 참 신비하구나 하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드렸어요. 예,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마마퀸 밴드가 부릅니다. 그분께서 원하는 사랑.

네, 마마 퀸 밴드가 부른 그분께서 원하는 사랑 듣고 왔습니다. 예, 황베드로님께서 네 오셨어요. 수녀님, 오늘 비움이라는 개념을 실천하는 게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생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어렵게 생각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걸 뭔가를 내려놔야지 하면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냥 살면서 내가 일상 안에서 만나는 힘든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웃기 싫은데 웃어주는 거.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지나갈 때 그래도 인사해 주는 거. 또 한 가족 중에서도 내가 말 대꾸하면서 싸우고 싶을 때 조금 참고 한 박자 늦게 대답하면서 그냥 좋게 얘기해 주는 거. 뭐 상황은 여러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조금씩 조금씩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드는 비움이 아닐까? 대단한 큰 거를 생각하다 보면 저도 아유 못하겠더라고요. 아유 내가 그걸 할 수 있어? 못해.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데요. 그래도 아주 조그만 거 식당에서 먼저 막 빨리 가서 뜨고 싶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몇 발짝 뒤에서 천천히 기다리면서 그냥 남들이 다른 수녀님이 먼저 떠가고 조금 남은 거 있으면 그냥 그걸 내가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 요즘은 참 내 거 챙기다 보면 왜 그게 내 욕심으로 되고 사실은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씁쓸함이 남잖아요. 바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김미란 멜라니아님, 뉴스를 들어보니 네팔 큰일 났네요.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그 대운가요? 그 수력발전소 건설하는 현장 계시던 9명 분도 지금 실종됐다고 그러고 수백 명이 지금 실종된 상태인데요. 앞으로 아마 더 어마어마한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와 이거 빙하가 녹아내려가지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빙하의 어마어마한 빙산 같은 것들이 그냥 낙하해가지고 이게 녹으면서 급물살을 타고 뭐 V자형의 계곡을 타고서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걸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뭐 피하고 어쩌고 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 뭐 너무 엄청나요. 야 이게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하나 둘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구를 잘못 살게 하는 우리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네. 경산 해피맘님도 비슷한 이야기 하셨어요. 수녀님, 네팔의 빙하 홍수 사고가 눈물 자국 유유. 예, 지구가 몸살을 하네요. 찬물 많이 마셔서 배도 아프네요. 아유, 이 몸도 내 몸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너무 덥다고 찬물 벌컥벌컥 마시면 결국에 가서는 감기가 걸리든지 아니면 배앓이를 하시든지 또 폐에도 영영 안 좋으시다고 해요. 너무 찬물 많이 마시면 이 기관지에도 크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예, 우리 모두 다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오늘도 더운 날씨 속 최선을 다하며 걸어갑니다. 수녀님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돌아와서 다행이긴 해요. 그러게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네팔서 발행한 홍수의 사고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아유, 말이 실종자지요. 뭐 사실 다 돌아가신 분들이라고 봐도 되겠죠. 얼마나 순식간에 수백 명 되시는 분들이 정말 찾지도 못하고 지금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정말 주님께서 이분들 정말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미현 이레네님, 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업무 때문에 숨 죽이면서 듣기만 했는데 모처럼 시간이 돼서 오늘 편히 오솔길 산책합니다. 막바지 더위에 오솔길 가족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업무 때문에 몰래 숨죽이면서 라디오 듣는 것도 이게 참 묘미인데 아 오늘은 모처럼 또 시간이 허락이 돼서 편하게 오솔길 산책 함께 하는군요. 아유 너무나 예쁜 마음이에요. 고맙고요. 막바지 더위 정말 물러가지 않는데요. 이제 9월쯤 되면 뭐 자기가 뭐 아무리 고집부리고 뭐 안 나간다 해도 더위가 가셔지겠죠. 네, 건강들 정말 조심하기 바랍니다. 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전 내일도 아침 근무라서 후다닥 저녁 먹고 자야 해서 조용히 하지만 함께 오솔길과 함께 뚜벅뚜벅 걷겠습니다. 예, 수녀님의 목소리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이죠. 예, 후다닥 저녁 먹고 이제 또 간호 일을 하셔야죠. 늘 고맙습니다. 아픈 분들 위해서 네, 늘 애써주셔서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최다니엘 형제님께서 신청해 주신 기도사연 만나봅니다.

수녀님 그리고 기도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찬미예수님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준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요즘 저는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묵주기도를 매일 바치고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잘 버틸 수 있게, 그리고 희망이 피어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도 바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던 제가 몇 달 동안 기도를 매일 바치고 있고 매일 미사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매일 함께 기도를 바치고 있는 우리 기도 공동체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희망이 피어나는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준 다니엘 형제님. 네. 아우, 목소리도 참 또박또박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희망이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인데요. 예. 그래도 뭐 요즘 경제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많이 힘드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왜 그런지 마음도 어두워지고 막 그러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보이시죠, 그래도? 느껴지실 거예요. 네. 네,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고 계신다니 네, 그 마음이 참 귀하게 느껴지고요. 성모님께서 꼭 도와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 말씀도 잘 읽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매일 기도도 하고 매일 미사 말씀도 읽고 계신다는 게 와, 이거야말로 하느님의 축복을 부르는 정말 소중한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주님을 딱 붙잡으셨잖아요. 예. 어쩌면 이제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미 형제님의 마음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 기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느끼고 계시나요? 네, 꼭 그렇게 되시리라고 저는 믿어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상황이 뭐 달라지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어떤 길을 마련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멀리까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맡기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과 함께 형제님의 마음의 아픔, 또 바람, 그리고 기도 공동체까지 위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희망이신 주님, 경제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최 다니엘 형제님을 따뜻하게 품어주소서. 막막한 현실 앞에서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견딜 힘과 내일을 바라볼 용기를 주소서. 필요한 도움과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며 주님을 찾고 있는 형제님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주님께서 그리고 성모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소서. 형제님의 삶에 다시 희망이 피어나 평화로운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함께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아멘. 네, 다니엘 형제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황인숙 노래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 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를 주님은 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은총까지 베풀어 주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저 이거 꼭 필요해요. 때를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야, 하하대사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이고, 뭐하다 지내시다 이렇게 이제 오셨을까? 예, 천주님, 최다니엘 형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여름 휴가에 출장에 8월 중순은 더운 만큼 바쁘게 지냈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그래도 휴가 중에는 급식 봉사도 하고 헌혈도 41번째 하고 휴양 중인 예전 신부님도 뵙고 좋은 이야기도 듣곤 했습니다. 와, 많은 걸 하셨네요. 휴가 중에. 와, 별걸 다 하셨네요. 정말 휴가 중에 급식 봉사.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꾹꾹 참았던 거 다 하셨네요. 헌혈도. 아이고, 세상에 41번째. 아유, 건강하시다는 표시예요. 그죠? 오늘도 건강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나요? 퇴짜 맞아요? 퇴짜. 우리 수염들도 몇 번 갔다가 아니 뭐가 부족해서 안 된대. 나는 안 된대. 약을 먹어서 안 된대 뭐. 근데 예, 하하대사님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헌혈 하실 수 있어서 건강하신 거니 축하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또 자주 놀러 오세요. 네. 8783님 그리고 계정 스텔라님 그리고 또 7855님 2037님 네, 깊은 기도를 청하신 다니엘 형제님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예, 응원하고 기도한다는 말이 정말 마음에 들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시련의 시간을 겪기도 하고요. 뭐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또 느끼기도 하고요. 병고로 또 지치기도 하고요. 수많은 것에 정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님이 주시도록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 생각하면 다시 힘낼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별빛 사랑 안젤라님 아, 너무 재밌게 쓰셨네. 네. 암만요. 기도하지요. 누가 그랬죠? 기도도 포인트가 쌓여야 된다고. 포인트가 쌓여야 한다고. 아, 너무 재밌네요. 뭐 살 때 포인트가 쌓이는 것만 아니라 기도도. 네. 아, 이거 안 잊어버려질 것 같아요. 예.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포인트 쌓는 네, 기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무엘 형제님, 아, 다니엘 형제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기도에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사랑의 하느님, 계절이 때를 따라 변하고 푸르렀던 잎들이 물들어가듯 저희의 삶에도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내려놓아야 할 때에도 지나간 것을 붙잡고 기다려야 할 때에도 조급해하며 모든 것을 저희 뜻대로 이루려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꼭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미련, 사람에게 받은 서운함과 상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하나씩 내려놓게 하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정한 시간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련하시는 길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주님, 무엇인가를 잃는 것이 두려워 자꾸만 움켜쥐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비워내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우실 자리를 마련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내려놓은 걱정의 자리에 평화를 채워주시고, 내려놓은 두려움의 자리에 믿음을 채워주시며, 욕심을 내려놓은 자리에 감사하는 마음을 채워주소서. 때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주님의 때와 섭리를 믿으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아멘.

네, 나정신 최은영이 부른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남겨진 사연인데요. 9155님 그리고 유채칠리아님, 티나님, 네, 사랑해 주님, 다니엘 형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의 시련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셨어요. 축복의 통로. 아, 멋있는 단어예요. 예, 주님이 마련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누가 해줘도, 그건 뭐 인간의 길이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통로로 우리가 가려고 자꾸 방향을 바꾸면 그분께서 나 몰라라 하시지 않으시죠? 예,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기영님, 무덥지만 간간이 바람 부는 오후입니다. 아들 바오로와 네, 누나 집와 있는데 아들이 기도의 오솔길 출석하라고 재촉을 하네요. 아이고,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기도의 오솔길 안 잊어버리고 아빠가 혹시나 라디오 안 들을까 봐막 빨리 들으라고. 아유, 너무 귀엽고 너무 이쁩니다. 네, 그 마음이 참 천사의 마음 같아요. 예,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하늘이는 아, 여름 이제 다 가서 어떤 어쩌나 방학, 방학인가? 방학이 없나?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8월 마무리 잘하기를 바랄게요. 건강하시기 바라요.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탄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복잡할 때는 정작 중요한 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가득하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작은 평안이 보이지 않고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었던 고마운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비움은 무언가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던 것을 다시 바라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을 조금 내려놓았더니 오늘 하루가 보이고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았더니 지금의 내가 보이고 서운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더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내 뜻을 내려놓았더니 그동안 미처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손길이 보이는 건 주님 당신이 마련하신 선물이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중에도 생각하지도 못한 기쁨 한 조각 아니면 감사의 마음이 스며든 순간이 많았겠죠. 아마도 조금씩 나를 내려놓았던 그 빈틈 사이로 주님은 바라는 것보다 훨씬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녀 모니카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몇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의 오늘 하루 어떠십니까?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녀 모니카 기념일입니다. 모니카 성녀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어머니로 유명하시죠. 그리고 이분은 모든 어머니의 본보기라고 불리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아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과 매우 연관되어 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처음에는 방탕한 생활을 했던 못난 아들로 유명하잖아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온갖 쾌락을 누리며 살기도 했었고, 그러한 아들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었던 모니카 성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결국 성녀의 노력 덕분에 아들은 회개하여 다시 세례를 받게 되었고, 가톨릭 교회에서 정말 유명한 학자와 성인으로서 남게 됐었습니다.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난폭했던 남편과 까다로웠던 시어머니까지 이 둘을 모두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었던 모니카 성녀의 노력이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오늘 미사내 봉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는 이를 위로하시는 하느님, 아우구스티노의 회심을 위하여 애태우며 눈물을 흘린 복된 모니카를 자비로이 굽어보셨으니 이 어머니와 아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가 죄를 뉘우쳐 용서의 은총을 받게 하소서. 성녀 모니카는 아내요, 며느리요, 어머니로서 겪게 되는 많은 고통과 시련을 눈물의 기도로서 주님께 의지하며 인내했습니다. 하느님의 착하고 성실한 종으로 살았던 그녀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하느님의 착하고 성실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녀 모니카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강동협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돈을 모으려면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돈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 수 있는지,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같은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과 습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리를 따라가면 악취가 나는 곳에 닿게 되고, 꿀벌을 따라가면 결국 꽃을 만나게 된다. 물론 누구와 어울린다고 해서 내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듣고 보고 나누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으니까요. 요즘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면서 내가 닮고 싶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 곁에서 좋은 자극을 주고받다 보면 어느새 나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걸어가고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시는 편인가요? 저는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렸을 때는 저는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는 질문이 저한테 가장 좀 어려웠던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반이 바뀔 때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좀 바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계속 저한테는 사실 그런 질문이 저한테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누가 나랑 가장 친한 걸까? 그 친하다는 개념이 뭘까?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고 그러면서 아, 나도 조금 더 내가 편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과 있을 때 내가 더 평온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게 뭔가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만날 때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지, 옛날 속담도 있지 않아요?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냐는 게 나를 변화시키는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면 처음엔 관심 없던 분야에도 어느새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는 걸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받는 영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곁에 둔다는 건 그 사람을 닮아가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좋은 사람을 옆에 두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늘 곁에 두고 있다 생각하다 보면 점차 주님을 닮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8월 27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고민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된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성시경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31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어릴 때는 하루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나이 먹는다는 게 참 두렵게 느껴집니다. 결혼은 시기를 놓치고 나니 이제와 마땅한 짝을 찾는 것도 애매한 일이 되어버렸고 제대로 된 노후 준비도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된다고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도 급급한 게 저의 현실이라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하면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100세 시대라는 말도 저에게는 전혀 달갑게 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에게는 축복 같은 그 말이 저에게는 오히려 부담과 불안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나이 먹어가는 것을 유독 힘들어해서 그런지 어르신들을 뵈면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생각부터 앞섭니다. 저만 이렇게 나이 들미 두려운 걸까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조금은 더 올바르고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노후 때문에 나이 들미 두렵게 느껴져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나이 든다는 것이 항상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되게 좀 두렵다고 느끼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우리가 분명히 더 오래 살게 되었지만 몸은 조금씩 예전 같지 않고 그만큼 또 더 오래 일을 해야 되는 때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포기해야 하는 일도 조금씩 생겨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시간이 흐르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렇죠? 조금 더 부주임과 보좌의 역할이 다르고 또 주임 신부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또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 시간을 보면서 저희 어떤 신체적인 몸을 보면서 막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은 가능성을 늘려주기보다 남아있는 가능성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회복이 느려지는 건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확실히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 사회에서 나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주름이 늘고 나이를 먹는 모습보다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연자님의 두려움을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긴 문제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네요. 나이 든다는 것에는 우리가 실제로 감당해야 할 상실이 있고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걱정도 그냥 우리가 마음가짐만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100세 시대라는 말도 그렇게 해서 모두에게 축복처럼 들릴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오래 산다는 것이 더 오래 일하고 더 오래 준비하고 더 긴 시간 동안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으로 다가오기도 하니까요. 사연을 읽으면서 프랭크 커닝햄의 나이 들매 품격이라는 책이 떠올랐는데요. 이 책은 노년을 몸이 약해지고 사회에서 물러나는 시간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하루가 저물 무렵 저녁 기도를 바치듯이 지나온 삶을 천천히 돌아보고 그 안에서 내적인 의미를 발견하며 마음의 평화와 영성을 깊게 하는 시간으로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나이 들매 품격이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고 두려움도 없이 늙는 것을 뜻하지는 않아요. 어쩌면 나이 들매 품격은 몸이 쇠약해지고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게 되더라도 나의 삶이 지닌 의미까지 잃어버리지는 않는 데서 생기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을 볼때 때로는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어쩌면 그분들의 현재 모습 안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은 젊음을 잃어버린 사람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을 살아내면서 수많은 관계와 기억을 품고 자신만의 지혜와 신앙을 쌓아온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아프시고 느리시고 마음대로 어디 가실 수도 없는데 가끔 그런 노인분들을 보면은 뭔가 마음속에 또 어떤 하느님의 모습을 또한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의 미션은 내가 나이 들어 닮고 싶은 어른 한 사람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엄청 유명한 사람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또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들미 두려울 때 불쌍한 노년의 모습만 떠올리기보다 내가 걸어가고 싶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이 들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제임스 블런트의 1973.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5642님, 아까 낮잠 자다 고양이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얘가 제 얼굴 위에 팔을 올리고 자는 걸 보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결국 힘들게 겨우 탈출했어요. 고양이는 꼭 오라고 하면 안 오고 안 와도 될 때 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강아지와 고양이를 항상 비교하게 되죠. 강아지는 정말 모든 게 좋아라고 하면서 주인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고양이는 우리를 스스로 집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고양이는 정말 우리가 더 많이 매력을 느끼는, 되게 자기 맘대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그렇게 고양이 모습이 좋으니까 또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겠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또 즐겁게 또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8065님, 집에 들어오니 냉장고에 엄마 두고 가신 반찬 몇 가지가 있었어요. 타지에서 일하는 딸 반찬에서 가져다주는 엄마 생각나서 잠시 서글퍼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소박한 한 끼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혼자 먹는 밥인데도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가끔은 큰일 없어도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제일 소중하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일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빠질 때 그것만큼 공허한 게 없더라고요. 허전하고 또 무언가 정말로 내 삶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상을 문득 정말 감사하다고 느낄 때 우리 삶에 대해서 그래도 참 좋은 삶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있어서 또 그런 소중한 순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또 기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9076님, 퇴근길에 우연히 중학교 때 친했던 동창을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서로 서먹했는데도 금세 옛날 생각에 한참 이야기를 나눴네요. 간만에 추억 소환된 날이라 그런지 집에 돌아와서도 참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바뀐 연락처도 교환하고 참 좋았습니다. 이럴 때 듣기 좋은 추억을 살짝 건드리는 곡 부탁드려요. 네, 치즈의 How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해라는 한국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따가 이 곡 들려드릴게요. 네, 우리가 갑자기 또 우연히 마주친 우리의 과거의 순간들 그것들을 바라보면 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연속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의 과거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대해서 좋은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친구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을 가지면서 또 오늘 하루 또 즐겁게 보내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치즈의 어떻게 생각해?

미처 전하지 못했던, 보이지 못했던 속마음을 고백하세요. 내 마음의 보석 상자. 코너명을 듣고 어떤 보석을 해야 하나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보석이 아니고요. 그동안 숨겨왔던 보이지 못한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소개는 익명으로 해드리니까요. 노래 듣는 동안 혼자 끙끙 앓아왔던 속마음도 좋고요. 쉽게 말하지 못했던 그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빵톡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세라 본의 미스티 듣고 올게요.

보이지 못했던 속마음 담아두지 말고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세요. 내 마음의 보석 상자. 어렸을 적 남들이 다 다니던 피아노 학원을 못 다녔던 저는 악기 하나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하고 나면 뭐가 됐든 꼭 악기 연주를 배워야지 했는데요.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악기 레슨은 꿈도 못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하는 일도 조금씩 자리 잡히고 나니 다시금 못다 이룬 꿈이 스멀스멀 올라왔고 그렇게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선생님은 저보다 7살 어린 분이었는데요. 취미로 배우는 많은 성인들이 그렇듯 일에 치여 연습을 많이 못하고 가도 그저 잘하고 있다 응원을 해주시니 다정한 모습에 반해 조금씩 짬을 내서 더 열심히 연습을 했고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만나는 게 전부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제가 레슨 시간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를 수많은 학생들 중 하나로 생각하시겠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자꾸만 마음이 커져가고

않네요.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짝사랑 아닌 짝사랑 중인데요. 고백까지 하자니 그럴 용기도 없고 이 즐거운 시간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오늘도 기타 연습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 굉장히 내가 정말 그리던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게 호감이고 때로는 그냥 존경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가끔은 그게 잘 뭔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가? 사랑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고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좋아한다는 것을 알리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실히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말로 관계로 맺는 게 고백이라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고백이라기보다 정말로 나는 선생님과 어떤 관계인가 아니면 그냥 정말로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인가 그런 거를 조금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신부로 살면서도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관계의 측면에서 나라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어떤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책이 그런 것이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분명히 그런 지금 나를 콩닥콩닥하게 하는 그런 마음 너무나 소중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일상이 너무나 망가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너무나 소중하게 간직하면서도 혹시 뭐 어떻게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냥 지금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정말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면 그때 필요한 게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예전에 어렸을 때 꿈꾸던 악기를 잘 배우시고 있으시니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세상이 좀 더 행복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속에서 조금은 더 마음이 가벼워지셨기를 바라면서 네, 내 마음의 보석상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검색창에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비밀글로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없이 털어놓고 싶은 마음속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마마무의 피아노맨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32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서울에 살다가 작은 소도시로 이사 왔습니다. 동네가 좁아서 그런지 소문이 유독 빠르고 정말 한 집 걸러 다 아는 사이처럼 느껴집니다. 동네가 워낙 좁다 보니 무슨 말을 해도 금세 퍼지고 지인의 SNS에 제가 아는 사람의 사진이 올라오는 일도 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을 만나도 웬만하면 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듣기만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왜 너는 네 이야기를 안 하느냐 핀잔을 자주 듣게 됩니다. 딱히 숨길 게 있어서라기보다 이 좁은 동네에서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말을 아끼게 되는 건데 말이죠. 이러다 저 혼자 고립되는 건 아닐까 싶으면서도 뭔가 사생활도 없이 비밀도 없이 지내게 될 거라 생각하면 차라리 남들과 모르고 지내는 편이 낫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서울에 살 때는 누가 제 일상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그 익명성이 좋았는데 요즘은 그때가 너무 그렇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동네가 좁다 보니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사람들과 어디까지 관계를 맺고 지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 성당을 경험하다 보면 성당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데요. 동네가 오래되었고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이 많거나 특히 친척들이 한 동네에 함께 사는 곳에서는 때로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친척이나 학교, 오랜 이웃으로 이어진 더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전한 이야기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까지 뒤에서 흘러가기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논문을 읽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관계의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진 적이 있는데요. 가족이나 오랜 지인들이 단단하게 이어진 관계, 어떤 우리가 옛날 마을처럼 정말로 단단하게 이어진 관계를 결속형 연결이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조금 느슨하게 이어진 관계를 반대로 교량형 연결이라고 표현해요. 결속형 연결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고 공동체를 지켜주는 힘이 크지만 개인의 이야기가 공동체의 이야기처럼 흘러갈 수 있다는 피곤함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지낼 때에는 나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자유로울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살아오던 그 관계의 거리가 갑자기 너무 가까워진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다면 말을 아끼는 예민함이라기보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을 좀 말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모두 한꺼번에 불신하고 있으면 그 불안이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가끔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내가 친구가 될 수 있고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또 맘처럼 또 생기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들과 가까워진다는 것이 나의 사생활을 모두 알려준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또한 같은 만큼 나를 보여줄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는 사람인지 우리가

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코엘렛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네, 우리의 생활 반경이 바뀌면서 참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마음 안에서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실 수도 있는데 또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내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또 친구를 만나실 수 있기를 또한 기원하겠습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양동근의 골목길 듣고 올게요.

What the deal?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원더걸스의 Two Different Tears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전통 명절 중 하나인 백중입니다. 이 백중은 온갖 과일과 채소, 또 100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놓는다는 뜻인데요. 음력 7월 15일인 백중은 고된 여름 농사를 마무리하고 휴식을 가지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얻은 결실을 마음껏 누리는 달콤한 명절이었던 거죠. 무더운 여름날이 지나가고 어떤 결실을 얻으셨나요? 오늘은 그동안의 노고를 스스로 치하하면서 여유로운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어요. 첫 곡, 박명선이 불렀죠.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전통 명절이었네요. 백중이라는 명절인데, 휴식을 가지는 시기니까. 그래요. 이렇게 가을이 올듯안올듯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날씨에게, 나 지금 휴식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휴식이 되는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전해드리는 꽃들에게 희망을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함께 보내실 수 있어요.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샵 1053, 유료 100원 문자 메시지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강은바오로의 주께서 나를 듣고요. 이어서 최선미가 부릅니다. 주만 바라보아라.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한 칼국수집. 상권 침체로 찾아오는 손님이 줄면서 한동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가게를 알리기 위해서 체험단을 신청했고 한 손님이 올린 SNS 글이 화제가 되면서 최근에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손님이 없어 텅 빈 식당 안에서 성심성의껏 응대하는 사장 내외의 모습과 또 정갈한 음식에 감동한 손님이 이곳의 음식과 사연을 소개한 거예요. 그 마음이 SNS를 통해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졌는데요. 한산했던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이면서 이제는 조기 마감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노년의 사장 내외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루에 할 수 있는 만큼만 음식을 판매하겠다고 안내하면서 같은 상가에 있는 식당들도 맛있으니까 찾아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는데요. 처음 SNS에 글을 올린 고객은 자기가 잘한 것이 아니라 사장님 내외가 맨땅에서 노를 젓고 있었는데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물이 되어준 거라면서 자신의 공을 모두에게 돌렸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이들에게 꼭 맞는 행운이 찾아온 것 같아서 마음 한편이 뭉클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0: 러시아.
1: 맛집 탐방 명품 가방 누가 보면 재벌이세. 성경 말씀 찬양 기도 시장 나눔 대신하세. 언제까지 모두 사람 예수님과 친구 되어 온라인 오 오프라인에서도 주님.

네, 그대에게 평화를 목요일 코너죠. 코트랙의 희망을 이어서 17이 나의 주님의 SNS 신나게 듣고 왔습니다. 되게 따뜻한 사연이었는데 갑자기 신나는 분위기로 반전된 것 같죠. 네, 묵묵히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어떤 사회가 말하는 성공이 꼭 아니어도 행복해지는 이런 이야기는 항상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의 도움이 없다면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겠죠. 어여쁜 세실리아 님이 하늘바라기에 고백 신청합니다. 새벽잇을 머금은 벼이삭의 어쩜 이리 예쁜지요. 더 더워지기 전에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면서 듣습니다. 아침부터 또 산책하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제가 최근에 한의원을 다녀왔는데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는 게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언제 더워질지 모르니까 시원할 때 틈을 타서 산책하고 오신다고 하니 신청곡 안 들려드릴 수 없겠죠.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1289님은 사실 어제 행복을 여는 아침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곡은 우리 프로그램에 더 어울리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오늘 들려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항암 시작하셔서 많이 힘들다고 하셔서요. 네, 힘내시라고 응원 보내드리면서 그리고 또 우리 그대평화 기도군단이 있잖아요.

지금 생각나시면 1289님 위해서 화살기도 한 번씩 받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청곡으로 두곡 들려드려요. 하늘바라기 고백 듣고요. 이어서 인천교구의 사제단이죠. 사제중창단 위로의 나를 통해서까지 띄워드립니다.

신청곡으로 두 곡 이어드렸죠. 하늘바라기 고백 그리고 사제중창단 위로의 나를 통해서였습니다. 네, 오늘 성인 중에는 성녀 모니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결혼한 후에 남편을 개종시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탕하게 살았던 아들 아우구스티노의 회개를 바라면서 인내의 시간을 보낸 분입니다. 결국 마니교회에 깊이 빠져있던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자신의 삶을 뉘우친 다음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남긴 업적을 생각하면 모니카 성녀의 삶이 더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모범을 보인 모니카 성녀, 어머니와 아내, 또 가톨릭 여성단체의 수호성인이기도 하죠. 이 밖에 오늘 축일인 분들 성녀 마르가리타, 성 후고 등 23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5687님이 우리 본당 성모의 물품 판매를 위해 열심히 하시는 김재순 모니카 자매님 위해서 축하 나누고 싶습니다. 영과 육의 건강을 기도하며 늘 주님 자비 청해요 하셨어요. 김재순 모니카 자매님도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날짜를 맞춰서 또 축일 축하 사연을 보내셨겠어요. 이렇게 사연을 표현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기억나시는 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하시면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하셨어요. 저희가 생활성가를 주로 들려드리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또 축일 맞으신 분의 축하곡이니까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요. 이어서 김시연 스틸 이어드릴게요.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어서 김시원의 스틸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복음은 주님이 오실 때를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있으라는 가르침을 전하죠. 언젠가 때가 찾아오면 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언제라도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분명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도 놓치지 않겠죠.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가르침 한 번 더 새겨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김혜원이 부르는 나 언제나 노래하리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0: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0: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학자 기념일.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번동본당 부주임 박유민 세례자 요한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8월 28일 금요일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주님이 그를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회중 가운데에서 그의 입을 열어주시고 영광의 옷을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일찍이 복된 아우구스티노 주교에게 부어주신 그 정신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새롭게 일깨우시어 저희도 그 정신을 따라 참된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을 그리워하고 영원한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울의 고린토 1서 1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 바울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수어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버리리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농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1: 할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2: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2: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늘 나라를 신랑을 맞아들이는 열 처녀에 비유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 속에서 열 처녀가 전부 신랑을 맞아들이게 된 것은 아닙니다. 등과 함께 기름도 넉넉히 그릇에 준비하고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 다섯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반면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 다섯은 혼인잔치에 들기는커녕 문전박대 당하죠. 문을 열어달라는 어리석은 처녀들의 절규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신랑의 차가운 대답만 돌아옵니다. 혼인잔치는 분명 성대한 경사입니다. 우리 일생 일대의 중요한 순간이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그 중요한 순간을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다가는 오늘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큰 낭패를 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할 그 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날과 시간을 미리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 제때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우리가 영원한 신랑이 언제 찾아올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는지는 오직 하느님만 아신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어린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하느님께 열심히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그 재림날이 언제인지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참으로 순수한 아이의 생각입니다. 그 아이가 보기에는 우리가 평소에 성실히 기도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재림을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느님과 기도로 평소에 사랑의 끈을 유지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연인도 서로 만나고 대화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듯이 우리도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그리며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는 젊었을 때 진리를 애타게 탐구하다가 마침내 진리이신 하느님을 찾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한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기념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오늘 열 처녀의 비유를 풀이하시길 어둠을 밝히는 등은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그리고 등을 채우는 기름은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에 의하면 우리는 기도로 우리 마음속 등을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그 기름은 우리의 사랑 실천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준비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실천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마음의 등이 하느님 앞에서 밝게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더불어 하느님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의 등은 넉넉한 기름과 사랑의 불로 밝게 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 꾸준한 기도와 사랑 실천으로 우리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깨어 준비합시다. 그러면 훗날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마음의 등과 사랑의 기름을 끝까지 지켜낸 우리 모두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오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그리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처럼 마음의 등을 깨끗이 하고 사랑의 기름을 넉넉히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등불을 밝힐 것을 다짐하며 내 주변을 사랑으로 비추는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으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안에서
1: 주님, 저희가 구원의 제사를 거행하며 주님의 자비를 청하오니 이 자비의 성사가 저희에게 일치의 표지가 되고 사랑의 끈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추기를 지내는 기쁨을 교회에 주시어 교회가 그 거룩한 생활을 본받아 튼튼하여지고 그 설교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기도로 보호를 받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0: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아멘.
1: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품부대로 삼가리오니.

0: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 스승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0: 이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0: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0: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에게 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느냐고 물은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인은요, 성경은 수도자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하다고 답하셨는데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성경 말씀이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죠. 그렇게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인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주는 위로가 더는 힘이 되지 않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첫 곡으로 열일곱이다의 성경 읽으세요 띄워드렸습니다. 잠이 확 깨는 곡이죠. 그러니까요. 성경 읽으라고 이렇게 3분 15초 동안 열일곱이다가 외치고 있잖아요. 네, 성경 읽는 거 수도자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더 치열하게 살아가니까 성경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또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노래 두 곡 듣고 코너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 분위기 조금 이어가서요. 신나게 가보겠습니다. 루미의 헤이 지지 듣고요. 탤런트 밴드 It's Your Day.

0: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조금씩 성경 함께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회서 49장의 말씀입니다.
1: 요시야. 요시야에 대한 기억은 향채조사의 솜씨로 배합된 향과 같다. 그것은 누구의 입에나 꿀처럼 달고 주연에서 연주되는 음악과 같다. 그는 백성을 회개시켜 바르게 이끌었고 혐오스러운 악을 없앴다. 그는 제 마음을 주님께 바르게 이끌었고 무도한 자들이 살던 시대에 경건함을 굳게 지켰다. 유다의 마지막 임금들. 다윗과 히즈키야와 요시야 말고는 모두가 잘못을 거듭 저질렀다. 과연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법을 저버렸기에 유다 임금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네 힘을 다른 자들에게 넘겨주었고 자기네 영광을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방인들의 성소가 있는 선택된 도성을 불태웠고 그 거리들을 폐허로 만들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였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박해하였는데 사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예언자로 성별되어 뽑고 부수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는 소명을 받았다. 에제키엘은 하느님께서 커룹의 수레 위에서 보여주신 영광의 환시를 본 사람이다. 에제키엘은 원수들이 폭풍우에 시달리는 것을 상기하고 올바른 길을 따르는 이들에게 선을 베풀었다. 열두 예언자들, 그리고 열두 예언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뼈가 그 무덤에서 다시 피어나기를. 정녕 그들은 야곱을 위로하고 굳센 희망으로 그들을 구원하였다. 주룹바벨과 여수아. 주룹바벨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까? 그는 오른손에 낀 인장 반지와 같았다.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와도 마찬가지였다. 이 두 사람은 자기네 시대에 집을 짓고 거룩한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였는데 그 성전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에 대한 기억도 위대한 것이다. 그는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과 그 빗장을 만들어 세웠으며 우리 집들을 다시 지었다. 에녹. 이 땅 위에 창조된 자로서 에녹과 비슷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지상에서 들어 올려졌다. 요셉. 요셉과 같은 사람도 태어난 적이 없으니 그는 형제들의 지도자가 되고 백성의 버팀목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유고를 정성스럽게 모셨다. 첫 조상들. 셈과 셋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아담이야말로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위에 있다.

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에서 49장의 말씀에 이어서 자비의 멜로디 음반에서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띄워드렸습니다. 8196님이요. 산정호수 베네치아 산장지기 요세피나 69회 생일입니다. 남편이 미역국 끓여준다더니 아직도 자고 있네요 하셨어요.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요세피나님 69번째 예,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행복한 생일 보내시길 바라고요. 예, 미역국은 꼭 아침에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저녁 때 끓여주시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류체칠리아님은 모니카 축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내일 본당 김명호 아우구스티누스 축일 축하해 주세요. 쉬는 교우에서 성당으로 나와서 얼마나 반가운지요. 애미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게요 하시면서 신청곡 신보연 엘리사벳님의 그대를 축복합니다 신청하셨어요. 류체칠리아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김명호 아우구스티누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신청곡도 함께 띄워드릴게요. 쉬는 교우에서 성당으로 나왔을 때그 기쁨, 본인도 기쁘겠지만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신보현 엘리사벳의 그대를 축복합니다. 띄워드리고요. 먼저 들으실 곡은 8196님께 보냅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하느님의 큰 사람 띄워드릴게요.

네, 신청곡으로 신보현의 그대로 축복합니다 띄워드렸고요. 생일이에요 말씀해 주셔서 유세피나님께 하느님의 큰 사람 띄워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축일 맞으신 분들 문자메시지 또 생일이신 분들도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요. 함께 축하해드리고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신청곡도 틀어드리니까요. 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문자메시지는 우물정1053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유료 100원이고요. 샵 1053, 그리고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아우구스티노가 있습니다. 모니카 성녀의 어제 축일이었죠. 맏아들로 태어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많이 교회도 빠졌었죠. 어머니 모니카 성녀의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암브로시오 주교 성인의 영향으로 회심한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죽음을 연이어 겪은 후에 사제가 되었고요. 5년 뒤에 희포의 주교로 임명됐습니다. 이단을 물리치고 교회를 수호하는 데 힘쓰면서 고백록이라는 대단한 또 저서를 남겼죠. 네, 이것을 포함해서 굉장한 여러 신앙 서적들을 집필한 교회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율리아노, 성녀 플로렌티나 등 22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님의 은총과 또 사람들의 축하와 축복 가득한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윤진솔의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평화의 고백 띄워드릴게요.

네, 윤진솔의 늦게 한 임을 사랑했습니다. 이어서 작은 평화의 고백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를 전합니다. 등불에 기름을 미리 준비한 처녀들, 신랑이 왔을 때 바로 맞이할 수 있었죠.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구원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있음을 알려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시고요. 저는 강훈바오로가 부르는 깨어있어라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씨.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있었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모니카 성녀 추기일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성녀의 속을 많이 썩였던 아들이죠. 성 아우스티노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현재는 가톨릭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남아있는데요. 어제 제가 강론 때 말씀드린 어머니의 눈물 나는 노력도 있었지만 사실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도 아실 텐데 바로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물론 모니카 성녀의 눈물 나는 노력도 있었지만 하느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될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던 아우구스티노의 귓전에 한 어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똘레 레제, 똘레 레제. 들어서 읽어보라, 들어서 읽어보라. 이 목소리를 들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성경책을 들고 바로 펼쳐보았어요. 그때 나온 구절이 자신의 머리를 띵하게 울립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렇게 뒤늦게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늦게서야 주님을 사랑했나이다. 이토록 오래되고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여.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하느님은 우리를 우리 없이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우리 없이 구원하지 않으신다. 결국 하느님의 구원은 우리의 응답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황할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다시 돌아와서 드리는 우리의 응답을 언제나 기다리신다는 사실.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심치 말고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의 보상은 보게 되는 것이다. 아멘.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강동협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찬입니다.

0: CPBC FM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혼자 달릴 때는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누군가 옆에서 함께 달리기 시작하면 신기하게 조금 덜 힘이 든 경험 보기들도 있으신가요?

속도를 맞춰주고 나란히 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포기하려던 걸음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용기가 생기죠.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혼자 품고 있을 때는 작아 보이는 이 마음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면 생각보다 훨씬 멀리 갈 수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면서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이적이 부른 같이 걸을까 이 노래로 2026년 8월 28일 금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혼자 달리는 사람 옆에서 함께 뛰어주는 사람이 분명히 힘이 되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에게도 또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우리가 마음을 보태줄 수 있습니다. 어제 네팔과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정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또 지금 실종되어 있는 가운데 구조와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서 그들 곁에 마음을 함께 해줄 수는 없어도 응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은 여기서도 보낼 수 있잖아요. 나의 힘을 누군가에게 실어줄 수 있는 오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7408님, 같이 뛰면서 발을 맞추고 함께 살아가자라는 복디의 멘트로 금요일 출발합니다. 마음을 모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을 모아야 되겠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들에게 응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보내주는 하루, 나의 힘을 누군가에게 실어줄 수 있는 하루 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을 외치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미리미리 사연과 다짐 송까지 함께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부에서는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준비되어 있고요. 또 그 보기들의 건강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오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방법.

0: 알려드릴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또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다짐, 축하 사연, 다짐송, 신청곡까지 모두 모두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샵 1053이나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참여해 주세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서울우유협동조합 한국인삼공사 KT 제공입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지니야, 오늘의 날씨가 궁금하구나. 오늘의 날씨를 알려줬으면 좋겠구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우산이 필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지금은 강원 동해안과 충북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해안에는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가량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도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우산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6.3도, 대전 26.8도, 대구 25.5도, 광주 25.4도입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2도, 전주 33도, 대구와 부산은 31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비는 일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 지역은 저녁까지, 남부와 제주도는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오늘은 출근하시거나 외출하실 때 우산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흐린 가운데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지금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서도 갑자기 소나기가 쏴 하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주말에 전국에 비 예보 나와 있고요. 이 비가 지나고 난 뒤에는 기온이 차츰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상 예보를 듣고 또 보고 이렇게 우리 보기들에게 날씨를 전할 수 있는 거 복디의 능력 맞는 거겠죠? 이렇게 나에게 있는 작은 능력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길찾기 능력이라든지 뭐 한자를 좀 많이 알고 있다든지 하다못해 운전 잘하는 친구만 있어도 여행 갔을 때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소하지만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곤 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사소하지만 남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도 하는 능력.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레드벨벳 파워업!

자, 여러분들 사소하지만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곤 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주 현장감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이 라이브곡 신화의 으쌰으쌰 함께 들으면서 사소하지만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곤 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전해주세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카페에 손님 몇 분이 들어왔습니다. 메뉴판 앞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주문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합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다시 보니 그분들은 농인이었습니다. 키오스크가 없는 카페에서 주문하는 일이 어려워지자 그냥 돌아가려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직원은 손님들에게 먼저 수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며 수어를 처음 배운 뒤 6년 동안이나 꾸준히 공부해온 청년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메뉴를 설명하고 음료를 건네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카페에서 일하는 요일과 시간까지 알려줬어요. 다음에 다시 찾아왔을 때도 편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둔 작은 것 하나, 내가 가진 작은 능력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 주변에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 사람은 없는지 한 번쯤 둘러보면 어떨까요?

와, 수어를 6년 동안이나 배웠으니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손님들에게 정말 큰 도움과 감동이 되는 시간. 거기에 단골 손님까지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우리 보기들도 내가 배운 무언가가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됐던 때가 있으신가요? 뜨개질, 영어, 악기 연주. 하다못해 한자를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어서 누군가에게 가끔 도움이 될 때도 있잖아요.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뽑아서 선물도 드립니다.

옥상 달빛 선물할게. 햇살 한 줌에 이어서 듣고 오신 곡입니다. 자, 우리 보기들이 가진 능력을 언제 어느 때 발휘하셨는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처음 참여해 주신 5621님. 오래전 얘기지만 저도 좋은 마음에서 수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분들께 다가가는 게 쉽지 않아서 포기했었답니다. 정말 대단한 청년분이십니다. 와, 그래도 좋은 마음에서 뭐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마음에서 수어를 배웠다는 그 시도, 그 도전마저도 저는 너무 멋있는데요. 저는 마음만 먹지 실제로 배운 적은 없거든요. 뭐 배워봤자 저 이제 KBS 뉴스 할 때 우리 그 화면에 모퉁이에 항상 그 수어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날씨 조금만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배운 적은 있는데 그걸 열심히 안 해가지고 뭐 다 까먹었죠. 근데 5621님께서는 좋은 마음에서 수어를 배우기로 시도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꾸준히 해보시는 건 어때요? 5621님. 또 다른 언어인 거잖아요. 어쨌든. 5564님. 저는 냄새를 잘 맡아요. 특히 타는 냄새요. 옆 동네에서 불이 났었는데 저만 먼저 알아차린 적 있답니다. 5564님 어디 계세요? 제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는 굉장히 냄새를 잘 맡았는데 제가 어떤 계기로 코에 그 후각세포가 망가져가지고 그 안 좋은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런 거 타는 냄새 뭐 가스 새는 냄새 이런 거 잘 자각을 해야지 되게 위험하잖아요. 어쨌든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냄새를 잘 맡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제가 잘 못 맡으니까 되게 조심해서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었거든요. 5564님 어디 계신가요? 같이 살아야 되겠네. 이혜영님, 저는 대학 때 풍물패 장구 파트였어요. 결혼 후에 본당 노인대학에서 재능 나눔으로 풍물패가 만들어져서 행사 때 길놀이 뛰던 추억이 있습니다. 이거 봐, 악기 연주는 진짜 그냥 언제 써먹나 싶어도 이렇게 써먹을 때가 있다니까요. 뭐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이거 봐요. 또 도움이 된다니까. 악기 연주 중요한 것 같아요. 틸다. 저는 풍선 아트를 조금 배운 적이 있는데요. 주일 학교 어린이 행사 때 아치 장식 만드는 데 능력 사용했답니다. 와, 정말요? 우리 주일 학교 어린이날 행사, 뭐 여름 캠프 행사, 각종 행사에 많이 바쁘시겠는데요, 진짜로? 이런 거 이제 글씨 잘 쓰는 분들도 또 그런 데 많이 쓰시고 하시고 그 팝업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알록달록 그런 거 글씨 쓰시는 분들, 캘리그라피 쓰시는 분들 진짜 그것도 재주잖아요. 재주, 능력. 진짜 엄청난 능력입니다. 7409님, 처음으로 운전 연수를 해준 친구가 내비도 없던 시절 부산 광안리 지리를 아주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가라는 대로 갔는데 진짜 광안리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이거 좋은 능력 아닌가요? 이 길눈이 밝으신 건가 아니면은 지도 탑재 능력이 대단하신 건가 기억력이 좋으신 건가 한번 가고 딱 그 길을 기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길눈이 좋으실 수도 있겠다. 그냥

그냥 도로에 있는 표지판만 보고 광안리까지 간 거니까. 5687님, 저는 길눈이 밝고 운전하는 것을 좋아해서 장거리 순례나 여행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하루 500km 정도는 무난히. 참고로 제가 70대 중반 여자 사람입니다. 길눈, 이것도 진짜 엄청난 능력이죠. 그쵸, 그쵸. 맞죠, 맞죠. 이게 방향치 이런 분들은 지도가 있어도 이게 도대체 어디야? 어떻게 가라는 거야? 하면서 헤매곤 하잖아요. 반대로 가고. 우리 지하철만 해도 그 도로 그 표지판 다 있고 막 방향 표시 그 화살표 다 있는데도 거꾸로 타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거 능력이죠. 능력이죠. 너무너무 능력이죠. 자,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한번 만나봤는데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물패 장구 파트, 행사 때 길놀이 뛰던 추억이 있다라고 보내주신 혜영님께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혜영님께서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로 저는 혜영 이혜영입니다 라고 문자랑 주소랑 성함이랑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샤크라 난 너에게 듣고요. 다 힘내볼 진이로 넘어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필요한 다짐, 나만의 다짐, 자기 암시, 그리고 다짐송까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 하셨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을까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과 다짐송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연님, 오늘 오후에 각자 회사 반찬했고요. 친한 언니들이랑 근교로 나들이 가기로 했어요. 비록 소나기 예보는 있지만 그저 신난답니다. 꺅! 힘나요! 와, 진짜 이 문자에서 얼마나 신이 나는지 티가 나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근교 나들이? 맛있는 거 드시는 거죠?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아주 그냥 한 3일치 에너지 다 쓰고 오세요. 지연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4410님, 오늘 졸업식입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냈던 에너지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팍팍 나눌게요. 아우, 고생하셨어요. 졸업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아, 이쯤 졸업하는 거면은 뭐 학사나 석사 이런 식으로 졸업하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나저나 이 마무리하시느라고, 학기 마무리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전에 일단은 좀 에너지를 채우시고, 충분히 채우시고, 그리고 나서 팍팍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축하드려요. 이혜영님, 오늘은 저와 전우회로 뭉친 남편 아우구스티노 축일이에요. 축복 가득하시길 빕니다. 오늘 아우구스티노 축일입니다. 이 세례명 가지신 아우구스티노, 전국에 계신 아우구스티노 모두 모두 축일 축하드리면서 신나는 노래 준비했어요. 엄정화 페스티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림훈련고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둘이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자라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제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갑중님께서 오늘도 즐겁게 행복하게 파이팅 해봅니다 라고 신나게 외쳐주셨고요. 박만수님께서는 오늘은 머리가 끌지니, 머리 깎는 게 이렇게 귀찮을지, 그냥 길을 가도 생각해봤지만 저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미용실 실장님이 제가 하도 안 가서 저 이사 간 줄 아셨다고 할 듯합니다. 머리 하는 거 귀찮죠. 또 이게 가는 것도 힘들지만 가서 앉아있는 것도 쉽지 않죠. 복 때는 또 머리를 깎는데, 머리를 자르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엉덩이를 들썩들썩 해가지고 저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빨리 깎으려고, 빨리 자르려고 엄청 노력을 해주십니다. 복디는 너무 힘들어요. 7654님, 요즘 며칠째 신약 성경 필사 안 쓰고 있는데 오늘은 꼭 다시 성경 필사 할지니. 와, 필사. 이게 사실 그쵸. 이렇게 한번 놓치면 뭐든지 일기든 뭐든지 한번 놓치면은 또 이게 한동안 손이 안 가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안 가잖아요. 오늘 다시 시작. 7654님 시작. 잘 하시길. 이동우님, no pain, no gain. 오늘도 힘들지만 또 살아갈게요. 행여와 파이팅.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신가? 힘든 일 있으신가? 금요일입니다, 동우님. 오늘 끝나고 마치고 불금 맛있는 거 챙겨 드시면서 기분 전환 좀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부터는 다시 힘차게 파이팅해서 한 주 잘 살아보자고요. 2903님, 퇴근 시간만 되면 저희 남편 오늘 저녁은 뭐 먹어? 라고 물어보는 게 은근히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외쳐봅니다. 남편, 오늘 저녁은 고등어 굽고 된장찌개다. 맛있겠다. 고등어 굽고 된장찌개. 이거 손 많이 가는 거잖아요. 요즘 고등어 손질되어 있는 거 잘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집에서 생선을 굽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2903님 남편은 무슨 호사야 이게. 3368님. 첫째 딸 소은 카타리냐에게 조금 잘해줘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7월에 홈쇼핑에서 상하이 패키지 여행을 예약했는데 회사에 중요한 일정이 생겨서 취소하게 됐어요. 첫째 딸에게 미안한 마음 담아 리센뉴의 러브어택 신청합니다. 아쉽겠다. 우리 소은 카타리나한테도 아쉽고 3368님께도 아쉽고 많이 아쉬운 여행이 되겠는데요. 뭔가 우리 첫째 딸을 이렇게 보듬어줄, 좀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0676님. 아침 운전 중입니다. 오늘 6시간 수업 연타 강의 강사예요. 파이팅 할 수 있게 힘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선생님이 진짜 제일 대단해. 진짜 대단해. 거기다가 6시간을 연타로 강의하신다고요?
와, 존경스럽습니다. 0676님, 오늘 목에 좋은 따뜻한 차 좀 자주 챙겨 드시고 물도 좀 자주 드시고 또 끼니 거르지 마시고, 아셨죠? 0676님 꼭꼭꼭 화이팅하세요. 복디가 힘드릴게요. 진짜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떤 분의 외침이 복디에게 닿았을지 뽑아볼게요. 오늘의 진이는요, 복디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우리 강사님, 선생님, 6시간 수업 연타 강의 힘내시라고 복디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노래 선물 3368님을 위해 드릴게요. 리센느 러브 어택.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리센니 러브어택에 이어서 이찬혁 멸종위기 사랑까지 이어듣고 오셨습니다. 현주님께서는 운동하고 계신가 봐요. 에휴, 운동하니 힘드네요. 노래로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디도 어제 PT 받고 왔어요. 복디도 어제부터 근육운동 시작했는데 웃고 있어도 온몸이 웃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아 쉽지 않네요. 아 어제 스님한테 엄청 많이 혼나다고 해야 되나? 잔소리를 많이 들었다 해야 되나? 오, 복디의 체력을 보고 이거는 운동보다는 기초부터 좀 다시 기둥을 세워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뭔가 자세 교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겁을 많이 주셔가지고 지금 걱정이 됩니다. 현주님 노래 들으시면서 힘내서 운동하세요. 6089님 이번 주 노심초사하며 한 주 보냈어요. 금요일이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복디도 주말 준비 잘하시길. 어제 선생님께서 PD 선생님께서 저보고 교감신경

활동이 너무 과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뭐 방송을 하네 뭐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제 그 항상 이렇게 긴장 상태로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1: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3077님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는 7시에 오픈하는 망우동 시장에서 옥수수 장사를 해요. 손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행복합니다. 드시러 오세요. 정말요? 망우동 시장이 제가 아는 그 망우동 시장이 맞나? 이 중랑구에 있는. 너무 궁금해. 내일도 하시나요? 옥수수 맛있겠다. 저 옥수수 좋아합니다. 2037님, 새벽에 다시 찾아온 열대야로 잠을 뒤척이며 일어나 오늘도 행여와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하겠고요. 보기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 한바유, 모빌코리아 윤활유, 서울우유 협동조합, 종근당 건강, 한국 비드랩, 한국 인삼공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새마을금고 중앙회, 키움증권 제공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 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 나눠볼 노래는요, 악뮤의 이수연님 있죠. 이수연님이 부른 푸른 산호초입니다. 이 푸른 산호초는 일본을 대표하는 가수 마츠다 세이코가 1980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역주행을 하고 있죠. 이번에 악뮤의 이수연님이 맑고 따뜻한 음색을 더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탄생이 됐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나 그대를 만나러 갈 때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만대요. 얼마나 좋으면. 자, 그러면은 우리 보기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건가요? 뭐 메뉴 선정인가요? 향기인가요? 아니면 착장, OOTD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시는 것들 복작복작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샵 100원 드는 문자나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토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가 있을까요? 이수연 푸른 산호초 듣고 올게요.

복작복작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듣고 왔는데요. 이수연님 목소리는 진짜 언제 들어도 청아하고 너무 맑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보기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챙기시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368님 사랑하는 첫째 딸 만나러 갈 때에는 늦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 시간을 잘 지키신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늦지 않는 게 중요하다. 1356님, 재밌습니다. 만나러 갈 때는 지갑을 두툼하게 가져가야겠지요. 맛있는 거 사줘야겠지요. 자, 하선혜님, 저는 옷 스타일이랑 화장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예쁘게 보이고 싶으시구나. 선혜님께서는 좀, 이제 그 옷이나 화장에 외모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나가겠다라고 하셨고요. 6199님, 아, 설레는 마음으로 진정성을 장착하고 나가요. 오, 마음가짐. 진정성. 자, 2037님, 나 그대를 만나러 갈 때면 차용증을 들고 가요. 언제 갚을 수 있나? 있니요? 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 빌린 사람, 나에게 돈 빌려간 사람에게는 차용증을 들고 간다. 박만수님,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전에는 설레이지만 만나고 나면 마음이 완전 편해지지요. 얼굴만 봐도 딱 편안한 느낌? 만나기 전 설레이는 마음은 사르르 녹는 느낌. 아이스크림이 찌개가 되는 느낌. 아, 비유가 재밌습니다. 아, 너무 재밌는 사연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오늘의 장원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장원은요, 만나러 갈 때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지갑을 두툼하게 가져가야겠죠 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지갑을 두툼하게 챙기시겠다 하신 1356님

0: 너 근데 멀어지는 너 잡으려고 애를 쓰는 나 왜 도대체 왜 내 맘을 몰라 그렇게
1: So tell me now what you gonna do I'll take it back in

0: 믿고 찾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1: 오늘도 알짜 건강 매물 함께합니다.
0: 복비는 없고요. 상담만 받고 가셔도 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0: 건강중개소복덕방,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 우리 몸의 균형과 흐름을 살피는 깨알 정보들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남태환 약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부기 여러분, 남태환 약사입니다.
0: 와, 한 달 만에 오셨습니다.
1: 그렇죠.
0: 한 달 동안 진짜 길어요.
1: 한 달이 길면서도 또 엄청 짧다라고 느껴지기도 그쵸? 해요. 벌써?
0: 그러니까요.
1: 이런 느낌도 들고요.
0: 어,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일상을 살다 보면은 엄청 짧은 것 같으면서도 또 너무 길어요. 네. 너무 오랜만에 오신 느낌이라서 그런가 봐요.
1: 저도 지난달에 벌써 네. 그때 왔었는데 아 이게 참 그 사이에 되게 많은 일도 있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어떻게 네. 지내셨나요?
1: 저는 그 이번에는 근데 여름에 휴가를 못 가가지고 네 다음 이제 9월부터 또 여러 강의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준비하면서 한 달 보낸 것 같고 네. 또 이제 제가 아무래도 개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제품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다음 달에 이제 제품이 두 개 나오거든요.
0: 뭔지 저희한테 먼저 살짝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1: 파스랑 그다음에 위 건강 제품이랑 해서 우와. 두 개가 나올 예정이어가지고 그거 이제 준비하느라고 또 정신이 좀 없더라고요.
0: 선생님 진짜 공부를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무언가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시중에 이미 많은 약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더 나은 약으로 만드시려고 계속 그쵸. 개발하시는
1: 그게
0: 거잖아요.
1: 그게 이제 뭐 더 나았다라는 것도 되게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걸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이거를 소비자들 그러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 쓰기에 조금 더 편리한 혹은 또 쓰기에 조금 더 안전한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생각하는 네.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조합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아 이런 측면으로 조합을 하면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0: 와. 네. 우리 선생님을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 복이들이랑 청취자분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1: 우리 복디님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약국 가면 약국을 네. 자주 가, 그러니까 어쨌든 주기적으로 방문하시잖아요.
0: 그렇죠. 병원을 다니니까요.
1: 병원을 다니시니까 네.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시면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0: 아니요. 저는 병원에서도 30초 컷. 아, 30초가 뭐야? 10초. 그냥 선생님만 얘기하세요. 저는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만 저 뭐 네. 100점입니다. 아니면 네. 뭐 어디가 잘못했으니 앞으로 네. 이렇게 합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하고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약국에서도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1: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복대님은 유명인이시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말씀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우시거나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국에서 이제 약을 그냥 받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어떻게 먹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요즘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 약사들이 약을 드릴 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며칠 분인지 또 하루에 몇 번 먹어야 되는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이면서도 되게 중요한 것들인데 뭐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뭐 어떤 약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통틀어서 이제 복약 상담이라고 저희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의무사항이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약국에 제가 있을 때 환자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약사들에게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질문하시는 것에 저희가 어떤 답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0: 네. 약사님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네. 아, 너무 궁금한데요. 다들 나 빼고 다 어떤 질문들을 하시는지 너무 네. 궁금한데 여러분들도 지금 해주세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이나 CFBC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평소에 약국 가서 약사 선생님한테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었었는데 아, 맨날 그냥 쑥스러워서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바빠 보여서 삼키고 왔던 질문들 우리 선생님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아이 여러분 지금 보내주시면 돼요.
0: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좀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분들은 네. 그 얘기 한마디를 꺼내기가 어려워서 못하신 분들 지금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CBBC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듣고로 남기시면 됩니다. 이 질문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약 네. 받으면서 선생님 술 마셔도 되나요? 제가 지금 술을 마시러 갈 건데요. 라는 네. 질문 많이 하죠.
1: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음주 하시고 난 다음 날 질문이 훨씬 많기는 해요.
0: 그러니까
1: 제가 어제 뭐 회식이 있거나 해서 음주를 조금 했는데 약을 먹어도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신데 이게 약마다 조금 다르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약마다 조금 다르긴 하고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어떤 약이든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는 동안 약을 먹는 동안에는 네. 가능하면 술을 피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술 자체가 약효를 방해하기도 하고 또 그쵸. 부작용을 더 키우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0: 그쵸?
1: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조금 조심해야 되는 약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만 오늘 좀 말씀드리면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그 타이땡땡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의 타이땡땡인데 보통 술 먹고 난 다음 날 음주 한 다음 날 보면 머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0: 너무 아프죠.
1: 그죠? 머리가 너무 아파서
0: 너무 아프죠.
1: 그럴 때 이제 보통 두통약을 찾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타이땡땡 아세트아미노펜을 드시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음주, 술도 알코올도 간에서 처리하거든요.
0: 그렇죠.
1: 간은 우리가 먹은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공장, 우리 몸의 공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인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땡땡도 간에서 처리를 하게 돼요. 근데 간에서 우리가 물질들을 처리할 때 우리 몸에 쓸 건지
0: 네.
1: 얘를 몸 밖으로 내보낼 건지 얘가 계산을 한 다음에 몸 밖으로 내보내기 알맞은 형태로 얘를 바꿔가지고 물에 녹여서 샥 버리거나 기름에 녹여서 샥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처리하게 되는데
0: 네.
1: 그 이 타이땡땡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에는 그렇게 바꾸는 중간 물질들이 간에 조금 부담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0: 통증을 완화시키는 대신 간에는 네, 조금 네, 무리가 갈 수 있군요.
1: 네, 그렇게 바뀌는 물질 중에 하나가 되게 극소량 미량의 물질이 간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알코올과 함께 들어가게 되면 알코올도 간에서 바꿔줘야 되고 얘도 간에서 바꿔줘야 되니까 간이 너무 바빠요.
0: 그렇죠.
1: 그러면 애들이 바뀌기 위해서 줄 서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자기 순서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뀌는 그 중간 물질 중에 하나가 간에 오래 있게 되면 옆에 있는 세포들을 공격해요. 네, 너 있으면 안 되는 물질들이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통 우리가 독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음주와 함께 네. 하게 되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루 정도는
0: 네.
1: 피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나 어제 그냥 간단하게 뭐 맥주 한 잔 혹은 뭐 와인 한 잔처럼 조금 먹었다라고 하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띄워서 드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말씀드리면 저 그냥 아예 다른 계열로
0: 네.
1: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소염 진통제 성분들 중에는 성분을 이름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뭐 이부프로펜이나 이런 성분들은 그러니까 빈속에만 드시지 않는다면 속이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뭐 두통이나 이런 통증들을 조금 가라앉혀줄 수 있어서 그런 것들로 드셔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생각보다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것들 중에 하나는 수면제. 왜냐하면 수면제나 뭐 안정제, 신경안정제나 맞아요. 진정제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조금 우리 몸을 되게 가라앉혀주잖아요. 그런데 음주한 상태에서 같이 드시게 되면 더 많이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졸리거나 어지럽거나 멍한 느낌들이 오래 갈 수 있고 이게 심하게 되면 우리 몸을 많이 억제시키기 때문에 호흡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숨을 잘 못 쉴 수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음주 외에는 그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것이 좋다.
0: 아,
1: 예, 라는 것들을
0: 그렇구나.
1: 네, 말씀.
0: 호흡에도 영향을 주는.
1: 네, 왜냐면 너무 많이 가라앉히니까요. 과호흡을, 그러니까 호흡을 과하게 가라앉힐 수 있어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졸리다라고 알려져 있는 약들이요.
0: 콧물약.
1: 그렇죠. 콧물약이나 알레르기약 같은 네네. 것들도 음주 함께 드시면. 더 졸리거나 불편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또 피부과 약 중에서 그 염증 때문에 보통 뭐 모낭염이라든지 이게 주사라 그래가지고 코 주위, 얼굴 주위가 붉으붉긋해졌을 때 항생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항생제들은 보통 음주와 함께 드시게, 음주와 함께, 그러니까 알코올과 함께 드시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틀 정도 띄워서 드시는 것들을 보통 말씀드리기는 합니다.
0: 오. 네.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 졸린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코감기 약이라든지 알레르기 약 같은 거 먹고 이, 그 졸렸던 경험이 있으니까.
1: 맞아요.
0: 이제 감기 약 받을 때마다 이 약 먹으면 졸리나요? 맞아요. 운전해도 되나요? 라는 네네네네.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1: 맞아요. 그래서 꼭 그 부분들은 사실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그 콧물약 보통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분들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이 알레르기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콧물약, 알레르기약 성분들은 조금 졸릴 수 있고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감기약들도 그래서 조금 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멀미약.
0: 오!
1: 예. 멀미약이 예전에 쓰던 코감기약이에요. 요즘에는 너무 졸려서 안 쓰는데 그 약을 요즘에는 이제 멀미약이나 수면유도제 이런 성분들로 쓰거든요.
0: 그냥 멀미를 안 하게 재우는 거구나.
1: 그렇죠. 이게 얘를 이제 조금 가라앉히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먹으면 좀 졸릴 수 있고 그리고 기침약 중에서도 일부 졸린 약 성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약 중에서는 시럽제 기침약들이 조금 졸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육이한제.
0: 아~
1: 근육을 풀어주는 약들 그러니까 너무 담결리거나 이렇게 해서 아파서 근육을 풀어주는 약들을 드시게 되면 이게 왜 긴장이 우리가 풀어지면
0: 나른하잖아요.
1: 네. 그래서 근육도 딱 뭉쳐있을 때 아프고 결린데 그거를 풀어주는 약들을 쓰면 똑같이 약간 나른하고 졸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들은 운전하시거나 하실 때는 조금 피하시는 것들이 좋고 혹시 이제 처방약 드시는 분들 중에 신경통에 쓰는 약들은 조금 졸릴 수 있습니다.
0: 또 그러면은 네, 졸릴 것 같아서 네네. 예를 들어 감기약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겠죠.
1: 네.
0: 졸릴 것 같아서 낮에는 졸리면 네. 안 되니까
1: 그렇죠.
0: 그 부분 그거를 빼서 이제 우리 네. 보면은 봉투에 네네네. 다 써주시잖아요.
1: 맞아요.
0: 이 약은 어디에 네네. 어떤 작용이 있고 그럼 그걸 보고 임의로 빼서 먹어도 되나요?
1: 원래는 복용 방법을 지키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하고요.
0: 네.
1: 그렇지만 이제 미리 뭐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께 약을 받으시거나 이제 처방 받으실 때, 그러니까 낮에 이런 뭐 운전을 하신다거나 뭐 이래서 네. 좀 집중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졸리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걸 조금 바꿔서 주세요.
0: 아~
1: 덜 졸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조정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계절이 바뀔 때나 만성 비염 있으신 분들 있거든요.
0: 그쵸.
1: 피부염 심하신 분들은 알레르기 약을 거의 매일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자기 전에 먹는 형태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매일 먹되 자기 전에 먹으면 사실 그 부분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조절해 드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궁금한 것들 계속해서 나눠볼 텐데요. 약사님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약사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FT 아일랜드 정답 듣고 올게요.

0: FT 아일랜드 정답 듣고 오셨습니다. 0815님께서 문자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에 가서 아픈 증상을 얘기하면 꼭 두 종류씩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두 종류씩 주는 걸까요?
1: 사실은 뭐 두 종류나 그 이상도 드리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0: 네.
1: 뭐 예를 들면 내가 몸살이 있다라고 했을 때 몸살 증상이 심할 때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진통제 또 쓰기도 하고 몸살의 원인이 염증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0: 네네.
1: 그러면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들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맞춰서 드리다 보면 아무래도 종류를 좀 다양하게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감기약을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때도 보면
0: 네.
1: 뭐 한 알, 두 알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들은 잘 없잖아요.
0: 네네.
1: 보통은 뭐 세 알, 네 알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불편한 상황이 어떤 것이냐의 원인에 따라서 약을 좀 여러 가지를 드릴 수 있어요. 이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은 생각보다 복잡해서 그 증상에 나타나지만 그 증상 뒤에 있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약을 좀 드리다 보니까
0: 네.
1: 보통은 조합들을 여러 가지로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건강중개소 복덕방 오늘은 남태현 약사님 모시고 약사님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께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복덕방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퀴즈 내주시죠.
1: 네. 이 약은 세균 감염을 치료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처방받은 용법 용량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치료 실패와 항생제 내성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올바른 복용이 중요한데요. 이 약은 과연 무엇일까요?
0: 1번
1: 항생제,
0: 2번
1: 진통제,
0: 3번
1: 지사제.
0: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2037님께서 선생님 꼭 식후 30분에 먹어야 되나요? 밥 먹은 뒤 먹으면 효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분은 두 끼만 먹는데 약은 세 번 먹어야 되고
1: 맞아요.
0: 그럼 공복에 먹어야 되나요? 왜 30분인가요? 라는 질문 진짜 많이 할 것 같거든요.
1: 네, 가장 많은 질문.
0: 네.
1: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0: 네.
1: 그러니까 식후 30분의 의미를 먼저 조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우리가 모든 약들은 우리한테 오기 전까지 이게 실제 우리한테 효과가 있나 혹은 먹었을 때 부작용은 없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0: 몸 안에서요?
1: 아니요, 미리.
0: 미리.
1: 네, 몸 안에서. 미리. 그래서 뭐 얘가 실제 성분으로도 그런가,
0: 네.
1: 얘가 동물한테 먹었을 때도 그런가, 우리 사람이 먹었을 때도 그런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사람이 먹었을 때 그런 반응들을 확인하는 것을 임상시험이라고 부르기는 해요. 그래서 그 임상시험 설계가 식후로 되어 있어요. 밥을 먹고 약을 먹도록 되어 있어서 그 과정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식후에 말씀드리는 것이긴 한데 사실은 식후 30분이라는 건 30분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식사하고 먹으면 된다. 30분 안에 드시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0: 네.
1: 저희가 이것을 꼭 30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잊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약을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복용의 의미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0: 네.
1: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하루 세 번 먹는 거냐 하루 두 번 먹는 거냐는 약의 효과 측면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복디님도 약 조금 많이 드시는
0: 네네네.
1: 편이잖아요. 지금 드시는 약들 중에서 복용 방법이 다양할 텐데
0: 네.
1: 어떻게 드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0: 저는 아침 9시, 밤 9시, 12시간 간격으로 꼬박꼬박 먹어야 된다라고
1: 그쵸?
0: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1: 그쵸?
0: 네, 아침이랑 저녁만 먹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우리 복디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루에 두 번 먹는데 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0: 네.
1: 되는 약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보통 복용 방법은 하루 세 번. 하루 두 번 이게 가장 보통이고
0: 네.
1: 혈압약이나 뭐 고지혈증약이나 위장약 중에 어떤 것들 혹은 피부약 같은 것들 뭐 알레르기약 같은 것들은 하루에 한 번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경우도 있죠.
0: 네.
1: 그리고 좀 면역을 조금 떨어뜨려주는 약이라든지 손발톱 무좀에 쓰는 약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경우도 있어요. 요일을 정해가지고 뭐 매주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0: 신기하다.
1: 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들도 있고 또 골다공증 약이나 이런 약들은 한 달에 한 번만 먹어요.
0: 오!
1: 그래서 저희가 약을 드릴 때 약 껍 표지에다가 네. 날짜를 적어드려. 1일, 아, 2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적어드리고 또 되게 특이한 복용 방법 중에 하나는 일주일을 쭉 먹고 3주를 쉬는 약도 있어요.
0: 오, 너무 신기해.
1: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하루에 세 번 드세요, 하루에 두 번 드세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약의 효과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되게 기본적이고 이런 일들이어서 제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얘는 되도록이면 그 방법들을 지켜주시는 게 효과적인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그럼 선생님 네. 밥을 세 끼 먹고 거기서 그러니까 약에서 식후 30분 세 번 드세요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저는 1일 두 끼만 먹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아침을 안 먹는다거나 네. 점심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 약도 스킵을 해야 되나요?
1: 아니요. 그럴 때 만약에 세 번을 꼭 먹어야 되는 약이라면 그냥 얘는 시간 간격을 맞춰서 드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식후 30분이라고 적혀있는 약들도 빈속에 드셨을 때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위가 조금 약해 혹은 그런 것들 때문에 잘 그렇게 먹기 힘들어라고 하신다면 그 두 끼를 먹을 때 그 첫 끼를 기준으로 약을 드시고 그때부터 시간 간격을 조금 맞춰서 드시면 괜찮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횟수를 맞춰서 드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0: 그럼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 감기약이나 영양제 같은 거 특히 영양제 네, 저 같은 경우에 아까 밤 9시에 약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9시에 먹어야 되는 약과 함께 네. 그냥 생각난 김에 바로 먹어야지 하면서 뭐 영양제 예를 들어 네. 이건 영양제는 아니지만 뭐 멜라토닌이라든지 네, 그렇죠. 이런 거를 같이 넣고 그냥 먹어도 되나요?
1: 그런 경우도 사실 대부분은 괜찮기는 해요. 네, 저도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또 물론 확인해야 될 것도 있기는 해요. 어떤 약들은 이 약은 같이 먹어도 되나 아닌지를 꼭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처방받지 않은 약들, 뭐 영양제 이런 것들도 같이 먹었을 때 효과가 더 더해지는 것도 있고요. 네. 또 반대로 효과를 더 줄이는 것들도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작용을 키우기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감기약 네. 성분들 중에 우리가 종합감기약이라고 부르는 성분 안에는 진통제가 들어가 있어요.
0: 오, 있겠죠?
1: 네, 그 타이땡땡 아시타미노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종합감기약들이 대부분인데 그거 먹으면서 나 머리가 아프네? 그리고 같은 성분을 같이 먹을
0: 또
1: 수도
0: 추가로 먹으면
1: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약의 그 양이 조금 더 세질 그쵸. 수 있어서 그럴 때는 한 번 정도 확인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내가 종합감기약을 먹는데 이걸 먹어도 되나? 그래서 뭐 집에 약 봉투 같은 데 있을 때 약 전화번호, 약국 전화번호 적혀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대부분 알려주시거든요. 네. 혹은 요즘에는 워낙에 또 AI나 인터넷도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검색해 보시면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영양제 중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은행잎이나 아스피린 성분들 비타민 E 같은 성분들은 보통 우리가 피를 묽혀준다. 네.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약, 그런 영양제를 드실 때 보통 피 묽혀주는 약을 같이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처방약으로. 그러면 이게 순환이 더 잘 되거나 피가 너무 묽어질 수 있어서 이제 부딪혔을 때 멍이 들거나 이런 네. 어떻게 보면 출혈 경향들이 좀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처방약을 받으실 때 내가 이런 약을 먹어도 이런 영양제들을 먹어도 되냐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는 것들이 좋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수술하시거나 시술하실 때는 뭐 일주일 전부터 끊어야 된다거나 이런 규칙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그럼 병원에서 받은 약이 여러 중 여러 병원에서 받아서 우리가 병원 밑 주로 병원 밑에 맞아요. 있는 약국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병원에서 이거 받고 저기 병원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약이 여러 종류를 받았어요. 그럼 네. 이거를 약국에 전부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1: 원래는 그렇게 좋기는 하고 또 우리나라는 이 전산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보통 약국에서 처방약 같은 경우에는 처방약을 입력을 할 때 같은 기간 내에 중복되는 약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DUR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그 정보들을 띄워줘요.
0: 오.
1: 전체 약을 다 보여주지는 않고 왜냐하면 네. 개인정보이기 그쵸. 때문에 근데 이걸 같이 먹었을 때 얘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약들은 어느 병원에서 요 성분의 약을 처방받았어요 라는 것들이 뜹니다.
0: 오.
1: 그러면 저희가 보통 그걸 보면서 환자분들께 말씀드려요. 혹시 그 뭐 예를 들면 정형외과 약 받으신 게 있는데 그거 지금 드시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보통 여쭤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이런 이유들. 아, 이게 중복되는 게 보여서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네. 이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약을 받고 네. 선생님, 네. 이 약 좋은 약인가요?
1: 네. 맞아요. 그렇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좋은 약의 기준이 뭘까 좀 많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좋은 약은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이 약이 A라는 약이 있을 때 이게 나한테 좋은 약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주변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와서 약국에서 그쵸.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좋다고 하는데 내가 먹어도 돼?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나의 증상, 내 몸 상태에 맞는 그런 약이 가장 좋은 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또 좋은 약이라고 해서 많이 먹으면 좋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쵸. 약은 언제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적정 용량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그 안에서 먹는 약도 되게 중요해서 용량 필요한 양만큼 먹는 약도 되게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나한테 적당한 약 내 몸의 상태에 맞는 약, 내 증상에 맞는 약이 좋은 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 오, 오 그러면은 독한 네. 약과 효과 좋은 약. 이 독한 약은 한 번, 예를 들어 독하면 네. 속은 쓰린데 네. 한 방에 나는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드시는 분들, 네, 저 같은 네. 경우에도 그냥 네. 빨리 낫는 게 낫지. 내 네. 배가 아프더라도 빨리 낫는 게 좋지라고 해서 독하게 지어주세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네. 어때요?
1: 약간은 얘를 분리해야 되기는 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지금 복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 독하다라고 하면 속이 쓰리거나 네. 졸리거나 혹은 간에 부담이 생기거나 내성이 생길까 봐 네. 걱정하는 약들을 보통 독한 약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은 사실 효과랑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 약으로 인한 다른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가깝다고 볼 수 있어서 효과는 정말 나한테 맞냐 이 부분들. 근데 이제 효과 때문에 감소해야 될 것도 있기는 해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뭐 효과 때문에 졸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부작용과 연결되어 있어서 두 가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그럼 처방받은 약은 무조건 먹으라는 대로 끝까지 먹어야 되나요? 예를 들어 뭐 저는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 네. 제가 달리기 너무 열심히 해서 발톱이 네. 빠졌어요.
1: 어호.
0: 발톱이 빠졌는데 발톱이 이제 달랑달랑 거리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안에서 염증이 났는지
1: 아이쿠야.
0: 어느 염증처럼 이렇게 고름이 나오기 네, 시작한 네,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 그렇죠. 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항생제를 주셨어요.
1: 맞아요.
0: 항생제를 먹는데 항생제라는 게 사실 좀 불안하잖아요. 이게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고 내성도 있다 네네, 하고 꼬박꼬박 챙겨 하죠. 먹는 게 중요하다. 얼마나 독하면 내 염증을 치료해줘요. 그래서 먹다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고 좀 호전이 된 것 같을 때 저 스스로 끊어버렸거든요. 끝까지 다 먹어야 되는지
1: 네. 우리가 끝까지 다 먹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약이 항생제예요. 항생제는 항상 복용 기간 그러니까 얼만큼 뭐 3일분, 5일분, 7일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기간을 꼭 지켜주셔야 하고 그리고 얘가 하루에 두 번이냐 세 번이냐 뭐 이런 것들도 네. 항생제마다 다르거든요. 네. 걔도 되게 중요한 약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항생제를 먹게 되면 먹다 좋아지거든요.
0: 네네.
1: 증상이 없어져요.
0: 금방
1: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내 몸에서 세균, 그러니까 그 증상의 원인이 되는 것 물질들이 없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0: 아.
1: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감기도 왜 실제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고 나면
0: 네.
1: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데까지 3일 정도 보통 걸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복대님께서 말씀하신 그 발톱 빠진 증상도 실제 발톱이 빠지고 나서 염증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었을 거예요.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발톱이 빠지게 되면 글루 세균 같은 것들이 네네. 조금 침입할 수 있게 되고 걔가 거기서 자라야 돼요. 그러면서 염증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항생제를 먹게 되면 얘가 없어져요. 그러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염증이 생기 때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안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0: 괜찮아지더라도 조금 더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진균제, 우종, 곰팡이균에 쓰는 약들도 없어지고 나서 보통 저희가 1, 2주 정도 더 바르셔야 돼. 그러니까 바르는 제품들 같은 게 더 바르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얘가 곰팡이균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나오거든요. 이렇게 쑥.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꼭 복용 기간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혈압약, 네. 당뇨약, 네. 고지혈증 약들이요. 얘들은 사실은 먹든지 안 먹든지 내 몸에 큰 차이가 없어요. 잘 못 느낍니다.
1: 그쵸?
0: 혈압이 높다고 해서 아주 높지 않으면 내가 불편한 못 거를 못 느끼거든요. 네. 당뇨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들은 어느 순간 문제가 생겨요. 제가 처음 드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세게 말씀드리는 편이어서 혈압약은 혈압을 낮춰주는 약인데 먹든 안 먹든 사실 불편함을 잘 못 느끼실 수 있다. 다만 얘는 갑자기 어느 날 내 몸에 약한 혈관이 빵 터질 수 있어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약입니다.
1: 선생님 너무 무섭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최윤민님께서는 아우 약사님 약국에서도 친절하실 것 같아요. 가보고 싶네요. 막 이랬는데 여기서 약한 역할은 약한 혈관이 터질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빵 터질 수 있어서 진짜로. 그래서 그게 혈압이 예를 들면 120이냐 140이냐에 따라서 그런 혈관이 터질 수 있냐 아니냐의 그 위험도가 2.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확률에 문제여서 네. 사실은 혈압이 높다고 난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내가 얼만큼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와 관련된 거여서 얘는 먹든 안 먹든 사실은 큰 차이를 느끼시지 못하실 수 있지만 네. 그래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도 있는데 얘들도 어떻게 보면 처방약을 끝까지 다 내 몸의 상태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죠.
1: 네. 무섭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 네. 그 약 먹는 걸 깜빡했다 이럴 네,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되냐?
0: 네, 이게 보통 약 먹는 걸 깜빡할 때는 생각난 즉시 먹는 것이 처음에 방법이기는 하고 그런데 네? 만약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워졌다라고 네. 하면 그냥 건너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딱 먹는 그 시간을 딱 봐서 내가 다음번 약을 먹어야 되는 게 더 가깝다. 혹은 내가 이미 먹었어야 되는 시간이 더 가깝다. 그걸 계산하신 다음에 내가 지금 다음번 먹을 시간이 거의 다 됐네. 그러면 얘는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만 약을 드시면 돼요. 왜냐하면 먹고 또 먹으면 약이 두 배.
1: 그렇죠.
0: 약이 너무 높아질 수 있어서 그럴 때는 가깝게. 어떤 게 더 가깝냐를 계산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1: 그러면 그 빈속에 약 먹는 거는 어때요?
0: 빈속에 약 먹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더 괜찮다고 말씀드리기는 해요. 네네. 근데 식사를 기준으로 사실 약 먹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1: 네.
0: 빈속에 먹는 약이 있어요.
1: 아예 빈속에 먹어야 되는 약.
0: 정해진 네. 것이 빈속에 먹는 약인 예를 들면 갑상선 약이라든지 골다공증 약 중에 어떤 약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드셔야 되는 약들이 있어요. 공복에. 그리고 대부분의 약들은 식사와 상관없는 약들이 있습니다. 뭐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는 식사와 상관없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식사와 함께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빈속에 당뇨약을 드시는 경우에 저혈당이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큰일 날 수 있어서 식사와 함께 드셔야 되는 약들이 있고 예를 들면 소염진통제,
1: 네.
0: 스테로이드 성분과 같은 염증약 이런 약들도 식후에 드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자, 그러면 약사님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퀴즈의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0: 네, 1번 항생제입니다.
1: 네, 항생제 정답 맞춰주신 분들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정보 알차게 챙겨주셨는데요.
0: 네, 오늘은 약국에서 많이 하는 질문들로 이렇게 꾸려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달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9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세비비스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끝곡은 에피톤 프로젝트와 타루의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인사 같이 해주세요.
0: 네.
1: 오늘도
0: 죄송합니다.
1: 아니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뚜루루.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6: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0: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 인생이 너무 안 풀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인생이 매번 잘 풀리면 그것도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실은 똑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인생이란 행복과 불행이 반반 담긴 반반 피자, 반반 치킨 같은 거 아닐까요? 어느 쪽 조각을 더 맛있게 먹고 그 행복한 맛에 고마워하는지, 아니면 싫어하는 쪽 조각만 들여다보면서 인상을 찌푸리는지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가 갖지 못한 것들 떠올리며 한숨 쉬기보다는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에 감사하면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